제스 클라인의 Hold My Hand. 예.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이고 해달.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은 인별그램에 한번 오늘 아침 인별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기분이 좋아서 출근길에 몇몇 자동차들 양보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아 진짜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요. 출근하다 생일이 끝나겠어요. 오늘치 생일자의 여유는 이제 끝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양보하다가 그쵸. 원래 그런 법입니다. 아, 참 좋은 마음도 몰라주고 비켜준다고 그냥 계속 고개를 들이밀었군요.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커피 한 잔 우리 8582님께 소소하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만 잡고 잘게. 해달들 얘기를 했는데 김명희님이 음란마귀가

0: 대신 저는 다른 생각을 했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유도한 거죠. 무슨 상황이 떠오르냐고. 네. 이은희님도 잠깐 딴 생각했네요 하셨고, 오늘 3, 4부에는요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두 주인공을 깜짝 초대를 했습니다. 네, 특별 초대석. 우리 브런치 카페 벌써 6개월도 넘었나요? 네, 주인장 이석훈 씨 오랜만에, 그리고 앤옥 씨 두 분 다 이제 광화문 연가의 주연을 맡은 우리 두 배우들과 함께, 뭐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요. 네, 저도 초창기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작곡가 이영훈님의 곡들로 꽉 채워진 그런 뮤지컬이잖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쪽 말고 혹시 미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두 분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미리 남겨주시면 초대석 때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로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꾸며드립니다.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3: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0: 지마크하게 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 꽁지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네, 들으신 곡 How Long Will I Love You. 정재현님이 너무 아끼는 영화 About Time. 예, 바로 그 사운드 트랙에서 들려드렸어요. 원래는 원작이 따로 있지만 그동안 꽤 많이 리메이크가 됐었고요. 오늘 들려드린 버전이 김명화님도 너무 좋아하는 버전이라고 조 버든, 샘 스위니, 그리고 벤 콜맨 배우들이 함께 About Time에서 노래한 버전이었습니다. 주말에 여의도 불꽃놀이 근처 실내에서 일한 일개미인데요. 아쉬운 대로 라이브 영상을 틀었는데 밖에서 펑펑 소리 나면 3초 정도 지나서 영상으로 번쩍. 이 시차 덕분에 묘하게 입체적인 랜선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상디 보셨나요? 라고. 아유, 저는 꿈도 못 꿨고요. 1204님. 그게, 예, 그 참,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굳이 줄을 안 서도 워낙에 이제 불꽃놀이가 멀리서도 보이니까 불꽃놀이 잘 보이는 명당? 뭐 이런 데도 있을 만큼 여의도 주변에 그랬군요. 네, 저도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어제 다녀오신 분들 귀가 때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5505님은 아이고 초등학교 4학년 아들하고 고스트 밴드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윤상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청 유명한 DJ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라고. 아유, 다행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늘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데요. 올여름 내내 더워 죽겠는데 옆에서 뜨아 먹는다고 구박당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커피가 어울리는 계절이 됐어요. 반가워라. 저도 지금 손에 목이 하도 좀 왔다 갔다 해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는데 예, 마음처럼 한두 번 갈라져서 너무 송구합니다. 2459님. 네. 그저 이제는 따뜻한 거 마셔도 눈치 좀 덜 보겠죠. 잭 존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Better Together.

노래가 좋아서 일하기 싫다요. 정문주님. 태국 출신 팝 듀오입니다. Hypes, HYBS. 1320님의 신청곡으로 들었던 Would You Mind? 라는 노래. 그러게요. 분위기가 특히나 요즘처럼 확실히 새벽 공기가 달라져가지고 조금 더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아침인데. 0424님,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자판을 두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제 자판기는 누르면 불 나와요. 아, 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저도 요즘 기침이 계속돼서 검사도 받았는데 딱히 이유가 없대요. 약을 바꿔보면서 증상을 보는데 지지부진합니다라고 3650님. 그죠? 요즘 확실히 그 조금 공기 바뀌었다고 특히 목 감기 뭐 아, 제가 이런 데 민감하면 안 되는데 좀 아까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좀 따뜻한 물좀 마시고 났더니 돌아왔는데. 6755님 제주 여행 중이세요?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어제 한 음악 감상실을 갔는데 윤상님 LP가 있어서 잘 들었어요. 고3 겨울부터 50 중반이 된 지금까지 잘 듣고 있다고. 아이고 이 음반이 24년 전 음악 같은데 세련된 그 자체 같습니다라고. 아이고, 칭찬 감옥에 갇힐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래는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알레시아 카라가 노래합니다. Scars to your beautiful.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이제 추석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염과 환율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또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30만 원, 대형마트에서는 약 39만 원이 들어서 지난해보다 각각 1.2, 1.6%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닭고기와 계란, 동태포, 무, 애호박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올랐고 명절 선물로 많이 찾는 한우도 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안심과 등심이 지난해보다 20%나 올랐다는 소식이에요. 자, 그나마 어디가 더 저렴한지 꼼꼼히 비교해서 장을 보셔야 할 수 있답니다. 주택이나 회사에 설치된 충전기는 전기요금을 50%나 할인하고 공공급속 충전기는 최대 32%가 저렴해져서 1kW시당 최대 97원 정도로 아낄 수가 있대요. 자, 오늘 아침 끝나면 그때 맞춰 충전하러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예전에 비해서 월급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병장 월급이 2022년만 해도 67만 원대인데 지난해 150만 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그 적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입하는 장병들은 오히려 30%가 넘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이 적금은 월 최대 55만 원을 넣으면 전역할 때 약 2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황금알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병들이 많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가상자산 또 온라인 게임 같은 걸로 돈을 쓰는 방식이 다양해졌대요. 그 문제는 금융 경험이 부족한 장병들이 고위험 투자나 대출 또 불법 도박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두면 그래도 나중에 꽤 든든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군인들이 휴가 나올 때 특히 엄마한테 PX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피부 관리에 좋다고 입소문난 요 크림이 아주 인기라고 하죠. 두상에 더듬이가 있고 단단한 껍데기를 등에 쥐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요 연체동물, 특히나 비 오는 날 볼 수 있는 얘들은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뭐 오늘 네 히트곡이 너무 정답이라 예 패닉이 노래합니다. 정답.

네, 패닉의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어버렸었어요. 네, 달팽이였습니다. 자,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6041님. 저희 아들이 사와서 써봤는데 우리 아들 유일하게 효심 충만했을 때가 군 시절 같고 제대하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더라고요. 효심이 가장 넘칠 때가 1병, 2병, 2병, 1병 때. 그죠? 네. 훈련소 있을 때, 훈련소는 이제 뭐 길어야 6주니까. 그쵸? 네. 아마 평소 때 엄마 이러다가 어머니! 이렇게 되는 게 군대 갔을 때 아닐까 싶어요. 아휴. 자, 스킨케어 세트 받을 다섯 분은 먼저 5938님. 내년에 두 아들이 동반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 놈 첫 휴가 때 달팽이 크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래 아들이 둘이면 먼저 아들이 하나 제대할 때까지 안 가는, 미룰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원하면 동반 입대도 가능하겠지만. 3949님은 저희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시라서 군마트 가면 꼭 사오는 화장품이 예, 바로 달팽이입니다. 군마트도 저렴해요 라고. 아무래도 그쵸, 보통 일반 그 그쵸 시중 판매가보다는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4124 추보영 한예주님께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24님 에휴, 오늘부터 수시 접수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재수하는 아들내미, 올해는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실기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올해는 꼭 합격하자! 라고, 예, 저희도 열심히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체능, 그쵸, 수시 꼭 진짜 수시에서 합격 소식이 전해지면 더 좋겠네요. 이어서 오 원더라고 하는 팀입니다. Heart Strings.

0: 얼마 전 발매된 블랙핑크 지수의 클릭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지수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유혜리님께서 반겨주셨습니다. 그나저나 김수빈님께서 요즘에는 달팽이 크림보다 리들샷 라인이 인기예요. 리들샷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723기 해군 필승! 아직 일병이라 효심 충만한 시기라 한 번씩 올 때마다 푸짐하게 사다 줍니다. 라고 아드님 자랑해 주셨고요. 새싹 문자 1250님 반갑습니다. 평소 항상 음원 사이트에서 좋아하는 노래만 저장해서 들었는데 우리들이 라디오 한번 들어봐 라고 해서 미니 설치해줘서 어제부터 라디오를 듣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라고 잘 오셨습니다. 그쵸? 네. 생각 못한 노래들 특히나 마음에 들 때 그 미니로 듣고 계시면 위에 하트 눌러주시면 저희가 주말 3부 시작 첫 곡으로 하티스트송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원할 때 아무 때나 찾아 들을 수 있지만 그냥 한 주 동안 들려드린 곡 중에서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제일 반겼을까 하는 네,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요즘 버거운 일상 중에 힐링템으로 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연습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6개월 차 초보에게 연습곡 추천 좀 부탁드려요. 음악 들을 때마다만 추구미만 늘어가는 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제가 워낙 옛날 사람이라서 처음에 저는 코드 3개짜리 노래들 뭐 모닥불 너무 오래전이죠. 아, 참 그런 걸로 그러니까 연습할 때 어느 정도 좀 성취감이 느껴지는 수준의 노래를 찾는 게 중요한데 하면서 주저하는 연인들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조금 더 쉬운 노래 중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좋아야 그게 이제 연습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근성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401님 파이팅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화장품 안에 미세한 침 형태의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표면에 미세 통로를 만들어 화장품 성분이 더 잘 스며들게 하는 그런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바르면 엄청 따끔하다고 멋모르고 발랐다 비명 지른 사람도 있을 정도라는데,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그걸 참아야 하는 뭔가 유행은 다 변하는 거니까.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따가우면 막 얼굴 부어오르고 그러지 않나? 자, 2부 마지막 곡으로 규현의 광화문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3, 4부에는 광화문 연가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을 맡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즌의 두 주인공, 명우 역의 이석훈, 앤옥 씨 두 분 초대해서, 사실 어제부터 공연이 시작했다는데 아이고 아침부터 초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만,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0: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망설이다가 여러분과 함께 계절감을 떠나서 듣고 싶은 노래 하나를 네, 선곡을 했습니다. 록스 뮤직. 제가 간간이 이 시간 오늘 생각난 노래를 통해서 네, 소개해드렸던 팀인데요. 그 팀의 프론트맨인 브라이언 페리가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영향력, 이분의 매력을 물론 록스 뮤직 안에서도 충분히 제가 좋아하고 팬이 됐었지만 솔로 앨범 중에서 이 곡을 듣고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세련될 수가 있을까 생각했던 노래가 있거든요. Kiss and Tell 이라고 하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90년대 초반에 발매된 곡인데 한번 그 앞에 타자기 소리로 막 시작을 해서 사실 오늘 생각난 노래 앞부분에도 그 효과음으로 타자 소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브라이언 페리의 키스 앤 텔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네, 오늘 생각난 노래. 네, 락시 뮤직의 프론트맨 브라이언 페리의 키스 앤 텔이었습니다. 김상우 님이 어렸을 때 브라이언 페리 보면서 나도 저렇게 수트가 잘 어울리는 신사가 되고 싶다 했는데 현실은 예, 노래라도 들으니 좋네요 라고. 네, 맞아요. 브라이언 페리는 마치 갑옷처럼 수트를 예, 거의 수트를 입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여든이 되신 나이지만 참 정말 신사의 나라 영국답게. 네, 저도 아마 수트 핏에 반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아무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벌써 보이는 라디오를 켜신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3, 4부 오늘 광화문 연가의 두 주역 이석훈, 앤옥씨 벌써 나와서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빛이 나서 제가 아침부터 두 분이 정말 저렇게까지 뭐 단장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남루해 보여서 뭐라도 좀 찍어 발라야 되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저기 저는 최대한 안 나오게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최지혜 씨가 두 분 보시고 눈부시다고 하셨는데요.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브람스 안마이자,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보에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 꾸며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자꾸 이비가

0: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0: 기억이라는 건 뭘까요? 잊고 있다고 착각했던 순간도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초대석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으로 꽉 채워져 있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두 주연 배우 이석훈, 앤옥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먼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0: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샵 다녀오신 거예요?
3: 당연합니다.
1: 네, 다녀왔죠.
3: 보이는 라디오라서.
1: 보이는 라디오.
3: 저희가 아. 또 그냥 나오면 뭐 형 앤옥 배우야 뭐 워낙에 뭐, 뭐 괜찮은데 저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실해서요.
1: 네. 아니, 똑같죠,
3: 다녀왔습니다.
1: 뭐.
3: 아니 아닙니다.
0: 저는
3: 왜요, 형님?
0: 내가 뭐가 되니 그러면
3: 아니, 너무 멋있으세요.
1: 그 자체로 신하십니다. 네.
0: 두 분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3: 처음에 문자 왔던 페리 잘 모르겠어요.
0: 배신당한
3: 상입니다.
0: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3: 아니야. 아니.
0: 아 뭐라도 좀 찍어 발라야 되는데 아무튼 아 저는 제일 조그맣게 네 부탁드립니다. 아주 빛이 나요. 자 먼저 석훈 씨는 네. 바로 한 달 전인가 그때 플레이리스트 109인가
3: 네,
0: 그
3: 네.
0: 저희 방송. MBC 프로그램 때 딘딘 씨하고
3: 이준.
0: 아, 이준 씨 네. 우리 한번 그 굿모닝 FM에 나오셨을 때 이제 맞습니까? 잠깐 인사를 했었고,
3: 네, 네.
0: 아 그럼 그때도 광화문 연가 준비하고 있던 때였구나.
3: 그렇죠. 그때 이제 광화문 연가 준비하고 있었고,
0: 네.
3: 그때 정말 그 제가 그 브런치 카페 라디오 이후에 오랜만에 MBC 라디오에
0: 그러니까요.
3: 가서 다시 인사드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0: 지금도 쿤디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어제 일단 석훈 씨는 초연을 마쳤죠.
3: 그렇습니다. 첫 공 전 어제 했고요.
0: 나 그래서 오늘 되게 추레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 장착으로 일단 문정민님은 어제 첫 회를 김해에서 남편분하고 다녀오셨대요.
3: 정말... 네. 야, 감사합니다.
0: 그리고 김보미님은 내일 이제 앤옥 씨가 첫 공연하는.
1: 아이고 예 예.
0: 제가 아까 착각으로 둘 분 다 이제 명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석훈 씨가 이제 명우. 그리고
1: 저는 월하,
0: 월하 네. 역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배역인데.
3: 맞습니다.
0: 네. 일단 앤옥 씨는 좀 됐습니다만은 복면가왕에.
1: 네, 아, 네. 2년 전쯤.
0: 한 2년 전쯤에.
1: 네. 그때 네. 제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날이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근데
0: 그래서 그, 3라운드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해주시긴 하셨는데.
0: 네.
1: 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부르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배웠는데
0: 네.
1: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와 세상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저는 전 전혀 뭘 그런 거 없이 저야말로 앤옥 씨 TV에서만 뵀다가
1: 네.
0: 근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서로 마주치지를 못하게 하니까
1: 그게 아쉽더라고요.
0: 네, 인사를 네. 못 드렸고 아마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드리는 건 오늘 처음 같은데
1: 네.
0: 만난 김에 오늘 또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쿤명우 씨 왜 쿤명우가 됐을까? 쿤디라서.
3: 예, 뭐 훈 이석훈 이래서 아. 뮤지컬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더라고요. 애칭처럼.
0: 공구이이님도 이거 첫 공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이렇게까지 잘하고 감동을 줄 줄 몰랐고 이래서 회전문 도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3: 본 거 계속 보는 거.
1: 계속 보시는.
0: 아 회전문. 맞다.
3: 네. 네.
0: 회전문 팬들이라고 얘기를
3: 예,
0: 하더라고요.
3: 네네네.
0: 특히나 뮤지컬은 다 회차 관람을 많이
3: 맞습니까?
0: 하시니까.
3: 네.
0: 그리고 저 다음 회차는 쿤명우 녹월하입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녹월하님.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 광화문 연가. 저도 아마 이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된
1: 그렇죠.
0: 작품이죠.
3: 네.
0: 초창기 때 제가 가까운 후배가 여기 캐스팅이 돼서
3: 아, 네.
0: 그때 한 7년 8년 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3: 오,
0: 저도
3: 네.
0: 뭐 일단 노래들이 넘버가 전부 아는 노래니까
1: 네, 네, 네.
0: 진짜 이게 뭐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요.
3: 보시는 분들이

0: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관람하시는 그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2: 처음 아무래도. 뮤지컬 보시는 분들의 입문으로도 아주 좋은 작품이죠.
1: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석훈 씨하고 에녹 씨는 작품 이전부터 친분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2: 제가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었는데 예. 그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석훈 씨가 그 심사위원이기도 하면서
0: 패널로
2: 네, 패널이면서 또 저희가 같이 1년 동안 그 이후에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거 할 때도 사회자로 있었죠.
0: 아, 제가요.
1: 전혀 지금
2: 왜 그러세요?
1: 까먹은 얼굴.
0: 그건 잊어버렸어요. 아, 맞아.
2: 아, 1년간 그래서 같이 있었죠.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네. 석훈 씨 아까도 형이 나 앞에 했나 뒤에 했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브런치 카페 이후로
0: 제가 기억력이 네.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 측근들은 어떻게 너가 뮤지컬을 하냐라고 할 정도로 기억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져요. 네. 아. 같이 그때 에녹 형을 만난 게 저는 그게 스피드오프 프로그램 전에 형 오디션 프로그램 맞아요. 할 때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2: 처음에 그 그쵸? 이후에 스피노프를 1년간 같이
0: 했었죠. 아, 네. 그래 그랬구나. 죄송해요.
1: 바쁘게 산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0: 기억하겠습니다.
1: 자, 뭐 말씀을 미리 안 드렸어도 이미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모니터 표시를 누르시면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에 두 게스트 분들의 얼굴 마주하면서 방송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연가 첫 공연 보고 기분이 벅찼는데 오늘 투자한 종목까지 오르고 있어서
0: 나이스.
2: 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네.
1: 모릅니다. 또 이러다가 아, 내일 노고라 첫 공연인데 너무 제가 떨려서 현기증 나요라고 그럼 본인은 어떠시겠어요?
2: 그러니까. 네, 저도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석훈이가 많이 부러워요. 아, 석훈 씨가 너무 부럽습니다.
1: 어떤 면에서? 아, 먼저 매를 맞아서?
2: 네, 그럼요. 네. 어제는 제가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내가 첫 공이 아니라는 게. 근데 오늘 되니까 이제 내일 할 게 좀
0: 스물스물 오죠.
1: 이번이 강화문 연가가 이제 다섯 번째 시즌으로 알고 있는데
2: 네, 5연입니다.
1: 그러면은 두 분은 한 번씩이라도 한 시즌당 배역을 맡으셨던 적이
2: 저는 처음 강화문 연가는 처음이고요.
1: 처음이고.
2: 여기는 다른 역으로 하는 거죠.
0: 명으로는 처음이니까.
1: 네. 월하를 했었다고. 네, 네, 그 네. 약간씩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역할에 대해서. 명우와 월하의 차이.
0: 명우는요. 아,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명우가 죽기 전에 1분 죽기 전 1분에 월아를 만나서 월아가 저의 이제 기억과 추억을 뭐 꼬인 건 풀어주고 뭐 이렇게 정리해주는
1: 1분밖에

0: 그때 느껴지는 명호가 갖고 있는 그 심상들을 이제 관객분들과 공유하는 작품이죠.
1: 아, 마치 주마등처럼 흘러간다 할 때.
0: 네네네네.
1: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놀란 것이 월하 역할에
0: 네.
1: 지금 앤옥 씨뿐만 아니라 이제 서은광 씨도 캐스팅이 돼 있고 한 분이
2: 네.
1: 이게 분명히 차지현
0: 네,
1: 씨랑
0: 맞아요.
1: 성별이 여자분인데
2: 네.
1: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같은 캐스팅이 가능할까요?
0: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음악적인 부분일 텐데,
1: 네.
0: 그래서 그 남자가 역을 할 때와 여성이 역을 할 때의 약간 키가, 노래 키가 다르긴
1: 그럴
0: 합니다.
1: 수밖에
0: 네,
1: 없죠.
0: 음악 전체적인 넘버의 키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약간 가지고 있는 색깔도 좀 다르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워낙 서은광 씨도 갖고 있는 개성이 있고 차지현 씨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완전 다른 느낌으로 이제 작품을 보시게 되는 그런 느낌이
1: 아,
0: 있죠.
1: 그러면 월화라는 역은 특별히 성별에 구애받는 캐스팅은 아니다라는
0: 네.
1: 얘기가 되겠네요.
0: 워낙에 약간 신적인 그런
2: 그렇죠.
0: 존재이기도 해서.
2: 아, 캐릭터도 정해진 게 없어요.
0: 맞아요.
2: 엄밀히 따지면 월화는
1: 그렇구나.
2: 이래야 된다라는 게 없는 거죠.
0: 네.
2: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이 오셔도 되고 되게
0: 네네.
2: 어린 분이 해도 되고
0: 맞아요.
2: 성별 당연히 상관없고.
1: 아, 그렇구나.
2: 네네.
1: 제가 봤지만 역시 이래서 한번 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노래 듣다 시간 가고
0: 네네.
1: 확실히 이게 뭔가 그 전반적인 스토리나 이런 걸 다시 이해하면서 보려면
2: 맞습니다.
1: 다회차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0: 그래서 이렇게 회전문을 도시는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또 같은 역이라도 이렇게 다른 분이 소화하실 때 매력들이 전혀 다르니까.
2: 네.
1: 석훈 씨는 월화 때가 어떠셨어요? 지금의 명우랑 이전에 월화를 맡았을 때랑 어떤 게 조금 더뭐 수월할 건 없겠지만
2: 아니요, 수월합니다.
1: 명우가?
2: 예, 명우가
1: 아, 그럼 넘버가 더 조금이에요?
2: 훨씬
0: 아니요,
2: 많아요.
0: 많아요.
1: 근데 왜
2: 명우는 대사보다 노래가 훨씬 많고요. 근데
1: 아
2: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월화를 표현할 때만큼은 글쎄요, 저는 이게 어쨌든 캐릭터를 연구할 때 저라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당연하죠.
2: 네.
0: 네.
2: 근데 월화한테는 제 성격을 이렇게 다못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때가 뮤지컬 초반이라서 잘 그렇게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1: 저런.
2: 판단했을 때. 그래서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에녹 형하고 뭐 다들 하는 월화를 보면서도 와, 나 저거 저때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명우에서 너무 좋다.
0: 아니 근데 명우란 역이 진짜 그 정말 어려운 역이에요. 왜냐면 차라리 그 무대 나가서 계속 발산하고 막뭐 어떤 웃기기도 하고 에너지를 막 쏟는 그런 역들은 준비된 거를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1: 네.
0: 지금 이 석훈 씨가 맡은 이 명우 역은 드라마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것들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거를 끝까지 잘 끌고 와서 마지막에 한번 터트려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을 완전 정점을 찍어야 되는 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역이긴 합니다.
1: 근데 본인은 월화 때보다 더 수월하다고.
0: 그러니까요. 아마 월화를 하더라도 되게 잘했을 텐데 괜히 앓는 소리 하는 거죠.
1: 아니요. 이선희 님께서 지금 중요한 걸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남성 월화와 여성 월화를 대할 때 우리 쿤명우도 달라지나요? 아,
2: 아니요. 저는 평상시에도 남녀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하고, 왜 네,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1: 그럼 차지현 씨하고 호흡 맞출 때도
2: 똑같습니다.
1: 똑같다고?
2: 똑같고 그 캐릭터에 맞게 치는 대사와 톤과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
1: 아,
2: 거지.
1: 그치,
2: 뭐
1: 그치.
2: 남자라고 다르고 여자라고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1: 하긴 좀 다르다고 해주지.
2: 사실 조금 다르긴 하죠.
0: 저희가 반응하는 게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2: 네네.
1: 아무래도
2: 셋다 너무 달라요.
1: 그러니까.
2: 그래서 와, 여기 이렇게 치는구나, 여긴 이렇게 하는구나,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1: 그렇군요. 그 상대방에 따라서 또 명우의 어떤 또 텐션도 달라질
2: 맞습니다.
1: 테니까. 그 사실 연습 기간은 총 하나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작품은.
2: 두 달, 두 달이요.
1: 두달
2: 약두달
1: 정도.
2: 좀안 됐던 걸로
1: 와, 그럼
2: 기억합니다.
1: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정말 이 작품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두 분이 갖고 온 노래 사실 뭐 지금 여기서 라이브 오늘 또 공연도 있고 하시니까
2: 네.
1: 저희가 라이브보다는 일단 이문세 선배님의 가을이 오면을 앤옥씨께서 선곡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 아, 가을이 왔네요 이제.
0: 그렇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 석훈 씨가 오늘 이렇게 선곡한 곡을 보고서
0: 네.
1: 아, 내가 이 앞뒤로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이렇게 아. 하면 작가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생각도 했습니다. 아,
0: 사려 깊은 거 봐.
2: 이 형 진짜 착해요.
0: 그러니까.
2: 네, 너무 착한 형입니다.
0: 자, 2부 끝곡으로 가을이 오면 듣고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0: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3: 자, 오늘 아침 초대석은 벌써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광화문 연가의 두 주역입니다. 우리 이석훈 씨 또 애녹 씨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7488님께서 혹시 두 분 다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넘버나 대사 혹은 장면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4: 어렵네요.
3: 아니 근데 이게 네. 한 분만 여쭤본 게 아니라 9819님 정문주님도 비슷한 결의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뭔가 답변을 하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3: 그날의 어떤 나의 컨디션이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나는
4: 예,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네. 뭔가 첫 곡에서 제가 입 밖으로 내는 소리와 어떤 가사의 내용과 이런 전달이 잘 돼야지 그게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형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노래도 A파트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3: 뭐, 네.
4: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닌 걸로.
3: 아니야. 맞죠. 네. 맞죠.
4: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대사도 사실 처음.
3: 그러니까 첫 대사?
4: 워라가 막 얘기하면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도 이 캐릭터가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짜증을 내는 게 있고 그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있고 이 상황이 뭐지? 라고 해서 물어보는 톤이 다 다른 거니까 아하. 네, 저는 아무래도 그 첫 장면? 우리가 처음 만나고 대사
5: 중요하죠. 많이 네, 중요해요.
4: 그 장면.
3: 그렇군요. 애녹 씨는?
5: 저도 비슷한 결이긴 한데 저는 이 작품에서는 2막 첫 곡을 워라가 부르거든요. 휘파람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네. 그 곡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옛날부터. 비슷한 결인데 사실 1막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시고 들어오셔가지고 2막 첫 곡이 주의 환기를 제대로 해야 극이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앞에 1막과 이게 갑자기 이제 텐션이 떨어지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그때는 굉장히 센 곡이나 아니면 뭔가 서곡을 꽉 채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휘파람이라는 곡이 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주 뭐 이렇게 화려하거나 어떤 그런 장치도 없이 그냥 오로지 노래로 진행이 되는 그런 2막 첫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막을 끌고 가려면 그 곡을 잘 불러야 1막하고 이제 잘 연결고리가 되죠.
3: 확실히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네. 어떻게 끼느냐가 네. 그날의 어떤 자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니 제가 놀란 게 애녹 씨가 2007년도에 네. 알타 보이즈로 데뷔를 하셨는데 네네. 이게 그러면 보이그룹인가요?
5: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그 콘서트용 뮤지컬이요.
3: 그러면 그때도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5: 네네.
3: 아 그래서 보니까 뭐 배우 이전에 조연출에 안무 감독에 예술 감독까지 하셨다고.
5: 아 예술 감독은 사실 학생 수준의 그런 감독이었으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스텝이를 꽤 많이 했습니다. 뭐 조명 보조도 했었고 뭐 음향 쪽도 하고.
3: 아니 왜요? 노래로 시작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5: 처음에는 제가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3: 그 얼굴에?
5: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공연이 좋으니까 네. 공연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싶었고
3: 세상에
5: 네, 스텝 일들을 많이 또 불러주셔가지고 그쪽 일들을 많이 했었죠.
3: 아 그러면 알타보이즈에서는 이제 배우로
5: 네.

0: 이게 시작이다 배우로서.
1: 네, 그 뮤지컬 배우로는 이제 그때가 시작이었죠.
0: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뭐 지금 배우로 활동을 하셔도 누구보다 제작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실 수 있겠어요.
1: 아, 그럼요. 그 예를 들어서 배우들은 한번 실수를 하거나 뭐 잘 못해도 그게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사실 스태프분들은 한 번에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안 되면 공연이 완전히 이제 그치. 어그러지거나 그치.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약속이 엄청 많아요.
0: 그렇죠.
1: 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태프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니 배우는 무대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죠.
0: 네. 오히려 많이 아는 게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네. 살펴야 하고 배우 쪽의 입장도 살펴야 하고.
1: 네.
0: 아 참. 반면에 지금 석훈 씨는 뮤지컬에 이제 발을 들이신 지가 한 8년 정도.
2: 네.
0: 근데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다시 그건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2: 그렇죠. 아니, 환기 한번 시키려고.
0: 2018년에 이제 킹키부츠 이 작품도 되게 쉽지 않은 작품인데 네. 어떻게 여기로 시작을 하셨다니까 그것도 좀 의외고.
2: 이게 참 그러니까 알면 못했을 거예요.
0: 알면 못해.
2: 예, 이게 대사량도 엄청나고
0: 네.
2: 그 작품은 정말 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작품이거든요. 지금 제가 뮤지컬을 8년 한 상태에서 킹키부츠 찰리 할래라고 얘기하면 저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예 모르고 겁도 없으니까 할 수 있었고. 근데 다행히 너무 좋은 작품을 첫 작품에 만나게 됐고
0: 네.
2: 그게 저한테는 충분히 매력으로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어져 왔고. 뭐.
0: 예, 이게 처음에 이제 2018년에 킹키부츠 하셨고
2: 네.
0: 2020년, 2024년 바로 뭐 재작년에도
2: 네네.
0: 같은 작품을 하셨고 또 웃는 남자
2: 네.
0: 이게 2020년, 25년 그리고 이제 강화문 연가까지 네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석훈 씨가 선곡한 노래 한 곡 오늘 다 뭐 원곡이 이문세 선배의 노래라서
2: 그렇습니다. 네. 네.
0: 어떤 곡 들을까요?
2: 기억이란 사랑보다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작품의 맨 마지막에 명호가 죽기 직전에
0: 네.
2: 부르는 곡입니다. 그 어떤 곡보다 좀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불러야 되는 곡이라
0: 네.
2: 그쵸. 저 또한 이 슬픔과 어떤 그 아픔 같은 후회 뭐 그 주인공 시영이한테 느꼈던 그 어떤 많은 감정들을 품고 부르거든요.
0: 그래서 실제로 막 눈물 나서 막 소리 안 나올 수도 있겠다.
1: 근데 관객분들이 그, 눈물을 네. 굉장히 많이 흘리세요. 이 장면에서.
2: 근데 이게 참 뮤지컬이라는 게 제가 너무 슬퍼서 울어서 노래를 못하게 되는 것 또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슬픈 건 슬픈 거고
0: 아무래도
2: 노래는 노래대로 해야 되고
0: 그러니까
2: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0: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예. 곡을
2: 그래서 어제 첫 공하면서도 석훈아 노래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예, 다 잡고 불렀던 곡입니다.
0: 아휴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기억이란 사랑보다 듣고 얘기 이어드릴게요.

0: 아까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이게 후반부에 네. 전주부터 이게 감정을 확 건드려버리는 네. 노래라 눈물이 안 날 이거 참고 부르기도 힘들겠다.
1: 이게 쭉 이제 그 시영이와 현재의 부인이 시영이와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부르다 보니까 네. 계속 이 울먹임과 슬픔이 차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쉽진 않죠.
0: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참 애틋하게 이래서들 벌써 첫 회부터 보신 우리 아침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자 기억이란 사랑보다 우리 석훈 씨가 선곡해준 곡으로 들었습니다. 네. 윤도현님이 부르는 거 봤었는데. 윤도현 씨는 쩌렁쩌렁 불렀는데 07 이사님께서 석훈 씨가 부르면 어떠실지 아직 확인을 못 하셨군요.
1: 네. 보러 오세요.
0: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지방 공연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도시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상조이지만 네. 계획이 잡혀 있다면서요.
2: 네.
0: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캐스팅으로.
2: 그렇죠.
1: 그렇죠.
2: 네. 네. 저희가 지금 이 캐스팅에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 가서 배우가 가서 이제 공연을 하죠.
0: 그건 이제 서울 공연이 맞춰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1: 네, 맞춰지고 맞습니다. 예.

0: 뭐 바로 갈지 좀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6개 도시 정도 가는 걸로 대충 알고는 있고요.
1: 아직 다행입니다.
0: 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마 제작사에서.
1: 그러니까 아니 이런 작품들 어렵게 준비하셨는데 네. 또 막 서울까지 와서 보시는 것보다는 그 요즘엔 좀 이제 그 자기 지역에서 보고 싶어하는 뉴스들이 그럼요. 많이 네. 있다 보니까 네. 한 6개 도시 정도 준비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녹 배우님 그동안 스케줄 장난 아니셨을 텐데 도대체 연습을 언제 하신 거예요? 라고 5493님.
2: 네.
1: 그거 뭐 해야지.
2: 해야죠 뭐. 네.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1: 근데 특별히 이렇게 뭔가 아무리 이제 캐스팅을 다른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나눠서 무대 오른다 해도 네. 이게 사실 운동 경기로 따지면은 한 이게 언제까지죠? 지금 광화문 연가 서울 공연.
0: 서울 공연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1: 네. 11월 그 얼추 잡아도 두 달이 넘게 2달. 남았는데 네. 이거 컨디션을 지킨다는 게 특히 환절기에 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다 대부분 뭐 마스크도 많이 끼고 지금도 지금 팀에서 감기 기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1: 아이고.
2: 대부분 웬만하면 다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고 네. 공연 때 잠깐 그때 마스크 벗고 또 공연하고. 그렇죠. 자기 몸 관리 정말 이게 힘들긴 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아니 특별히 또 뭐 징크스 같은 거. 또 있잖아요.
2: 아 있죠.
1: 오늘은 신발 왼쪽부터 신지 않으면은 가사가 갑자기 까맣게 생각이 안 날 때라든지.
0: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한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나 어디서부터 신지 생각하고 있었어.
1: 아이 프로가. 아이. 혹시 그런 징크스 같은 건두분 없어요?
0: 징크스라기보다는 최대한 좀 일찍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편이에요.
1: 아.
0: 좀 촉박하게 오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딱 와서 여유 갖고 전체 한번 훑고 아이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한 도착한 2시간, 3시간 전에 있어야 되는데 맞아. 제가 어제 예상보다 너무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길이 막혀서 차에서부터 막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는데 다행히 주변 배우들 덕분에 또 쫙 또 하게 되더라고요.
1: 아 진짜 야 여러 가지 정말 보통 자신 콘서트보다 에, 더 맞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겠다.
2: 아, 그럼요.
0: 이게 라이브 퍼포먼스는 뭐 배우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다 긴장한
1: 그러니까요.
0: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네. 다 약속에 의해서 네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아니 지방 공연 한다니까 지금 너무 박수현님, 정문주님, 이선희님 제발 자기 동네 와달라고 지금 너무나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서울 공연 11월까지 잘 마치고 진짜 지방에서도 딱 공연 만나실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이고요.
0: 네.
1: 자 여기서 에녹 씨 꼭 무슨 이제 뮤지컬 관계된 곡뿐만 아니라
2: 네.
1: 에녹 씨 노래 중에 한 곡 좀 듣고 이야기했으면 네. 좋겠는데
2: 최근에 나왔던 곡 중에 괜찮아 괜찮아라고
1: 네.
2: 그 제가 그 누군가에게 위로했을 때 그때 살짝 적었던 가사
1: 직접 만든 노래네요. 그러면
2: 네.
1: 괜찮아 괜찮아 노래 듣고 또 이어드릴게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오늘 두 분하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일인가 싶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2: 네, 맞아요.
1: 자, 앞으로 광화문 연가 11월까지 일단 서울에서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2: 네.
1: 두 분 오늘 아침부터 너무 감사드리고요.
2: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더 감사하고. 석훈 씨, 이 노래 지금 흐르는 거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이 곡은 MBC 방송이죠. 플레이리스트 109라는 방송에서
1: 네.
2: 저희가 만든 곡입니다.
1: 방송을 위해서.
2: 방송을 위해서.
1: 딘딘하고 이준 씨가.
2: 네, 딘딘이 만든 곡이죠.
1: 아,
2: 네.
1: 그래요?
2: 네, 네. 그래서 아직 방송이 아직 안 끝났어요.
1: 아, 그렇죠.
2: 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져오시길 바라는 마음에
1: 네,
2: 이 곡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자, 이제 에녹 씨도 내일부터
3: 네.
1: 공연이 이어질 텐데
3: 네.
1: 오늘도 컨디션 잘 챙기시고.
3: 감사합니다.
1: 석훈 씨도 오늘도 공연이 있는 건가요?
2: 아니, 오늘은 없고요.
1: 다행입니다.
2: 내일 에녹 형의 첫 공 상대가 접니다.
3: 네.
1: 아,
3: 석훈이는 편하겠어요.
2: 네, 저는 편하죠.
1: 더운데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2: 감사합니다.
1: 정말 이제부터 두 분 정말 앞으로 펼쳐질 공연들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 되기를 응원 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 노래 제목이
2: 109.
1: 109.
2: 네.
1: 아, 그렇구나.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내일 아침도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1: 이번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질환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9월 7일 백로입니다. 이슬이 또르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 여름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지만 가을은 벌써 출근해 있습니다. 이 두 계절이 잠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아침.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을까? 그 첫사랑과 결혼 생활을 할까는 그게 이제 궁금하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 로잔나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명곡이 됐긴 했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는데 나의 이름 또내 노래가 세계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명을 할까 하는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토토의 로잔나. 예.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출근길 보니까 우리 여기 상암동은 구름이 거의 없고요. 정말 높은 푸른 하늘이 바다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게 오늘이 그 유엔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오늘이 이렇게 파라네요. 깨끗하고 푸른 하늘. 월요일 날씨도 햇살이면 햇살, 하늘이면 하늘, 누구 하나 져줄 생각 없이 각자의 기량을 발휘를 하는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온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즐기러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함께 해주세요. 도움 주시는 기업입니다.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주식회사 건강을 위한 지도,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미법인 폐, 알레스 아우터,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올드프레시와 함께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오케이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2: 햇살이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양희은 씨의 목소리예요. 노래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듣는 사람들의 기분도 좋고 다 좋다. 예. 네 이름이 뭐니? 그래야 될 것 같아. 네가 있어 참 좋다. 지금 영숙 씨가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일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니 참 좋고요. 2797님 집에 같이 사는 강아지 두부가 건강을 또 회복했다니 참 좋고요. 좋은 일 뭐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출산이 한 달 남은 3035님 우리 방송으로 태교하니까 참 좋고 아이고 좋은 일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좀 진짜 차고도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N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계신 곳의 하늘도 그래요? 이쪽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파래요. 구름 한 점 없고 그리고 바람도 또 얼마나 선선하고 좋아요. 이런 날은 실내에 있기 정말 아까운 날이에요. 그냥 무조건 뛰쳐나가고 싶은. 이게 허락이 된다면 즉흥적으로 가을 운동에 막 오늘 같은 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괜찮은 날씨인데 여러분이 좋다면 저도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전주가 딱 시작이 되고 한 20초 정도 20초 동안 이 노래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연주로 다 표현이 돼요. 제목이 바람처럼 달려라거든요. Ride like the wind라는 제목인데 진짜 바람처럼 질주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크리스토퍼 크로스입니다. Ride like the wind.

멜로망스의 해피송이었어요. 장세별 씨가 제 최곡이에요. 드라마도 너무 좋아했는데 거기에 나왔군요. 이 노래가 드라마 그 우리들의 블루스 맞아요. 이병헌 씨나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저는 이런 드라마가 좋더라고요. 너무 그냥 사람 사는 맛이 물씬 풍기잖아요. 따뜻하고 그리고 정겹고 즐겁고 너무 자극적인 드라마 요즘 뭐 이제 그 OTT에서 뭐가 1위 했네 뭐 세계에서 1위 했네 보면은 보다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인기는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지가 않고 막 격동적이 돼요. 너무 힘들고 뭐 그런 드라마가 좀 많이 판치는 세상에 일어나 우리들의 블루스나 또 폭삭 소가수다 뭐 이런 드라마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좋은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로또 5만 원 당첨돼서 바꾸러 가는 길이에요. 7755님 너무 좋겠다. 5만 원 당첨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쏟아부으셨을까. 아이고. Dan Fogelberg의 Longer 들으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3호 농협, 대창식품, 일로 농협 하나로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 시스템, 롯데 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사 먹으면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어머니들 고집도 참 어지간하다. 근데

시작부터 만든 밑반찬이며 한 달은 먹을 만큼의 국은 사실 핑계다. 자식들 얼굴 잠깐이라도 보고 싶은데 반찬만큼 좋은 핑계가 있겠는가? 명절에도 다시 먹을 것으로 자식들을 유인한다. 딸내미가 좋아하는 갈비찜,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가 좋아하는 육전에 사위가 좋아하는 나박김치까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는 마음으로 메뉴를 짜볼 예정인데 과연 자식들이 부모님 댁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추석 기차표 예매가 오늘 아침 시작됐는데 이게 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다. 부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예매에 성공해서 엄마, 추석 전날 갈게요. 이런 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아휴, 저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고요. 설날 그때 찾아뵐게요. 아, 이러면 또 어쩐디야. 아이, 그래요? 아, 바쁜 사람들이 뭐 여기까지 뭐 하러 와. 왔다 갔다 피곤하기만 하지. 그러면은 너 엄마도 너들이 안 오는 게 더 편할겨. 응, 그래요. 그냥 저기 시간 될 적에 영상통화나 한번 혀.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고 결혼시켜서 내보냈으면 이젠 됐다. 더 해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더 남아있다. 기다려주는 일. 하염없이 자식을 기다리는 일이 부모에게 남아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최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주시는지. 아유 괜찮아, 바쁘잖아,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너무 바빠,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속마음은 잠깐 왔다 가면 안 되냐, 그냥 얼굴만 봐도 좋겠는데. 뭐 정 안 되면 그래 영상통화 한번 하자, 뭐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자식들은 알면서도, 예,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뭐 이러면서 또 넘어가죠. 집 앞이 부산 낙동강변이라 산책 나와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좀 이따가 라디오 끝나면 부모님 모시고 점심에 코다리 먹으러 다녀와야 되겠다 싶습니다. 383분님. 부모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을 정도로 코앞에 있나 보죠? 그건 또 다행이다. 딸내미 결혼시켜서 이제 할 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손녀딸이 태어났네요. 이제 손녀사랑 시작입니다. 5254님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유 잠자고 있는 손녀딸이에요? 태어난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입 벌리고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아유 이제는 저런 갓난 애기가 남의 애기 같지가 않아요. 아 보고 싶다. 네 집 자식인지 몰라도. 용돈이나 보내라. 그리고선 계좌 입금하는 이 그런 엄마들도 씩씩해. 그냥. 아 걱정하지 말고 1인당 50만 원만 보내. 그 계좌번호 보내줄게. 차라리 그러면 그런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아니야 바쁠 텐데 오지 마. 뭐 아우 그 속이 더 쓰리고 슬퍼지고 그렇습니다. 아 11시 40분 좀 넘어섰군요. 여러분은 추석 명절을 차근차근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기다려지는 추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모도스의 노래, 추석 때만 되면 이 노래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왜냐하면 진짜 5천만의 팝송이니까. Three Times Lady.

이렇게 가을 타는 노래들로 콧바람 넣으시면 곤란해요. 조기 퇴근하고 막 떠나고 싶잖아요. 이수민 씨. 월요일부터 조기 퇴근. 아, 좋은 결정이세요. 야, 좋은 핑계고.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일을 해요? 뭐 이러면서 그냥 퇴근할래요. 그 정도의 배짱. 어, 멋있다. 해보세요. 보즈스캐스의 조조. 좀 발랄한 노래 들으셨습니다. 아, 그 지난 주말에 세계 불꽃축제 저는 먼 발치에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기가 막혔어요. 정말 그 화려한 불꽃, 아, 그 한마디로 그냥 장관이다. 그 세 나라가 이제 각기 나라별로 이제 테마를 갖고 불꽃에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영국, 미국, 한국. 그런데 아, 마지막에 한국 대표팀이 쫙 해줬던 불꽃이 압권이었다는 표현 뭐 할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붓더군요. 와, 저는 저거요. 불꽃이 폭포처럼 내려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불꽃이 내려오는데 폭포처럼 한두 끝도 없이 그 화려함의 극치가 물처럼 내려오는데 불이 물이 돼서 내려온 듯한. 아, 굉장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점점 욕심을 내고 싶은 세계 불꽃 축제였습니다. 어쨌든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무려 4개월 넘게 머물고 있는 듀엣곡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8위에 랭크된 엘라 랭그리와 모건 웰런이 노래하는 I Can't Love You Anymore.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오늘 유난히 음악이 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열심히 준비했고요. 내일은 여러분의 신청 음악 한번 받아볼까요? 네, 심플 레드의 스타즈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희망곡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네, 정의가족 2139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SNS에서 본 글인데 많이 와닿더라고요. 다 잘하려는 생각은 버리고 잘하는 사람과 친해질 방법을 찾아라.

맞습니다. 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은데요. 때로는 나보다 경험 많고 연륜 있는 사람한테 기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선곡은 PD님한테 맡기고 사연은 우리 정의 가족에게 의지하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진행과 공감, 리액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선물을 책임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자, 정호의 왕곡 손에 손잡고 출발할게요.

네,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예원입니다. 야하! 아, 이번 한 주 제가 이제 스페셜 DJ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또 정의 경력직 DJ인 거 벌써 여러분과 좀 세 번째로 만나는 거라 그런가 조금 익숙하기도 하고 약간 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저는 그 긴장감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 아, 그래도 여러분과 만나서 너무너무 이제 이번 한 주가 좀 기대됩니다. 역시 이제 우리 다정한 우리 정의 가족분들 환영해 주시는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2787님, 와 시작부터 보이는 라디오 하네요. 예원씨 단발해요. 너무 상큼한데요? 단발병 유발하나요?

0: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단발로 가볼까요? 단발 인증샷 보내주세요. 네, 아 너무 좋죠. 그러고 나서 저 예원 씨 보고 잘랐어요 라고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더더욱 예쁘게 단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298님 애칭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디? 원디? 다 이쁘다 이뻐. 아 뭐가 좋죠? 저 이런 거 정할 때 너무 설레거든요. 뭐가 괜찮으세요?
1: 원래 하시던 거 없어요?
0: 원래 하는 거 저 별명이 약간 예예였어요. 그 학교 다닐 때 예예이긴 했는데 어떻게 예예디?
2: 예디?
0: 예디?
3: 예디?
0: 예예디? 괜찮은데 세 글자도 괜찮죠? 상관없죠. 왜냐면 예디는 좀 이렇게 좀 많고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예디. 예예디로 불러주세요. 네, 박가연 씨. 예원 씨는 전에 저녁 8시에 광희 씨랑 DJ 하실 때부터 잘하는 거 알고 있어서 걱정 안 돼요. 오늘도 2시간 믿고 맡길게요. 해주셨어요. 와, 제가 예전에 그 광희 씨랑 DJ를 했던 거를 알고 계시는 거는, 이야, 정말 찐 팬이신데. 오랜 애청자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도 지금 마냥 이게 뭐 편안하다기보다 약간의 그 긴장감이 조금 있어요. 혹시나 실수하진 않을까. 뭔가 걱정이 되는데, 저도 여러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025님, 줄여서 옙디 어때요? 오! 괜찮은데? 왜냐면 예예디 하면 뭔가 약간 부드러운 느낌도 있는데, 옙디 하면은 조금 귀엽고, 뭔가 확 귀에 쏙쏙 박히는 느낌이 있어요. 저 옙디 좋아요. 예쁘다 할 때도 뭔가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옙디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옙디 이제부터 시작하겠고요. 오늘 2시간 여러분과 오붓하게 즐겁게, 그리고 선물은 푸짐하게 함께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광고 소개를 가야 하는데, 우리 파트너들 박도리, 집순이 잘 지냈나요?
4: 네.
0: 네, 그럼 톤 좀 맞추고 원츄 원츄 준비됐나요?
4: 네.
0: 음악 주세요. 네, 정호의 만국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5: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5: 주식회사 워킷,
2: 경기도청,
0: 롯데레탈,
5: 오뚜기 카레,
2: 백조싱크,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5: 음주후엔 티맵대리,
2: 당진시청,
0: 에어비앤비,
5: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0: 땡큐!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
7: 근데?
8: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안전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예원이가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능을 우리 CND 김

신영 씨한테 배웠잖아요. 예상되시겠지만 얼마나 스파르타로 강하게 컸겠습니까? 네, 정말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좋거든요. 이런 기운 우리 사장님들께도 제가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 중이신지, 그리고 파이팅이 필요한 이유까지 사연 쭉쭉 보내주세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기본으로 드리고요. 저 예원이랑 전화까지 연결됐다. 그럼 건강도 챙기셔야죠. 녹용 홍삼 세트 까지 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 그럼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두 곡 들어볼까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빅나티의 노스텔지아 듣고 올게요.

네,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빅나티의 노스텔지아 두 곡 듣고 왔고요. 옙디, 예원이가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 업! 저 예원이의 힘찬 파이팅 받고 싶으신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시죠? 일단 사연만 소개돼도 텀블러 세트 그리고 전화 영역까지 됐다. 그러면 녹용 홍삼 세트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들 만나볼까요? 0581님, 여기는 경남 합천 가야시장인데 부모님과 과일 가게 하고 있어요. 다음 주면 추석 대목이라 미리 거래처에 과일들도 주문해놓고 과일들 신선하게 저장해놓으려고 과일 맞춤형 저장 냉장고도 준비해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이제 또 다음 주면 추석이라서 과일을 좀 많이 또 선물들도 하고 또 많이 먹고 그럴 텐데 저도 좀 과일 좋아하거든요. 네, 한번 일단 저는 이분께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이따가 그러면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2147님, 옙디. 저요. 9년차 옷가게 운영 중인데요. 지금도 열일하고 있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참고로 저희 냥이 네임이 예삐라서 더 친근하네요. 해주셨어요. 아, 옷가게를 운영하시구나. 어떤 종류의 옷가게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8055님, 예삐, 서울에서 열심히 함박스테이크 맛있게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늘 간만에 매니저님께 일 부탁하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너무 신나요. 노량진으로 제철 꽃게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후후 해주셨는데 되게 신나셨나 봐요. 근데 이동하시는 와중에도 이제 또 저희 정오의 희망곡을 또 들어주시고 아, 너무 또 감사하네요. 자, 다들 너무 궁금한데요. 이 중에서 딱 한 분만 연결할 수 있거든요. 제가 고른 분은요. 두구두구두구 아까 제가 스포를 해드렸죠. 05, 0581님, 네, 과일 가게 하시는 이 사연자분께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시장에서 과일 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0: 받으시면 또 못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또 손님들이 많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손님이 오셨나요, 마침? 이 코너는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더 좋다고 들었어요. 왜냐? 손님들을 이제 또 응대하시느라 또 바쁘실 수도 있고. 손님은 다 매방 가세요. 역시 아, 손님이 오셨나 봅니다. 자, 그러면 저 바로 또 다른 분 만나봐야죠. 네, 지금 열심히 지금 스테이크를 맛있게 하는 자영업자분인데 지금 오늘은 또 안 하시고 또 친구들 만나러 가시는 8055님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량진으로 제철 꽃게를 먹으러 가는 중이시라고 합니다. 만약에
1: 어?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0: 네, 오늘 영업을 하시지는 않지만은 지금 또 열심히 친구분들과 야, 너 어디야? 나 지금 다 왔단 말이야. 이런 거 이제 또 통화하시느라고 또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 마지막으로 이분이 꼭 받으셔야 할 텐데 2147님 지금 9년차 옷가게 운영 중이라고 하시는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브루노 메이저 거든요. 가을에 진짜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아, 약간 느낌 있으시네. 뭔가 이 분위기를 잘 아시고 이 뭔가 트렌드를 좀 잘 아시는 분이지 않을까. 아, 또 손님이 오셔서 응대를 하고 계시나 싶기도 한데요. 아까 전화 받을 수 있다고 사연에는 이제 남겨주셨거든요. 3초 기다려보겠습니다. 3, 2, 1. 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사실 원래 좀 바쁜 시간이긴 해요. 네, 6500님. 아, 저도 자영업인데 사장님이 옆에 계셔서 눈치 보여서 나중에 꼭 한 번 더 해요. 예쁘디 좋아하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 오늘 아쉽게도 한 번도 연결이 되시지를 않았네요. 아, 아쉬운데 0544님 이렇게 안 받는 날도 처음인데 왜일까요? 아니, 제가 사실 그 좀 손님을 부르는 그 기운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가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온다거나 약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제가 손님들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손님들 많고 대박나시면 저야 좋죠. 5757님, 예원 씨가 좋은 기운이 있나 봐요. 맞아요. 진짜 이거 저도 좀 신기한데 저만 들어갔다 하면은 가다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기 한번 구경 좀 할까? 하다가 들어가면 사람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저는 뭐 좋죠. 사람을 불러오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게 저한테는 복이잖아요. 네, 6212님. 예원님은 장사하면 어떤 분야 하고 싶어요? 아, 옷가게, 음식가게? 성격이 좋아서 손님 응대도 잘하실 것 같고 예사장님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 꿈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분야하고 싶냐면 저는 꽃을 좋아해요.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꽃집 이런 거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막 이렇게 좀 너무 바쁘지도 않으면서 뭔가 그 저만의 감성을 뭔가 선물해드리는, 저는 물론 꽃을 파는 거지만 그 손님들께 꽃을 제가 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꽃집, 이런 식물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 꽃집 하면은 많이 와주실 거예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011님, 그럼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예요? 미래의 가게 이름 궁금하다. 크크크. 그러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사실 정해놓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은은한 이런 안개꽃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딱 꽃 한 송이 팍 있는 약간 그런 꽃 좋아하긴 하거든요. 미래의 가게 이름. 야, 저도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같이 한번 뭐 어울리는 이름, 저한테 어울리는 꽃집 이름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자영업자 선생님들, 자, 모두 다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응원송으로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충 하나씩 위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매일 낮 12시엔
6: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5: 컷컷컷 컴온!
6: 신영 언니 체크! 주파수도 체크!

Hey, hey, hey! Everybody listen! 여기는 추억의 OST 클럽! 저의 출연 소식을 듣고 이런 사연이 왔다고 합니다. 121호님, 예원 언니, 저 우연히 셋플릭스에서 드라마 수리남을 봤는데 언니가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그리 찰떡같이 연기를 하나요? 진정한 사모님이었어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런 수리남 봤다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게 사실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고 아, 진짜 역시 딱 임팩트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많이 느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2022년 최고의 화제작입니다. 수리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벌써 지금 4년이 됐어요? 오마이갓. 시간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아니 정말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이게 4년 전이라고 하면 야 세상에. 2022년 최고의 화제작.

수리남에 출연한 예원이 지금 정호의 만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457님, 제가 사극 매니아인데요. 예원님 출연했던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최고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궁녀역. 근데 사극 말투 힘들진 않았나요? 해주셨는데, 오! 이걸 또 봐주셨구나. 저 사실 이것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전에 이제 촬영했던 감독님이 이제 특별 출연을 좀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특별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저도 사극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사실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힘들긴 해요. 현대극보다는 뭔가 분장도 해야 되고 말투도 있고 그 한복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한테는 뭔가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잘 됐어요. 2025년 최고의 화제작. 이달에는 강이 흐른다. 네. 정의에도 홍보하러 오셨었어요. 강태호, 김세정 씨가. 오! 정말요? 아, 역시 MBC 최고의 화제작. 정호의 희망곡과 이달에는 강이 흐른다. 역시 이 콜라보레이션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극 중에 이제 사랑꾼으로 나왔는데, 현실에서도 사랑꾼이긴 해요. 네, 이제 깨알 저의 이제 PR 좀 해봤는데요. 네, 보니까 우리 정의 청취자분들이 작품 보는 분들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들 한 드라마 하시고, 저도 또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를 즐겁게 했던 추억의 OST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했던 배우의 멋진 모습도 소개해 주시고요. 또 기가 막힌 명대사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제가에 어떤 가사가 설레게 했는지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제가 선물 많이 드릴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죠? 소개만 돼도 진공 쌀통 쏩니다. 그리고 추억의 OST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저도 잠깐 출연했던 드라마죠. 뭘 그렇게 잠깐 이렇게 또 얼굴을 들이미는지. 정인지 씨의 언니 역할이었어요. 아, 이제 좀 그것도 까메오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아마 거의 첫 드라마였을 거예요. 시트콤은 그 전에 했었는데 뭔가 첫 드라마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응답하라 1997의 OST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 헤이 에브리바디 리슨. 여기는 추억의 OST 클럽. 자, 신스틸러 예원과 함께 추억의 OST 얘기 나눠볼 텐데요. 아시죠? 소개만 돼도 진공 쌀통 바로 쏴드릴게요. 8153님 아내의 욕 기억나세요? 얼굴에 점 찍고 변신한 장서희 씨랑 썩난 연기의 대명사 김서영 씨 잊지 못합니다. 민소희! 민소희!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네가 날? 노래는 역시 이런 거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만 해. 차수경의 용서 못해. 가야죠. 2029님 어머어머 역시 주얼리 메인보컬 노래 잘한다. 이 한 소절로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요. 4681님 제 인생 드라마는 시크릿 가든이에요. 우리 현빈 오빠의 명대사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문자쇽 문자쇽 맨날 따라했다고요. 노래도 우리 빈 오빠가 부른 그 남자로 부탁합니다. 거품키스 그쵸. 거품키스도 유명했고요. 사실 그때 당시 저도 약간 머리가 좀 짧았었는데 그 신인 때 하지원 선배님 닮았다 이렇게 많이 저희 회사에서 많이 그 언론 홍보를 했답니다. 하지원 닮은 꼴 막 이렇게. 하지원 선배님 예, 죄송합니다. 예. 그때 참 닮았다고 많이 홍보하고 싶었나 봐요. 설레는 윗몸 일으키기 신도 너무 설레고. 아 그렇죠. 그리고 그 트레이닝복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아요.

조현영님이 와 가수다 가수 발라드 한 곡 냅시다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저의 이제 태초의 그 핏줄은 가수입니다. 이 흥도 많고요. 감성도 아주 풍부하고요. 네 저도 그 가수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0323님 저는 지붕 뚫고 하이킥 덕분에 애교를 배웠어요. 황정음 씨가 윤시윤 씨의 고딩 여자친구로 변장해서 한껏 애교 부리잖아요. 오빠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아 빨리 띠드버거 나 띠드 됐다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이렇게 애교를 부리시는데 우와. 아, 죄송해요 여러분. 네, 지금 식사 시간인데 부대끼지는 않으셨을지. 1240님 역시 명배우다. 대사 나올 때마다 다 살리네. 아, 제가 살린 건 맞죠? 네, 그렇게 해봤는데. 6788님 예원님도 시트콤 하지 않았나요? 스탠바이던가? 예, 맞습니다. MBC의 또 최고의 명작이죠. 거기 스탠바이를 저도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신 출연진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임시완 씨, 그리고 지금 수현 언니, 그리고 하석진 씨, 그리고 정소민 씨. 어, 그리고 거기 나온 분들 다 잘 됐어요, 지금. 쌈디 씨, 고경표 씨. 제가 이제 그때 삼총사로 쌈디 씨와 고경표 씨와 같이 이렇게 삼총사로 이제 막 있었는데, 아, 그 스탠바이라는 그 시트콤이 저는 아주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끝날 때 막 제가 울었어요. 막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랬더니 하석진 씨가 너 왜 울어? 인생 끝났어? 라고. 하석진 오빠가 굉장히 티시거든요. 티. 그래서 저한테 왜 울어? 막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렸어서 아, 헤어지기 싫어요 막 했었는데 굉장히 그때 인생을 많이 배웠던, 네, 시트콤이었습니다. 1209님 옙디 MBC의 딸이었네. MBC 작품 더 갑시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MBC에서 또 호텔킹이라는 작품을 또 했었거든요. MBC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우리 결혼했어요도 했었지. 심지어 그 아육대에서 그 스페셜 MC 하면서 MBC 이런 것도 외치고. 저 진짜 MBC의 딸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 4555님 미스코리아 그 드라마도 MBC 아니었어요? 어머, 저 MBC가 거의 키워주셨네요, 진짜. 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MBC 감사합니다. MBC. 네, 2535님 나 너 좋아하냐? 명대사 중 명대사죠. 아, 전국민이 김탄아리 하던 시절입니다. 드라마 상속자들 OST 차가운 체리의 성장통 투여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이 그 상속자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참 그 시절에 뭔가 그 약간 그 오글거리는 듯한 그 뭔가 야, 이 안에 너 있냐? 뭐 나 너 좋아하냐? 뭐 금잔디도 그렇고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오글거림이 굉장히 저희를 설레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노래 한 곡 들어야 하는데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시크릿 가든의 그 빈 오빠가 부르신 그 남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듣고 올게요.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0: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옙디 예원인데요. 추억의 OST 클럽 사연 조금 더 만나보겠습니다. 유옥주님, 추노 OST 임재범님이 부르신 낙인이요. 장영님이 은윤아 은윤아 하셨잖아요. 이 대사 많이들 따라 하셨을 것 같네요. 예원님도 해보셨죠? 은윤아 마지막 포인트가 이게 포인트예요. 아, 당연히 해봤죠. 이거 안 해본 사람 있겠습니까? 절규하면서. 사실 이거 굉장히 슬픈 장면이고 굉장히 그 막 가슴 절절한 그 막 절규잖아요. 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슬펐는데 지금 이제 장혁 선배님 따라한다 하면은 다 그 대사로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언니다. 1877님 Almost Paradise. 우리 땐 꽃보다 남자 아닌가요? 소라머리 구준표, 다정한 지우 선배, 누굴 선택해야 하나요? 시켜줘 금잔디 명예 소방관.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게 아직도 요즘에 그 짤로 많이 돌아요. 그 무슨 선배더라? 지우 선배 그 뭐 지우 선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 예전에 헤어스타일 그거는 또 어떻게 또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참. 여러분들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보다 남자 주제가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이 노래 쭉 듣고 전 3부에 돌아올게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일에 들어가는 수고도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예컨대 3시간이면 쓰던 글을 10시간 내에 쓰라고 하면 괜히 자료를 뒤지고 표를 만들면서 10시간 내내 붙잡고 있게 된단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랍니다. 1시간짜리 일이면 핸드폰으로 1시간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시작한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엔 배터리를 딱 그 시간만큼만 충전해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좀 독하게.

0: 해야 얼른 끝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영입니다.
1: 네, 정호의 희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와!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예원이고요. 잠시 후에는 정의 청취자분들과 알콩달콩 수다 타임 가져볼 건데요. 저와 연애 토크, 연애 상담 나눠보고 싶은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고민 상담, 연애 상담 뭐든 너무 좋아해요. 선물도 푸짐하게 드립니다. 그 전에 박돌이 집순이와 함께 상품 소개, 광고 소개 해봐야죠. 두 사람 준비됐나요?
2: 네.
1: 그럼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엣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4: 비타 케어너 셀센에서

0: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조미료 무첨가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0: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 K2,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2: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0: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 먹는 젤 스틱,
2: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1: 3, 4부도 함께하는 분들 만나볼게요. 키움증권,
2: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엘,
0: IBK 기업은행,
1: 코끼리베이글닷컴,
2: 현대자동차,
0: 경기도청,
1: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2: 환인제약,
0: 음주후엔 팀앱대리,
1: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2: 현대해상화재보험,
0: 가평군청.
1: 땡큐!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면 집으로 꿈끼리
1: 베이글닷컴.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제가 정의 스페셜 DJ를 한다는 소식에 이런 문자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7362님, 가을바람 불어와서 옆구리 시려우던 참이었는데 정의 연애 코너 부활하나요? 우리 예원씨가 얼마나 리액션 맛깔나게 해줄 거야. 많이 보내주세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 시작부터 이미 설레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막 수다 떨 생각하니까 너무 갑자기 도파민이 확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저 연애 코너 너무 좋아하고 고민 코너 이런 토크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많이 보내주세요. 5511님, 연프 매니아 예원 씨, 지난번 정의 수디 때도 한혜 씨랑 연애 코너 하면서 덱스 씨 얘기에 설레하던 거 기억나요? 이번에도 달달구리 연애 토크 많이 해주실 거죠? 신디는 너무 파워 T라 연애 고민 보내기 무서웠단 말이에요.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왠지 우리 작가님 냄새가 불불 나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저번에 한혜 씨랑 연애 코너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덱스 씨 얘기를 막 했다고 하는데, 아유, 뭐, 만인의 연인이시죠, 덱스 씨. 네, 저 지금도 설레네요. 근데 저는 파워 F라서 사실 공감을 되게 되게 잘해요. 그리고 감정 이입도 너무너무 잘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연 주시는 거에 아무래도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근데 T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아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또 제가 연프 매니아예요. 뭐 환승연애부터 시작해서 다 봤어요. 솔로지옥도 보고 뭐 다 이제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연프는 아무래도 환승연애죠. 그거는 진짜 제가 이거는 드라마보다 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진짜 찐 표정들이 질투하는 그 표정, 화가 나는 표정, 그리고 뭔가 약간 그 막 아파하는 표정 이런 게 진짜 다 찐으로 드러나서 와 제가 참고를 많이 해요. 드라마나 이런 거 뭔가 연기할 때도 와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그래서 저는 환승연애를 가장 좋아합니다. 3325님 보라 보는데 옙디 표정에서 몰입한 게 느껴져요. 크크크 해주셨어요. 네, 저 몰입 1등이에요. 저 대한민국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연애 토크 마음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썸타기 시작한 뭐 병아리 커플 사연도 좋고요. 결혼 10년 차인데도 알콩달콩 금술 좋은 부부 사연도 좋습니다. 혹은 저 예원에게 상담받고 싶은 연애 고민 사연 모두 다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DJ답게 선물도 많이 많이 쏘고 갈게요. 사연 소개만 돼도 촬영용 소화기 쏴드립니다. 아 이거 정말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품이거든요. 촬영용 소화기 많이 많이 드리고요. 그럼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다양한 연애 사연과 고민받는 동안 저 옙디가 출연했던 아 이걸 어떻게 아셨죠? 저 옙디가 출연했던 연애 프로그램 아 사실 출연도 했었네요. 얼마나 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면 더 로맨틱의 OST 2개월의 더 로맨틱 듣고 오겠습니다.

네, 2개월의 더 로맨틱 듣고 오셨고요. 그동안 신디 때문에 억눌려 있던 정이 청취자 선생님들의 연애 사연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사연이 소개만 돼도 차량용 소화기 빡 싸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도 너무 설레요. 8293님, 예원 씨, 저 자랑 하나만 해도 되죠? 남친이랑 200일 정도 사귄 30대 커플인데요. 남친은 불끈이, 저는 또,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남친은 불끈이, 저는 뚜뚜입니다. 왜냐면 우리 남친은 근육이 울끈불끈 몸짱이고요. 남친은 저만 보면 눈에서 핫뚜핫뚜 나온다고 해서 뚜뚜예요. 네네. 제가, 다행히도 아직 공복이에요. 좋으시겠네요. 200일 정도 되면, 아직 한창이죠. 예원 씨는 애칭 붙여서 안 부르나 봐요. 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애칭을 진짜 많이 붙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뭔가 적응하는데 그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이름으로 불리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애칭이,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애칭이 막 그렇게 오글거리는 건 아니었고, 제가 아까 별명이 예예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칭은, 이거 말해도 되나? 자꾸 망설여지네. 저의 애칭은 약간, 원이, 웡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거였죠. 약하죠? 불끈이 뚜뚜 이런 것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예, 두분 오래오래 사랑하시고 그 애칭으로 영원히 불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연애 고민 상담이 지금 밀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작가님들도 놀랐다고 해요. 정말요? 좋아요.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까지 안 온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도파민이 갑자기 확 터졌나 봐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2797님, 직장 상사와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회사에선 김대리님, 잠시만요. 하고 차갑게 부르다가 퇴근길 차에 타자마자 손을 잡는데 이 이중생활 의외로 짜릿하네요. 걸리면 끝장인데 이 아슬아슬한 연애 계속 즐겨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이 비밀 연애 언제 해봐요? 지금 해봐야 돼요. 지금 막그 안에서 다들 막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척. 이렇게, 왜 안녕하세요? 드셨어요? 예. 그리고 다 끝나자마자 차에 오면, 나 아까 진짜 뽀뽀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막 이러면서. 네. 이런 게 비밀 연애죠. 네.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연애의 즐거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계속 하세요. 이 도파민은, 지금 아니면 할수 없다. 나중 되면 또 이런 게또 그립다. 크크크크. 근데 회사 비밀 연애는 복사기도 알고 있다는 거 아시죠? 아마 주변에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딱 맞는 게 뭐냐면, 이딱 티가 나요. 그 눈에서 그 꿀이 떨어지는 눈빛이 이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 둘이 뭐 사귀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계속 갈 겁니다. 근데 또다알 때쯤은 또 헤어지게 돼 있어. 비밀 연애의 끝은 그렇게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헤어지지 마세요. 네, 헤어지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2277님, 가족들이랑 있을 땐, 알지? 어프! 이렇게 하면서 시원하게 재채기하던 딸아이가 교회만 가면 귀엽게, 어찌? 하크! 하는 거예요. 이거 남들 앞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많이 해본 솜씨인데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럼요. 이런 저도 다 해봤습니다. 자, 집안에서는 그냥 저는 집안에서 코가 거의 날아갈 정도로 기침을 해요. 막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있으면 아치 이게 기침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냥 흉내만 낸 거죠. 집에 가서 다 푸는 거예요, 그냥. 따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 좀 신경 쓰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뭐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마 있을 겁니다. 따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누구를 의식하는지 한번 이게 좀 잘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잠깐 그 귀엽게 재채기 한번 하고 올까요? 러블리즈의 아츄! 아츄 듣고 올게요.

네, 러블리즈의 아치유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너무 신나요. 4788 아유, 다들 좋을 때다 해주셨네. 아유, 뭐 4788님은 지금 좋으실 때가 아닌가요? 뭐 지나셨나? 아니면은 아, 솔로일 수도 있겠구나. 하긴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유, 다들 좋을 때다. 좋을 때지. 5560님, 사연도 사연이지만 옙디 리액션 듣는 맛이 있네요. 크크크, 나까지 기분 좋아져. 크크크크 해주셨어요. 아, 그쵸. 제가 리액션은 누구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게 다 가식 리액션이 아니라 진심인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진심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도착한 연애 고민 사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385님, 이상하게 헬스장에서 자꾸만 눈이 마주치는 여성분이 계세요. 시간대를 바꿔봐도 며칠 있으면 마주치고 얼마 전엔 엘베도 잡아주고 눈인사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썸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 잠깐만, 사연자분 9385님 아직이에요. 아이고, 정말. 근데 이거는 약간 그린라이트긴 한 게 눈이 마주친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어? 라는 물음표를 가져볼 수는 있거든요.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끔 하는 거는 이제 사연자분의 이제 역할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호감이 조금 이제 생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딱 이제 그 헬스장에서 마주쳤을 때 뭐 음료수라도 한 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전속결로 바로 뭔가 이제 딱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엘베 잡아주고 눈인사 해주는 거는 아니 엘베 잡아 안 잡아주면 너무 너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 타시는 거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 너무 그 인간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저도 잡아준답니다. 예? 그 할머님 할아버님 분들도 이제 다 잡아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매너죠. 그냥 인간의 그 예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제가 이제 좀 권해드리는 거는 음료수를 한번 줘봐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후기 꼭 남겨주세요. 저 이랩에도 연애 박사예요. 진짜로. 자, 5793님. 지금 연애 중인 남자친구 A와 저의 전남친 B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한 달이 건너서 겹지인이 있대요. 사귄 지 네 달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B가 전남친이었다는 사실을 미리 오픈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굳이 얘기하지 말까요? 아하, 요거. 이거, 굳이? 굳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뭔가 약간 좀 제가 좀 신경 쓰여서 라고 굳이 이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 다 지나간 일이고 그냥 잘 사랑했다가 잘 끝났는데 이게 그냥 단지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나 그 애랑 사귀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 굳이 좋을까? 아 괜히 그냥 뭔가 그냥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데 근데 만약에 마주칠 일이 있다 같이 마주칠 일이 있다 막 약간 이러면

때는 뭔가 아니 내가 이거 좀 신경이 쓰여서 말을 하는 건데 나 지금은 정말 뭐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계속 마주치는 게 좀 신경이 쓰여서 혹시나 해서 얘기해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는 건 괜찮지만 미리 선수 쳐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안 볼 사람인데요 뭐. 뭐 어때? 자 조현영 님이 그냥 사귀는 사이라면 클로즈. 결혼을 약속했다면 오픈하세요. 오! 결혼과 연애에서 또 이게 달라지는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전남친은 전남친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저희는 태연의 2X 듣고 4부에 더 도파민 넘치는 연애 사연들로 함께 할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6: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5: 점심밥 먹었는데 갑자기
6: 매일 낮 12시 주파수 크크크 컴온
7: 아유 아이도 넘넘넘 좋아하는 정호의 희망곡
8: 자꾸 들어주세요.
9: 공이로 전화가 오면
8: 핑미
6: 고만 뽑아주이소 컴온 예.
10: 네, 정호의 희망곡 4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예원입니다. 확실히 이 다른 사람 연애 얘기는요 듣기만 해도 괜히 그 마음이 좀 몽글몽글 이렇게 좀 설레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약간 그 뭔가 그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뭔가 이런 달달한 말들 이런 걸 할 때랑 그리고 약간 공기가 약간 차가워질 때 요즘이죠? 딱 요즘이죠? 그 공기가 약간 쌀쌀해지는 그런 게 있으면은 조금 뭔가 연애하고 싶다 이런 좀 기분 좋은 이런 설렘이 좀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

중에서도 제일 도파민 터지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최악의 전남친, 전여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최악의 연애 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빌려가놓고 잠수탄 전남친, 알고 보니 양다리였던 전여친까지 여러분의 최악의 연애 썰 마음껏 풀어주세요. 익명 원하시는 분들은 익명 보장 제대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번에도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차량용 소화기 드리고요. 그리고 리액션 보자. 저 예원이 자동으로, 어머, 미쳤나봐. 아, 웬일이야. 이런 리액션이 나올 만큼 최악의 연애 썰을 보내주신 분께는 매운 거 먹고 속 시원해지시라고 매운 김치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품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럼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최악의 연애 썰 받는 동안 우즈의 해가 될까 듣고 올게요.

네, 우즈의 해가 될까 듣고 오셨고요. 아, 이거는 참그 인트로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지금 도착한 사연들만 보면 거의 지금 뭐 이혼 숙녀 캠프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주신 최악의 연애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6365님, 전 여친이 매번 약속 때마다 기본 30분씩 늦었는데요. 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 그래서 어디 가? 아, 왜 이렇게 약속 장소를 멈대로 잡았어? 라는 거예요. 헤어질 때 이거 얘기했더니, 아니, 연애하면서 다 쌓아두고 있었어? 아, 너 진짜 황당하다. 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잘 헤어졌죠? 아, 그러네요. 약간, 그쵸. 늦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시간 약속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무릎 꿇고 들어갑니다. 그 최소한의 그 뭔가 약간 미안함의 그 태도는 조금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도 엠 하더라도, 그래. 한 번쯤은 이제 봐주자 할수 있는 건데. 아, 이거를 약간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지. 잘 헤어지셨다. 에휴. 근데 꼭 사과 안 하는 애인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자존심 상한다는 그 느낌 때문인지 사과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더 웃긴 거는 사과를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예요. 뭐만 하면 미안해, 미안해. 그치만 달라지는 건 없어. 이것도 정말 환장합니다. 예. 아휴, 네. 한숨이 나오네요. 3752님. 사귈 때 추억으로 같이 찍었던 표정 웃기게 하고 찍은 엽기 사진들. 헤어지고 단톡에 뿌린 뒤 휴학해버린 전 남친. 하, 덕분에 저도 한 학기 휴학했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거의 약간 똥을 뿌리고 가셨네요. 그 단톡방에 엽기 사진을 뿌리고 나도 폭파하겠다 그러고 휴학을 해버렸어요. 아우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좀 복수하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그래도 좀 귀엽다 그런 거는. 그래도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었는데 그런 거를, 그쵸, 나도 같이, 야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그런 방법이긴 하네요. 아 그래도 뭐 좋은 추억이었으니까. 네, 휴학하는 동안 잘 이제 좀 보듬으시고 다시 열심히 학교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익명 요청한 분이신데요. 전 여친이 화장실 갔을 때 인별그램 DM 알람이 떠서 보니까 제 절친이랑 따로 연락하며 썸 타고 있던 거예요. 이거 뭐냐고 하니까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보냐면서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이별 통보 받았습니다. 아! 결국 바람이 맞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둘 다 또 바람나서 헤어졌고 한 달 있다가 전 여친이 저한테 새벽에 전화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박수! 자, 이것은 자 한마디로 뭐냐, 조상님이 도우셨다. 자, 이거는 이거는 예, 정말 하늘이 도운 겁니다. 왜냐면 하필 그때 인별그램에 떠서 알람이 떠서 봐지고 내가 이걸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야 너 여기까지만 해라, 이걸 딱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또 되려 적반하장으로 너 왜 남의 핸드폰을 봐? 진짜 너 헤어져. 이 헤어지자는 이유 뭐냐, 다른 사람으로 갈아탈 곳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람이 맞았죠? 맞습니다. 정말. 아 근데 바람은요 습관이에요.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은 하는 사람이 계속하고 안 하면 안 했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냥 바람 피는 사람들은 또 바람나서 헤어지고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떨어져 주는 게 나한테 감사한 일이다. 감사합니다. 떨어져 나가주셔서 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화이팅! 자, 이 세상 바람 피는 사람들 가서 그냥 으이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우님. 조금 전 대학교 사연 들으니까 저 대학 시절 사귀었던 첫사랑 생각나네요. 방학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니 휴학하고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헤어진 건지 이유도 몰라요. 진짜 잠수 이별은 최악입니다. 야, 진짜 이 최악의 연애 썰들이 다 나오네요. 잠수 이별에 환승 이별에 뭐 다 나옵니다. 잠수 이별이 힘드냐 환승 이별이 힘드냐 뭐 이런 걸로 밸런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결국엔 둘 다 최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유는 들으셨나요? 근데 이렇게 안 좋게 잠수 이별을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무책임한 사람 같아. 이 첫사랑이라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똥 밟은 거지 뭐. 첫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 첫사랑이라고 하세요. 아유 정말. 일단 지금 소개된 분들께는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리면서 지금 상황과 딱 맞는 노래. 아 너무 좋은데요. 선곡들 너무 괜찮습니다. 장혜진의 마주치지 말자 듣고 올게요.

네, 장혜진의 마주치지 말자 듣고 오셨고요. 아니, 정희 선생님들, 도대체 어떤 연애를 하셨던 겁니까? 끊이지 않는 이 최악의 연애 썰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42님, 하루 동안 제 이름을 세 번이나 잘못 부른 전 여친. 그날이 저희의 마지막이었죠. 야, 이거 세 번은 조금 심한데? 아니, 그래, 한 번은 그래 실수였다 치자. 근데 심지어 뭐 제정신인 상태에서 그 하루 종일 세 번이나 이거는 저 같아도 헤어져요. 진짜 별로일 것 같아. 아니 얼마나 입에 익었으면은 그거는 근데 세 번 잘못 부른 거는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에이. 1623님 100일 여행 가던 중에 사소한 걸로 싸우다가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 세우고 대판 싸웠거든요. 와, 저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 있죠? 황당해서 마스카라 번지도록 반나절을 울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승자다. 그냥 가버리면은 사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가 와 고속도로 휴게소니까 다행이지. 거기가 만약에 고속도로 한복판 뭐 강변북로 뭐 이런 곳이었으면은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0: 싸우지 말자로 결론을 내자. 네, 아시겠죠? 2199님, 주변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전 남친이요. 처음엔 인싸 같았던 모습에 끌렸는데 막상 사귀니까 친구들 만나기 바쁘고 게다가 저희 1주년 전날 친구 생파에서 술 먹고 나서 연락 두절된 거 있죠? 1주년이라고 예약한 음식점 다 취소하고 최악이었어요. 아, 진짜 최악이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 좀 거리를 둬라. 내 남자 배우자로서의 그 조건이 약간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은 아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는데 네 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1순위가 돼버려요. 나중에는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또 싸우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아무튼 힘내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더 심해지고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예. 네,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자, 아휴, 이쯤에서 최악의 연애설을 뽑아봐야 되는데. 야, 오늘 쟁쟁한데요? 저는 일단, 자,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6365님의 그 맨날 지각하고 사과 없더니 헤어질 때 쌓아뒀냐고 뭐라 하던 전 여친. 3752님의 사귈 때 찍은 엽기 사진 단톡에 뿌리고 휴학한 전 남친. 자, 익명 요청한 제 절친이랑 바람 피다가 맞바람 나서 헤어진 전 여친. 이병우님 대학 시절 잠수탔던 첫사랑. 0642님 하루에 3번 이름 잘못 부른 전 여친. 1623님 싸우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 세워놓고 가버린 애인. 2199님 1주년 전날 친구들이랑 술 먹느라 연락 두절된 전남친. 자, 저 예원이 뽑은 최악의 썰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아무래도 가장 이 마음의 그 여운이 상처가 오래갈 만한 익명 요청은 4땡땡땡군입니다. 제 절친이랑 바람피다가 맞바람나서 헤어진 전여친. 최악의 연애썰로 꼽겠습니다. 자, 이 맞바람, 이 바람나서 이 헤어진 거는 진짜 상처가 꽤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만 이거는 연애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에라이 내가 진짜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나려고 진짜 이런 이런 사람을 내가 겪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잘 갈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그냥 나랑은 결이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잠깐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운 거 먹고 속 시원해지시라고 익명 요청한 이분께는 매운 김치 세트 보내드리면서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0: 바다에
1: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어를 그물에서 배로 옮기며 부르는 고기 푸는 소리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전어떼의 행렬로 요즘 동해바다가 떠들썩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정호의 만곡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막판에 저희가 이제 또 최악의 연애 썰 이야기들을 막 해봤잖아요. 아유, 3895님이 오늘 사연들 들으니 솔로인 저는 무서워서 연애를 못하겠네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연애가 주는 그 또 행복이 있잖아요. 그 행복과 그 연애로 인한 그 감정 소모, 이 단점, 불행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게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 스페셜 DJ는 오랜만이라 제가 오늘 좀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우리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 우리 같이 또 수다를 떨다 보니까 시간이 또 모자르고 또 금방 갔어요. 여러분들 내일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실 거죠? 그러면 오늘 끝곡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의 만곡 스페셜 DJ 예원이었습니다.

0: 1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와, 날씨 좋다. 오, 하늘 무슨 일이야. 저는요. 아, 드디어 혼자다. 천천히 커피 마실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거든요. 월요일 좋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그냥 얼추 그냥 눈치로 때려잡았어요. 예, 요거 한글로 번역을 안 해주셨거든. 우리 작가님이 깜빡하고. 이거 봐, 이게 연륜이라는 겁니다. 예. 남현주님, 영민님 오늘 표정 왜 이리 개운해 보여요? 설마 둘째가 벌써 새벽 통잠을? 그래서 잘 주무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서미애님, 미니 노란 가방 메고 룰루랄라 나오시는 영민님 모습 너무 상상이 됨. 네, 오늘도 요 노란색 가방 메고 왔고요. 지난번에 What's in my bag 했는데 여러분들이 와 이렇게 하나도 안 궁금한 연예인 가방 처음이라고. 하나도 갖고 싶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 거울 그대로 들어있고요. 예, 데오드란트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뭐 아무리 가을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직은 더워. 덥긴 더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지금 문자로 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어, 영미님 오늘 왜 이렇게 산뜻하고 개운해 보이세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그게 아, 제가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아, 딱콩이를 딱 등원 보내고 나서 어, 여기 생방 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뜨더라고요. 마사지 받고 왔잖아. 마사지 받은 김에 거기서 샤워까지 하고 왔잖아.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완벽한데 대신에 좀 노곤하다. 이 경복님께서 영미님이 둘째 낳고 세 사람이 됐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첫째 때는 제가 케어했지만 둘째부터는 이모님을 또 감사한 이모님이 또 이렇게 저희 둘째를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해야 되나요? 2129번님 저번 주 토요일에 하늘이 너무 이뻐서 하늘 사진을 아 86장을 찍었는데 그중에 두 장을 보여드려요 라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요즘 진짜 하늘 정말 미쳤어요. 정말 하늘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가 아니라 하늘이 정말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아니 굳이 해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어, 최고예요 정말. 구름도 너무 예쁘고 아 정말 우리 일하느라고 하늘 볼 시간도 없고 그럴 새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부러라도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 너무 예뻐서. 류서연님 언니 언제 돌아온 거야? 나만 몰랐어? 응 너만 몰랐어. 일로와 일로와. 류서연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응? 나 돌아온 지가 언젠데? 어휴 정말. 정윤아님 저는 월요일부터 일 터져서 지쳤어요. 근데 언니 얼굴 목소리 보고 들으니까 힐링이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또 저를 보고 또 힐링이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러니 내가 안 꾸미고 올 수가 있나. 아유 진짜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꾸미고 왔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보러 오세요. 기가 막혀. 여러분 아유 일로 와봐 일로 와. 힐링 좀 하고 가. 어? 언니 오빠들 힐링 좀 하고 가. 미쳐. 나 얼굴 오늘 미쳤어. 미모 완전 리즈 시절이야. 자 우리 정윤아님은 힘 좀 내시라고 아나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아 이선희님 월요일이 좋아요. 주말 내내 육아로 시달리면 커피 한 잔이라도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월요일이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이 낳고 나으신 분들은 그래 그냥 월요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날입니다. 아 오늘은요 노중호 작가님과 하루 땡겨서 만나볼 거예요. 하루 땡겨서 만날 정도로 되게 보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스케줄상 그렇게 됐습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2부에 시작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저랑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서둘러서 좀 보내주세요. 2196번님 아우 씻으니까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한 거 없이 오늘 정말 씻기만 했는데도 뭔가 마음 상태도 좀 달라진 것 같아.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여러분 날씨 미쳤잖아요. 막 떠나고 싶고 일이고 뭐고 안에 막 여행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위스로 오빠들의 괜찮아 떠나 버전으로 갈게요. 갑시다 여러분. 쥐고 있던 거 다 내려놔봐. 와우와 알레스 아우토 떠나. 경기도청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유 기술이고 뭐고 가래 떠나 다 내려놔 떠나자고. 모빌코리아 윤활유 짐싸 뭐해 뭐하고 있어 올품 음주엔 팀앱 대리 됐어 음주하지 말고 빨리.

떠나 떠나자고 튀자고 튀튀튀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떠나자 우리 떠 아 괜찮아 내 백 믿고 떠나 괜찮아 괜찮아 샘표 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떠납시다 우리 그냥 지금 떠납시다 어디로든 떠나자고요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떠나자고요 그냥 지금 떠나 아 잠깐만 근데 두 대를 떠나면 어떡하니 두 대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떠납시다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권은비의 데자부 듣고 오셨고요. 은숙님, 아 목소리까지 마사지 하셨나봐요. 더욱 깨꼬리 같은 맑고 청명한 영미 언니 목소리 좋아요. 2시만 기다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501번님, 보이는 라디오 봤는데 미모가 어디가 미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그 몰골을 못 보셔서 그래요. 전에 엉망진창이었을 때를 모르셔서 지금 이 변화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장소연님, 영면이 오늘이 리즈일 것 같아서 캡처해둡니다. 철컹, 철컹이라고 하셨어요. 찰칵, 찰칵이라고 지금 캡처 열심히 하고 계시나 봅니다. 아, 지금 제가 계속 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기 최면을 걸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러는 건데 정신승리하려고.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따콩이 어린이집 갔다가 하원하려고 어린이집 갔다가 따콩이 친구가 저를 보고 어? 와 따콩이 할머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지금 계속 이게 맴돌아서 이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자기 체면 걸고 있어요. 난 아직 리즈 시절이다. 예쁘다. 훌륭하다. 아직 젊어 보인다. 지금 계속 지금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나은정님. 아 월요일이었구나. 육아휴직하고 애기만 보다 보니까 월요일인지도 몰랐네요. 그래 집에 있다 보면 오늘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주말인지 그냥 계속 그날이라는 거. 계속 쳇바퀴처럼 계속 똑같은 날이라는 거. 백론님. 언니 저는 1년간 오늘만 기다렸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백로입니다. 24절기 백로요. 오늘은 저의 날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유행성 결막염으로 집콕 중이에요. 아 이제 시작인데 벌써 힘들어요. 엄마나 세상에. 심지어 본명이 백로씨. 신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두댕이가 두댕이인 것도 맞고 그 전부터 계속 꾸준히 글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아 진짜 성함이 백로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오늘이 딱 백로님의 날인데 아 정말 때마침 공교롭게도 유행성 결막염으로 아 참 꼭 이런다니까. 왜들 그러냐. 아들들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 이 남주님, 저 산에 가서 햇밤 한 바가지 주웠어요. 미친 듯이 눈 돌아가서 주웠습니다. 오만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비비의 팜냥갱 나이트. 내가 그때 그거 학영사에서 나이트 쉽갱이라고 했나요? 네, 밤냥갱에 이어서 아이브의 와일드버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소영님, 평소에는 엄청 일 열심히 하는 척 고개 숙이고 게임하는데 이번에는 문서 작성하는 척 하면서 미니글 남겨요. 우리 둘만의 비밀, 시크릿. 근데 아마 다 알걸요. 보면 나는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더라고. 다 보여. 0062번님. 영미 씨, 저 동갑인 두댕이에요. 저도 7개월 아기 키우는데요. 아기 안고 나갔다가 손주냐는 소리 들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저 그날부터 1일 1팩하고 있습니다. 노산 두댕이 모두 일어나십시오! 저 이 얘기 애진혁이 들었어요. 애진혁이 들었다고.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따공이 데리고 엘베 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손주유? 라고 하시더라고. 아, 네. 우리 노산 엄마들, 우리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맙시다. 예? 우리 아직 여성 호르몬 활발해요. 예? 아직 건강하니까 우리 노산인 거야. 아기도 낳고 그런 거예요. 응? 자부심을 가지자고. 아, 3582번님. 오늘부터 수능 원서 접수 시작이네요. 고민의 시작, 여유 부리고 싶네요. 우리 집 고3과 함께라고 하셨.

0: 들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군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도 그래서 바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지금 진짜 수능 얼마 안 남은 거네.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남은 거네. 73일 남았어요? 어마나. 어마나 세상에. 아, 뭐 이게 사람이 우리 정신 승리하자고 뭐 100일도 안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우와 73일이나 아직 남았어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일어나십시오. 수험생분들 그리고 수험생을 둔 가족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아 5819번님 내일 늦은 여름휴가 떠나요. 남편이 쏘는 여행이라 그런지 더 신나네요. 지금 라디오 들으며 짐 챙기는데 세상이 그냥 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어 좋겠다. 너무 부럽다. 어 남편이 쏘고 안 쏘고를 떠나서 그냥 아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부럽다. 심지어 날씨 너무 좋잖아요. 아, 요런 날 괜히 여행까지 가서 싸우지 말고요. 뭐든 그래 좋다 좋다 내 빼놓고 가세요 그냥. 아, 자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한 잔 쏠게요. 두 분 사이좋게 나눠 드세요. 죄송합니다. 한 잔밖에 안 된대. 둘이 알아서 그냥 커피 키스하면 되겠네. 설왕설래하면서. MBC
1: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도다지 정보 도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이번 주는 하루 일찍 찾아왔습니다. 올드 미들훈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올드 미들훈 이번 주는 월요일 오후 2시 30분 57초에 인사드립니다.
0: 이 경복님께서 네. 아니 노 작가님 왜 바쁜 척하세요? 그러는데
1: 뭐 잘생긴 척을 할 수 없잖아요. 바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먼저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0: 뭔데요?
1: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경남 창원에 있는 네.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남 대표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를 그 초대한 그 도서관의 김명준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섭외하느냐. 라디오 애청자거든요. 두대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우리 두대 방송에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 담당자 여러분들 나를 좀 불러달라 예. 어필했잖아요. 그걸 듣고 저를 섭외했던 어머. 거예요.
0: 어머 봐봐 이래 그래 우는 애한테 젖 준다고
1: 맞아요.
0: 울어야 돼. 울어 제껴야 돼. 그냥 그리, 있으면 모른다니까.
1: 그리고 강연 끝나고 뭐 이렇게 잠시 뭐 사인도 해드리고 뭐 네. 사진도 같이 이렇게 찍었는데 정말 꽤

0: 하는 분들이 다 두댕이였던 거예요.
1: 어머 어머 어머.
0: 두대 애청자예요. 두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1: 어, 진짜.
0: 두대 아직 죽지 않았다.
1: 아, 너무 뿌듯하다, 진짜. 네,
0: 그래서 제가 강연료 들어오면 네. 우리 MBC에게 수수료로 0.1%라도 내가 7,000원이라도 드릴게요.
1: 네. 아, 그냥 회식이나 쏘세요.
0: 아, 그리고 요 과자 있잖아.
1: 네.
0: 이게 그 김명준 선생님이 저 먹으라고 사주신 건데 진해에 그 경화당 제거라고 1938년도에 생긴 공장, 이게 과자 공장이 있어요.
1: 네.
0: 이게 그 콩가루 들어간 밀가루 반죽인데 그거를 콩 모양으로 반죽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설탕 입힌 거거든요. 네. 어때요 맛이?
1: 아 너무 맛있어요. 저한테도 나눠주시고
0: 추억의 과자
1: 나눠주셔서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0: 어.
1: 중요한 거는
0: 어.
1: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명물 이런 과자 같은 거 사올 때

0: 명규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문자를 달래요. 그러면 커피 쏘겠다 우리 제작진에서.
1: 아, 어머나 세상에.
0: 너무 감사하잖아요.
1: 아우 진짜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아니 진짜. 저희가 김명규 선생님한테 커피를 쏜다고.
1: 아 우리가요?
0: 예. 네, 네.
1: 아 우리가 쏜다고요?
0: 아 김명규 선생님은 여기 애청자인데 애청자가 우리한테 커피까지 쏴?
1: 아니 왜냐면 명물 과자를 예, 예. 노 작가님한테만 줬잖아요. 과자는 노 작가님한테 주고 커피는 우리한테 받아 먹는다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0: 이거 이봐요. 6864님 추억의 과자. 옛날에 저희는 진해콩이라 불렀어. 여긴 창원이에요. 맞아요. 지금도 이게 진해콩과자라니까요. 진해콩과자. 진해콩과자.
1: 알았습니다. 지금 아껴 아껴 먹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입에 넣고 녹여 먹을 판이에요.
0: 혀 위에 넣고 굴려 먹어. 네.
1: 그나저나 지난주에 네네. 우리 두댕이들이 작가님이 인별에 올린 사진을 혼내달라는 네네. 문자가 많이 왔거든요.
0: 네.
1: 대체 무슨 사진이길래 그러나 하고 봤더니
0: 네.
1: 아, 너무, 아,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
0: 그러니까
1: 진짜.
0: 뭐 AI 합성 사진인데 몇 년 전에 지윤태 씨라고 제 지인 있거든요.
1: 네.
0: 그분이 만들어준 건데.
1: 아, 합성이에요?
0: 네, 합성이죠. 왜냐하면 이게 락커처럼 장발의 사진, 합성 사진인데 저걸 왜 올렸냐면 제가 한 번도 저런 스타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탈모인이기도 하고 숱도 적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 약간 로망을 담아가지고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1: 아, 근데 네. 너무
0: 꼴보기 싫죠.
1: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도 아, 이건 좀 그렇다. 얼른 내려야겠다. 아, 내 계정 신고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있다는 게, 이 게시물이 아직까지 있다는 게.
0: 미안합니다. 네. 아, 예,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리고 또 중요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배윤겸님.
1: 네.
0: 배윤겸님. 노중근 작가님 11월 25일 수요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구구산 도서관에 강연 오시더라고요. 그때 꼭 찾아뵙겠습니다. 두댕이라고 꼭 말하겠습니다. 그때 사진 꼭 같이 찍어주세요.
1: 대구까지 맞아요. 가시는 거예요?
0: 그럼요. 뭐 저는 전국 팔도를 다 다니니까.
1: 와, 근데 이 네. 대구 이 도서관도 그럼 라디오를 듣고.
0: 아 구구산 도서관이 아니라 구수산 도서관인가 뭐 그럴걸.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담당자분은 라디오 때문에 저를 섭외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1: 네.
0: 여기도 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안동 도서관도 가요.
1: 아 그러면 우리 라디오 덕분에 이렇게 되신 게 맞네. 보니까
0: 그때 아주 그,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1: 그냥 그렇다고 하지 뭘 또 아주
0: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 수술을 드린다니까요.
1: 정말 이 콩알만하다. 콩알만해 진짜. 자 윤겸님과 사진 꼭 찍어주시고요.
0: 아, 그럼요.
1: 자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소개부터 해주시죠.
0: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이 수다를 캐내는 코너고요. 자 중요한 오늘의 후보 지역 네 곳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미 씨는 정말 추억이라고는
1: 일도 없지.
0: 네, 콩 한쪽도 없는 싱가포르와 강원도 강릉이 살아남았고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사실은 이곳을 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어디냐? 2805님. 뭔지 몰라도 내 고향 포항. 1482님 저 포항 살아요. 뭘 말씀드려야 하지? 이후후. 서민호님 포항 고향입니다. 최유진님 포항 콜콜. 유민정님 포항 항항항. 정말 많은 분들이 외쳤던 경북 포항시 이번 주 다시 들고 왔고요.
1: 아, 근데 왠지 쎄한 게 이래놓고 막상 포항 걸리면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낼 것 같은 느낌인 거야.
0: 아니야. 포항은 저도 할 얘기가 많아.
1: 아, 그래요?
0: 많아.
1: 그럼 오케이.
0: 많아,
1: 오케이. 많아. 오케이. 아, 그리고 두댕이 네. 추천 지역도 한 곳 가야겠죠.
0: 네네.
1: 1497번님께서 광명 동굴 추천이요.
0: 네.
1: 조카들 데리고 갈 만한 데 없나 찾다가 우연히 갔는데 동굴이 무슨 거의 박물관 수준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은근 주변에 맛집도 많아 보이던데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0: 근데 오늘 광명 너무 큰일이에요.
1: 왜? 왜?
0: 저도 별 기억이 없어요.
1: 나도 자수해서 광명 찾자 말고는
0: 네.
1: 그 광명 말고는 다른 광명을 몰라 나 어떡해.
0: 그래도 두댕이 여러분들 믿고 가는 거죠.
1: 아 그럼요.
0: 담대하게.
1: 아 그럼. 네,
0: 자신감 있게 호기롭게.
1: 박효정님 포항입니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0: 아 박효정님.
1: 자 다들 준비하고 네. 계세요. 손가락 네네. 풀고 계시고요.
0: 네네. 길을 좀 모아주십시오.
1: 예예예. 예, 예.
0: 네네.
1: 그리고 사진도 막 포항에 관련된 사진 있으면 빨리 지금 찾아놔.
0: 그렇지.
1: 빨리.
0: 응. 그렇지.
1: 자 그러면 오늘 포항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0: 포항이 만약에 안 되면 오늘 코너는 접습니다.
1: 그래요?
0: 그냥
1: 접을 거예요?
0: 접고
1: 장사 안 할 거예요?
0: 노래 위주로 갑니다.
1: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0: 제가 또 노래 평론가이기도 하잖아요.
1: 그럼 포항에 관련된 노래로 그냥 쫙 깔아 그냥.
0: 영일만 읽고 트는 거예요.
1: 아 그럼 갑시다.
0: 최백호 선생님의.
1: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가봅시다.
0: 돌려 돌려 돌려.
1: 돌려 돌려 돌림판.
0: 돌립니다. 아 운명에 나왔습니다.

0: 거예요.
1: 아, 핑크 좋아요. 핑크 좋아.
0: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1: 아, 포항 아, 나 왜 심장이 떨리냐 지금.
0: 그죠? 포항이냐 광명이냐 싱가포르냐.
1: 제발 싱가포르만 걸리지 마라. 싱가포르만 걸리지 마라. 제발. 왜? 뭔데? 포항! 어머! 진짜 포항 걸렸어. 진짜 포항이에요. 진짜 포항.
0: 이상해.
1: 어머.
0: 아, 왜 그러지? 아, 너 약간 신기 있는 거 아니에요?
1: 내가 신기 있는 게 아니라 노 작가님이 신기가 있는 거지. 노 작가님 손으로 뽑았는데 포항이 걸린 거잖아요.
0: 어, 저는 어떤 끼도 없는데 신기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1: 그래. 아, 그래. 그런 끼라도
0: 야,
1: 있어 다행이다.
0: 포항 왔어.
1: 여러분 됐습니다. 자, 포항에 있어. 계시는 분들. 전 여러분들만 믿고 가는 거예요.
0: 아, 네. 가는 거지.
1: 자, 아, 그랬더니 포항을 뽑았더니 지금 광명이 난리가 났어요.
0: 아, 왜 광명 무시하냐?
1: 한유나님께서 광명 동굴 가셨다가 광명 시장 가보셔야죠. TV에 나온 맛집이 가득가득한 시장이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황정왕님, KTX 광명역 매번 지나다니시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0540번님, 아, 저 애청자인데 포항 사는데, 아, 수업 들어가야 돼가지고 못 들어요. 아, 어떡해,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셨어요.
0: 이 정도면은 수업을 쬐야죠.
1: 아, 그럼. 아, 우리가 어떻게 뽑은 포항인데.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학생들 네. 저기 오늘은 저기 쉬는 날이라 그래. 포항 얘기 들으라 그래요. 수업 말고. 이것도 시험 과목 중에 하나야. 이런 것도 배워야지 인생인데. 그렇지. 인생 배워야지.
0: 아니 왜 학생들 왜 그 출석 그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하지? 뭐 현장 학습.
1: 네, 현장 학습.
0: 뭐 부모님 따라 여행 가는 거 그죠?
1: 예.
0: 그거 2대 현장 학습.
1: 그래.
0: 그렇게 하면 되잖아.
1: 그렇게 가자.
0: 그러니까요.
1: 괜찮아.
0: 예. 네.
1: 자, 지금부터 포항과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 주십시오. 두댕이들이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요. 해당 지역에서 마주친 연예인 얘기도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는 게 하나 없는 분들 검색 찬스 AI 찬스 활용해 주시고요. 요즘 타율이 좋고 작품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N행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 자, 오늘도 최고의 사연 보내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챙겨드리겠고요.
0: 그렇죠.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아, 그럼 네. 오늘 지역과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0: 아, 포항 연인이 준비가 안 됐네.
1: 아, 포항 아니면 그렇죠. 넌 나만 바라 포항 태양이
0: 아니 컨디션이 좋아.
1: 괜찮아. 왜냐면 나 마사지 받고 왔거든.
0: 아, 그러니까요.
1: 오늘 림프 마사지 받아가지고
0: 신수도 헌해졌어요.
1: 혈이 뚫렸나 봐.
0: 그러니까요.
1: 넌 태양이 넌 나만 바라 포항으로 갈게요. 여러분들도 아, 포항에 관련돼서 쓸 거 없다 하면은 뭐 이런 잔잔발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태양 노래 나갑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태양의 넌 나만 바라봐 들었고요. 노종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상영님께서 넌 나만 바라봐 부안 주제곡 같은데요. 지금 시작됐다.
1: 다목적이죠. 다용도고.
0: 우리 두댕이들 한번 이거 먹을거리 한번 쥐어주면 그냥 너도 나도 지금 이걸로 그냥.
1: 근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가수 이름이 뭡니까?
0: 태양.
1: 포항 호미고지 뭐예요? 해 떠오르는 일출의 명소잖아요.
0: 어머나.
1: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와, 아니.
1: 아, 기가 막힙니다.
0: 분석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이 연결도 잘하시네.
1: 포항 이행시가 바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아, 오케이,
1: 지금
0: 오케이,
1: 컨디션이
0: 오케이.
1: 막 올라왔어.
0: 아, 좋았어, 좋았어.
1: 던져줘.
0: 자, 포.
1: 포기를 모르는 나.
0: 항.
1: 항복.
0: 아유.
1: 어, 실시간으로 욕 안 들어갔나? 우리 피디가 욕했는데 이거 수음 안 됐습니까?
0: 난 들었어. 나는 들었어.
1: 들었죠? 야, 피디가 욕을 하네. 생방송 중에.
0: 근데 중요한 건 두대이가 하는 욕도 들렸어,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1: 포항 뭐 있습니까, 추억?
0: 포항에 추억이 난 전혀 없어요.
1: 왜 없어?
0: 나 행사로도 간 적이 없어. 포항, 포항에서 안영미 봤다고 하시는 분 있어? 없어.
1: 아니면 포항 바닷바람에 말린 과메기를 뭐 공수해서 집에서 먹었다든가.
0: 아, 심지어 과메기도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도 과메기를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1: 왜 안 좋아해?
0: 아이, 그 비리기만 하고. 나 사실
1: 제대로
0: 된 걸
1: 못 먹어서 그래요. 답답하네.
0: 그래서 예전에 그 작가실에 한겨울에 김미려 씨가 그 과메기를
1: 그렇지.
0: 집에서 보내준 과메기를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싸먹어야 맛있다고
1: 그럼.
0: 그렇게 딱 해가지고
1: 김에도 싸먹고 미역에도 싸먹고
0: 제가 그래서 김미려 씨가 해준 과메기만 먹을 줄 알아요.
1: 아~
0: 다른 건 못 먹어. 산새우도 딱 김미려 씨가 주는 깐 것만 딱 먹을 줄 알아요.
1: 아, 손 많이
0: 예. 네.
1: 아, 가네.
0: 그런 애가 애 둘을 낳았으니 말다 했지 뭐.
1: 그러면 제가 몇 군데 짧게 짧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0: 예, 예,
1: 제
0: 예.
1: 메모장을 지금 펼쳤는데 그 포항에 오래된 곳들이 많은데 북구 중앙동의 아라비카 커피숍은 제가 갔다 온 데 전부 다 1991년도에 생긴 카페예요. 커피숍.
0: 근데 아직까지도
1: 아주 고풍스럽고 커피 너무 훌륭하고요. 북구 상원동에 위치한 로타리 냉면 제가 좋아하는 냉면집인데 이건 1967년도에 생긴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북구 중앙동의 19번 소주방은 역사도 역사인데 그보다도 요즘도 그렇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제가 갔더니 그 기본 안주로 상차림으로 예전에 우리가 여름에 집에서 많이 엄마들 해줬던 설탕물에 절인 토마토가 나왔어요. 그거 알죠?
0: 알죠.
1: 설탕물에 잠겨있는 그 토마토.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고 북구 두호

0: 동에 있는 밀레니엄은 겉으로 보면은 사행성 오락실 같은 그런 네. 외관인데 실제로는 동네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귀 수육. 아. 그 진짜 훌륭한 집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포항에서 제일 좋아하는 집은 신흥 북구 신흥동에 위치한 삼봉울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 어머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뭘 파냐면 개복치라는 생선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1: 알죠, 큰. 알죠.
0: 개복치의 살이 아니라 내장, 대창구이를 파는 집이에요. 양념 빨갛게 해가지고 어. 오징어 구이랑 같이 그걸로 유명한 집입니다.
1: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개복치.
0: 아, 어디서 먹기 어렵지. 파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1: 7358번님 네. 올드 미드론 작가님 포항 맛집들 땡스타그램에 좀 올려주세요.
0: 7358님은 팔로우를 아마 안 하고 계신 것 같죠. 이미 곳곳에 다 올려드렸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다시 접속하셔가지고 예. 그거 쭉 살펴보시고 메모해가지고 인증사진을 아, 보내주시기 예, 예, 바라겠습니다.
1: 예예 예. 거기 가서 예. 근데 정말 정말 운 안 좋으면은 네. 그 머리 길른 사진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눈 가린 다음에
0: 맨 첫 번째 이렇게. 게시물이에요. 맨 첫 번째 그거 잘 피해서 네. 네네.
1: 자 2915번님 아 포항 송도의 오늘입니다.
0: 어머, 어머.
1: 하늘이 너무 예쁜 날 라디오에서 포항 나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하늘이 맞아. 어머 구름이 너무 가까이 있어.
0: 맞아.
1: 구름 손으로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0: 아, 못 잡죠. 근데
1: 아오,
0: 요즘 아침 낮하고 이렇게 일교차는 큰데 와 하늘이 가을 하늘 색깔이 나와요 지금 공활한 가을 하늘
1: 맞아요
0: 오늘 오는데도 너무 예쁘고 지금 사진도 야 이게 가을 하늘이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1: 가을 멋있는. 하늘 첫 소나무 첫 소나 예 국가만
0: 지난주 방송의 여운이
1: 예 우리 아니, 주댕이가 남아. 제 네네. 머릿속에 아예 심어주신 것 같아 칩을 아예
0: 저도 앞으로 프로포즈 이야기만 나오면 그
1: 퐁듀
0: 엔서울타워의 퐁듀곡이 돌림 노래처럼
1: 그래 예, 예. 이렇게 입력이 돼버렸어
0: 자 여러분들의 작품 감상하겠습니다 포항 N행시 바로 갑니다
1: 자, 이게 바로 우리 두댕이들의 그렇지, 수준이다
0: 수준이죠
1: 바로 알아볼 수 예. 있죠
0: 최경무님 포
1: 포르투갈 호날두도
0: 항
1: 항상 듣는 노중훈의 노노노
0: 아 저희가 포르투갈어를 못하는데
1: 네.
0: 아, 괜찮은군요 예. 박성은님 포
1: 포동포동 살이 쪘네
0: 항
1: 항상 살이 쪘네
0: 아.
1: 귀엽습니다
0: 귀엽습니다 8844님 포
1: 포레버
0: 항
1: 항상 나의 웃음벨 안영미 감사해요 뭐 플러스 점수 50점 감사합니다
0: 9443님 포
1: 포기하지 마
0: 항
1: 항상 응원하고 있어 전국의 수험생 화이팅 아, 이라고 하셨습니다
0: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수시 접수 네. 시작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성에도 적절하고 또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한 따뜻한 문자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1: 아 그런데 아 이분이야말로 아. 아찐 두댕이다 싶습니다.
0: 네, 이분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학 관련된 이행시라는 점 아, 예, 예, 말씀드립니다. 예. 미리 송신우님 포
1: 포경 수술
0: 항
1: 항거불능 그러고 나서 또 예. 심심했나 봐.
0: 예.
1: 포경 수술 항 항문 수술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더라고.
0: 여러분 의학. 의학 관련된 거예요. 예, 예.
1: 예,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우리 네네. 두댕이들 예, 예. 수준이다. 여기까지입니다.
0: 예, 예, 예. 아니, 우리 송신우님께서 네. 활용 점점을 찍어주시네요.
1: 자, 예. 이제 N행시 끝났고요.
0: 끝났습니까?
1: 포항과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니 분노 깜짝 입었구나. 안착 변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완전 좋아요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원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포항 함께하고 있습니다.
4: 9973님 나 포항 출신인데 좋다. 장수선정 명문 중에 명문 포항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자부심 대단해요. 술 드시고 보내신 거 아니죠? 아니, 네, 아주 기계가 아주 충만하십니다. 네,
3: 자부심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네. 그래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죠. 포항에 관련된 뭐 맛집이라든지 왜 명문인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4: 아니 이분한테는
3: 포항 고등학교 나온 얘기만 하시고
4: 그냥 포항 고등학교가 포항의 모든 것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3: 나 진짜 7807번님.
4: 네, 포항 택시 기사 와이프입니다. 남편 이야기로는 요즘 포항으로 놀러 오시는 20~30대 손님들이 많은데 다들 연예인 같이 이쁘고 멋지다네요. 우리 때하고는 얼굴 골격이 다른 것 같다면서 여행 다니기 너무 좋은 날씨니까요. 파란 바다가 기다리는 포항으로 놀러 오세요. 너무 좋죠.
3: 이상하다. 나는 포항에 간 적이 없는데.
4: 자, 그래서 포항에 바다도 있고 여기서 뭐 동백꽃 필무래 이런 거 그 있잖아.
3: 적산고
4: 일본 문화 근대 문화거리. 네네네. 글쎄 거기 장소도 있고 볼 데가 너무 많아요.
3: 아, 저 같은 무지랭이는 네. 그냥 호미곶 그거 하나만 알고 있고.
4: 아, 호미곶도 좋죠. 너무 좋지. 그래서 네. 포항으로 많이
3: 근데
4: 나갔어요.
3: 근데 이거 이 과자를 갖고 있으니까 내 손이 호미곶 같다. 지금 내 손이 호미곶 봐봐. 크기 봐봐. 네. 이거 봐봐.
4: 아니, 저희는 3배에서 왔나요?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7: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0: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주셔야죠.
1: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바람하지 않았던 오늘의 지역 바로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0: 네. 포항 사진 요청했더니 사진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1: 아, 오늘 사진들이 다 왜 이래요? 와. 기가 막히네.
0: 1510번님.
1: 여름마다 가는 구룡포 해수욕장입니다. 물빛이 너무너무 예뻐요.
0: 진짜 에메랄드다.
1: 요 근처 일본인 가옥거리 구경하기도 좋습니다. 아. 동백의 촬영지로도 유명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효진 씨 주연의 또 동백꽃 필무렵.
0: 아, 그 드라마 저 너무 재밌게 너무 봤는데 재밌지. 그 촬영지가 여기였어요?
1: 하지만 요즘에 공효진 씨가 MBC에서 금토 드라마
0: 그래.
1: 뭐 하고 있습니까?
0: 유부녀 킬러 하고 유부녀 있잖아요.
1: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0: 우리 노 작가님은 할머니 킬러고. 할머님들 계시는 가게 굉장히
1: 케어해 드리는 거고. 근데 그 드라마 한 번이라도 본 적 아직 없죠?
0: 봤죠.
1: 저는 다 보고 있거든요.
0: 예.
1: 원래 웹툰 원작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효진 씨가 네. 너무 잘해.
0: 아 잠시만요. 근데 공효진 언니가 지금 배우로 활동한 지가 몇십 년인데 그 연기를 지금 또 평가하시는 거예요?
1: 나는 예전에 효진 씨도 좋아했지만 요즘에
0: 나 진짜
1: 나이가 좀 이렇게 연배가 좀 들면서
0: 오히려 제가 잘 잡아줬습니다.
1: 7852님도 스페이스워크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몇 년 전부터 포항을 대표하는 되게 그 SNS 네. 사진 명소로 되게 유명해요. 이게 그 유명한 철강 회사 있죠. 대기업
0: 예.
1: 포스모
0: 예.
1: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포항시 기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청룡열차 그 궤도처럼 이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0: 네.
1: 이게 전 가봤잖아요. 실제로 무서워.
0: 나는 보기만 해도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네.
1: 사람들이 그리고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보면 360도 이렇게 계단이 돌게 돼 있거든요.
0: 예.
1: 그럼 그건 사람이 어떻게 걷냐고 물어봐요.
0: 어.
1: 그건 못 걷죠. 막아놨어요, 거기는. 사람이 어떻게 뭐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그건.
0: 아.
1: 그건 그 부분을 못 올라가게 막아놨고.
0: 네.
1: 근데 이게 또 바람이 꽤 많이 불 때는
0: 네.
1: 훨씬 무섭고 다만 그 전망이 기가 막혀요. 바다 보이지 인근에 뭐 왜?
0: 아니 이거 놀이기구 타면 순식간에 후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전망을 언제 구경하면서 갑니까?
1: 아 이거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사람이 걷는 거라니까.
0: 걷는다고요?
1: 아, 이게 계단이야 계단.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0: 아 근데 무서워가지고 전망을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
1: 그렇지. 약간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안 올라가시는 게 낫고.
0: 그래.
1: 근데 엄청난 명소긴 합니다.
0: 네, 근데 네. 사진만 봐도 무섭긴 하다. 네.
1: 밤에 또 불 켜지면 그 야경도 예쁘고.
0: 네.
1: 7802님 포항 여행 코스로 크루즈 운하 추천합니다. 동빈 내항을 지나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바다를 한 바퀴 도는데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포스모 전경도 보고 영일대 해수욕장 정자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약간 크든 작든 이렇게 크루즈 유람선 운항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낭만이 있어요.
0: 그
1: 지금은 날씨도 훨씬 좀 선선해졌고 특히 만약에 이제 해질녘에 타게 되면은 낭만이지. 왜냐면 우리 해외나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선셋 크루즈 많이 타잖아요.
0: 네.
1: 못지 않습니다.
0: 기가 막히지.
1: 예.
0: 5455번님 포항이 처가댁이라 여름휴가는 포항으로 갑니다.
1: 어허.
0: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는데 갈 때마다 사위 왔다고 신선한 회부터 한우까지 상다리 부러지게 해주시는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몸이 조금 불편하신 장인어른 항상 존경하고 금방 괜찮아지실 겁니다. 내년 여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셨고.

0: 있고요. 작년에 찍은 영일 때 샌드 페스티벌 사진도 보내셨어요.
1: 이게 무슨 모래 축제 이런 게 있나 보다.
0: 우와, 너무 잘 만들었다. 이게 뭐야? 완전 피라미드처럼 만들었네요. 그러네.
1: 근데 지금 잠깐 위로 올려봐. 이분 사연 보내신 분은 그 5455님. 네. 너무 존경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면 겨울에 한 번 더 가요. 내년 여름. 매도 가겠지만
0: 뭐 1년에 한 번씩 여름에만 가시지 마시고
1: 겨울에도 가요.
0: 근데 겨울에 뭐 일이 있으셔서 그런 거겠지.
1: 그런 거겠지.
0: 포항이 또 멀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1: 시간은 우리를 그래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0: 우리 괜히 남의 사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맙시다.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예. 왜 노 작가님 뭐라고 지금 뭘 빨리 가라고 지금
1: 진짜 제가 한마디도 보탤 게 없네. 미안합니다. 예.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0: 1037번님 포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마침 앞에 트럭에 포항이 수두룩하게 적혀있네요. 문자 보내라는 게시 같아서 보내봅니다 하면서 진짜로 포대에 포항 죽도 644 이렇게 적혀 있어. 포항 포항 포항 포항 이렇게 담겨져 있어.
1: 트럭에 실린 포대자루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포항 죽도 644 안에 뭐가 담긴 걸까?
0: 아 그러게 지금.
1: 와 근데 너무
0: 정말 게시처럼 신의 게시처럼 앞에 딱 이렇게 다섯 부러미가 이렇게 다 있어.
1: 1037님 복권 하나 사볼까요?
0: 그럼 오늘
1: 진짜
0: 그래 심지어 그 바람에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읽히기까지 했잖아요. 야 이거 뭐 있다. 오늘 뭐 있는 날이다.
1: 그러니까 죽도시장 가는 트럭인가?
0: 그럴 수도 있겠죠.
1: 아 신기하네. 와, 너무
0: 이렇게
1: 신기합니다.
0: 포항과 관련된 얘기라면 네.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1: 맞아요.
0: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포항이고요. 지금 포항으로 휴가 가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기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3: 아 여러분 날로 이 코너 노노노가 네.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파급력이 있어집니다. 네. 9240님 혹시라도 포항 여행 오실 일이 있으면 베니키아 포항 호텔로 2시에 데이트 듣고 왔다고 예약을 하시면 네. 조식 2인 서비스
2: 야.
3: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
2: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3: 이야.
2: 조식이 와 진짜
3: 아 좋아 좋아
2: 고급스럽고 아주 풍성하네요. 아,
3: 사실은 저도 출장 다닐 때 늘 조식 포함할까 말까 늘 고민하거든요.
2: 근데
3: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맞아, 안 한단 맞아. 말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2: 그래
3: 맞아요.
2: 아 진짜
3: 너무,
2: 너무 뿌듯하다. 너무 뿌듯해.
3: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협찬 네. 또

0: 도움의 손길 저희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여행 가실 분들 위해서 맛집 사연 몇 개 갈게요.
0: 박혜근님. 포항 갈 때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조림 명가라고 하는데요. 매콤한 두부조림이 일품입니다. 웨이팅이 극악이지만 기다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다녀왔는데 맛도 변함없어요. 나 두부조림 진짜 좋아해요.
1: 아, 근데 두부조림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0: 아, 그러면...
1: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부조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0: 아, 이거
1: 두부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0: 좀 전까지 그 조식 무료 협찬하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왜 저럴까? 아니 방송 아,
1: 제가,
0: 뭐
1: 제가 정말 맛있는 두부조림 먹어본 적 없어서 그래요.
0: 봐봐요. 정말 무해하고 순백하고 보드라운 두부 그 자체 그리고 안 칼지고 칼칼하고 매콤한 어떻게 보면 물과 불 같은 그 두 개가 딱 흡착돼가지고 네. 기가 막힌 작품이 탄생하잖아요.
1: 아, 두부조림.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0: 당장 오늘 저녁에 두부조림 먹고 그 앞에서 잘못에 또 빌고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반성문 올리고 SNS에
1: 제가 호미곶 앞에서 108배 올리겠습니다. 사죄의 의미로다가 죄송합니다. 예.
0: 06106님 제 고향 포항이 나왔네요. 듣기만 하다가 못 참고 문자 보냅니다. 지금은 손주들 육아 케어한다고 진주에 와 있는지도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손 크신 자갈치 횟집 뭉태기로 유명한 사박이 제 오랜 단골입니다. 아 군침 돌아 언제 가보려나.
1: 어, 사박이 자갈치 횟집.
0: 어 여긴 저도 모르는데요. 저장을 일단 할 거고.
1: 네네네.
0: 아, 그러니까 뭐 늘 우리가 아는 바지만 할머니들이 손주들 봐주시느라고 얼마나 진짜.
1: 맞아요.
0: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1: 진주까지 가셨네요.
0: 그러니까요.
1: 구혜영님 포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대구 볼 불고기 드셔보셨나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매운 짜장 느낌이 나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0: 이게 그거겠지? 볼이 아마 대구 볼살을 의미하는 거겠죠?
1: 그러겠죠. 그렇죠?
0: 대구 볼찜이나 이런 것처럼?
1: 아, 요건 군침 돈다. 이건 그래? 대구 볼.
0: 근데 불고기. 매운 짜장 느낌이면 어떻게 나지? 대구 볼찜 불고기에서?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1: 그렇죠. 아, 방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매운 짜장 맛이 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똑같이 얘기하고 그러세요?
0: 나 그 타박하는 재미 없으면 뭘로 살 거예요? 어? 나 코너로 모는 재미 없으면 뭘로 살 거야?
1: 나는 따로 휴가 안 가도 여기가 휴가지야. 너무 재밌어. 너무 힐링돼.
0: 280 하나님 한 5년 전쯤 아는 동생 결혼식으로 포항에 갔다가 또 다른 동생들과 뒤풀이를 하려고 찐 맛집이 어딘가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무데나 들어가기 싫었는데 그때 한 가게에서 아저씨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 집 맛있냐고 여쭤봤죠. 아저씨들이 맛집 맞다고 들어가서 먹으라면서 추천해 주신 메뉴는 바로 고등회. 제 인생 첫 고등회이자 인생 고등회였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술이 술술 들어갈 만큼 너무 맛있었던 고등회. 다음날 포항 물회로 숙취가 싹. 하, 그때가 그립네요. 그러니까 고등어회 말고 고등.
1: 고동.
0: 어?
1: 고동. 그 고동회요. 고동회.
0: 표준어는 고둥일 거야.
1: 고둥이요?
0: 표준어. 그래서 제가 계속 고둥고둥으로 읽은 거거든요.
1: 아 그래요? 어? 고동이라고
0: 작가님도 확인 한번 말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표준어에 목숨 거는 작가거든요.
1: 아 예.
0: 만약 제가 틀렸다.
1: 왜냐면 고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0: 이번 주 제가 출연료 반납합니다.
1: 아
0: 이거
1: 오케이.
0: 이거 제 자존심이 걸린 거기 때문에.
1: 아 진짜요? 아,
0: 진짜로.
1: 알겠습니다. 고둥인지 고동인지. 고둥이 맞아요?
0: 봐봐요.
1: 와.
0: 제가 교정교회를 보는 작가예요.
1: 우와 진짜.
0: 그러면 내가 이겼으니까 날 뭐 해줘야지. 출연료 1.5배. 플러스.
1: 알겠습니다. 예예. 예. 뭐 제가 드리는 거 아니니까. 예. 예. 제가 승인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0: 예예. 예. 8094님. 제가 나온 포항 유성여고는요. 교복 색이 진짜 특이해요. 고동색 재킷에 베이지색 조끼와 치마. 그래서 똥드레스 불렸어요. 그래도 교복 입던 때가 그립네요.
1: 봐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0: 예쁜데?
1: 어 예쁜데 왜요?
0: 너무 예쁜데?
1: 어 뭐 어디가 똥드레스야? 이쁘기만 하구만. 네. 아 근데 괜히 베이지색 조끼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자켓 밑으로 나와가지고 괜히 다른 학교 애들이 놀렸나봐. 에이 똥드레스래요 막 이러면서.
0: 근데 이런 짤 되게 유명해요. 옛날에 누구 장혁 씨인가?
1: 네.
0: 아 장혁 씨가 아니고 공유 씨인가?
1: 네.
0: 고등학교 때 그 다니던 학교 교복이 진짜 유명했나 봐요. 어. 안 예쁘기로.
1: 아, 진짜?
0: 그래서 공유의 미모도 가리는 뭐 교

0: 뭐 이런 식으로 짤 되게 많아요.
1: 그래? 네. 그런 교복이 있다고?
0: 왜 그 진짜?
1: 아 우리 그 지난번에도 보긴
0: 있었어,
1: 했었죠.
0: 있었어.
1: 자 박효정님 네. 포항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다니는데요. 같은 반이 10cm 이모님이 계셨거든요. 10cm 사인 받아서 주셨어요. 아, 우와 그... 권정열 씨?
0: 아 그래서 별명이 10cm 이모님이. 아 실제로? 아 실제로 그 이모님이 실제 권정열 씨 이모님이야?
1: 그러니까 10cm 사인을 받아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나 진짜.
0: 차라리 그 자 하나 가지고 와서 손 한번 때리는 거 같아요.
1: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아, 그 10cm 이렇게.
0: 오, 정열 씨 이모님이 포항에 계시는구나. 여성문화회관 다니시는구나.
1: 아, 그러면 또 연원에 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0: 안 들을 수 없지.
1: 네, 10cm 노래 들어야죠. 그 노래 듣는 동안에 포항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이어져. 가사는
1: 노래까지 부르고 그러세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0: 10cm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고요.
1: 이어져 갔어네 닿기를.
0: 그 부분이었군요. 저는 아까 그것만 듣고 뭔 노래인가 했었어요. 아 근데 딱 알고 네. 부른 거였네.
2: 정연 씨 참 창법도 독특하고 아, 가사도 예. 꽤 독특해요 사실은.
0: 네네 평가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2: 세상만사 평론가 함께하고 있고요.
0: 예.
2: 0785님 포항은 철강의 도시 아닙니까? 철강 공단에서 철과 씨름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0: 우와!
2: 와 50여 년 가까이 토박이로 살면서 포항 나오니까 신기방기하네요.
0: 우와!
2: 정말 그 철의 도시죠.
0: 예. 아니,
2: 사실은 그 회사는 뭐 포항뿐만 아니라 저 우리나라 전체 산업 지형을 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0: 와 그렇죠? 그럼 포항은 철든 사람들 천지겠네요.
2: 아, 이 되게 뭐라고 할까? 이게 예. 심하구나. 저점과 고점이 굉장히 심하구나.
0: 자, 그래서 예전, 뭐 아니면 도예요.
2: 예전에 약간 좀 고른 네. 편이었는데, 아, 딱둥이 요런으로.
0: 항상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2: 스카이다이빙 했다가 막, 그죠? 막, 아, 스킨스쿠버.
0: 뭔가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봐. 호르몬 아. 문화 때문에.
2: 0505님. 두대 오래 듣다 보니 포항 이야기하는 날도 있네요. 아주 옛날 드라마 양동근 이나영 주연의. 아, 저의 인생 드라마 진짜로 어. 내 멋대로 해라 해서 주인공들이 해맞이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 서로 다른 해맞이 공원에서 서로를 기다립니다. 한 명은 호미곶 해맞이 공원 또 한 명은 환호 해맞이 공원 달랐던 거예요.
0: 아.
2: 그리고 갯말차 찾고 드라마죠. 이것도 포항에서 촬영했었는데요. 그때 차에서 내리는 신민아 씨를 봤는데 정말
0: 우와.
2: 여신인 줄
0: 우와.
2: 그날 일기 썼어요. 저는 신민아님 30년 팬입니다.
0: 와 근데 신민아 씨도 진짜 실물로 보면 어떨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 아 없어요?
0: 네.
2: 어.
0: 그 예쁘다는 그런 설만 들었지. 전설 같은 분이죠. 사실 나한테는.
2: 그 그리고 내 멋대로 해라. 그 진짜로 전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 나는 드라마.
0: 아 그럼요. 네.
2: 그 누구 아버님?
0: 예, 예. 신구 선생님.
2: 양동구 씨가 막 없는 장면 나오거든. 어. 나 그때 막 오열하듯이. 그리고 아니, 작가님 이름이 뭐였지?
0: 어떤 작가님?
2: 그 네모테로 네. 작가님. 어쨌든 네. 이거 하고 또 아일랜드였나? 어?
0: 인정욱 작가.
2: 아, 인정욱 작가. 네. 와, 아주 센세이션한 드라마였어. 너무 어떻게 저렇게 대사가 저런 대사를 하고 싶었고.
0: 지금도 너튜브에서 짧은 짤 있잖아요. 어. 그 짧은 짤만 봤는데도 저 오열했어요. 진짜.
2: 어? 여기도 공효진 나와.
0: 알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0178번님. 30년 전인 1996년에 친구가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2: 어허.
0: 저도 군입대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친구 얼굴도 볼 겸 면회를 갔는데 어. 제가 그때까지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포항 갈 때 김포공항에서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갔었습니다.
2: 어허.
0: 가서 남자놈 둘이 죽도시장 돌아다니면서 술만 마셔 냈던 기억이 나네요. 와 이것도 진짜 낭만이다 낭만.
2: 어, 뭐 꽤 그 문자가 길긴 했습니다만
0: 예.
2: 결국은 그 술 진탕 먹었다.
0: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
2: 네, 군대 가기 전에.
0: 이게 얼마나 추억입니까 또 낭만이지.
2: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예. 정말 막 환송식 한다 그래가지고 예. 막 술

0: 갔었어요.
1: 저 방이거든요. 였거든요.
0: 네.
1: 4주 후에 다시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입수하기 전날 집안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죠.
1: 예.
0: 자, 해병대 사연 또 왔습니다.
1: 7527님. 포항 쪽 보고서는 소변도 안 본다는 해병대 출신 1인입니다. 1995년 겨울 배고프던 해병대 포항 훈련소 시절 예비군 선배님들이 흘리고 간 커피 믹스를 몰래 챙겨 넣었다가 밤에 불침번 가서 동기와 함께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뿌려 빨아먹었던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었어요. 그렇지.
0: 맛있지.
1: 불침번 가서 뭘 끓여 먹을 순 없지.
0: 맛있지.
1: 뜨거운 물을 부을 순 없지.
0: 그렇지, 그렇지.
1: 그것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소중한 기억이겠죠.
0: 네. 네. 0313번님. 포항에도 예전에 해녀들이 많았어요.
1: 어허.
0: 5월부터 시작하는 해녀 체험 완전 재밌습니다. 끝나고 나면 잡은 고등어로 라면이랑 전복까지 다들 꼭 해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제가 뭐 이렇게 글 쓸 때 가장 심겨운 문장들이 그런 거예요. 그 해녀의 물질을 보고 제가 글을 써야 할 때 그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0: 그러니까
1: 해녀 어머님들 그다음에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염부라고 하거든요.
0: 네네.
1: 그 소금밭 가래질하는 거, 고무래질하는 거. 그 노동의 현장 직접 본 사람들은 정말 극한이에요. 극한. 극한. 그러니까 그걸 문장으로 옮길 때 작가는 같이 이입이 돼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0: 어, 그래요? 그럼 예. 이거 해녀 체험은 해보신 적 있어요?
1: 6796님이죠. 다음 문자는요. 아, 일단 그게 안 들어가요.
0: 뭐가?
1: 그 해녀복이.
0: 해녀복이 안 들어간다고?
1: 안 들어가요.
0: 그 해남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낚시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연애 때부터 포항에 자주 갔는데요. 한 번은 구룡포에서 낚시를 하는데 캠핑카로 차박을 하는 아저씨랑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본다고 하니까 음료수를 주셨는데 차에서 마시려고 보니까
0: 아이고.
1: 유통기한이 1년 더 넘은 음료수들. 반전은 아저씨도 모르셨는지 같은 음료를 계속 마시고 계셨답니다. 그날 화장실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말 나쁜 의도로 주신 건 아니네. 그치?
0: 그럼 모르고
1: 본인도
0: 그냥
1: 본인도 먹은 거니까.
0: 아, 근데 이게 계속 이게 요크루트처럼 목에 계속 뭐가 걸리네.
1: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그 캔 음료 중에 이게 밑에가 1년 넘으면 게 약간 녹슬어가지고
0: 그런 게 있어요?
1: 선반이 올려놓는데 이게 쩍 붙은 거야. 그런 경험 없어요?
0: 아, 그 정도로 오랫동안 안 먹는
1: 통조림 이런 거
0: 저 없었어가지고
1: 없었구나. 미안해요.
0: 네.
1: 네네.
0: 0012번님 포항 대표 간식은 똥튀김이에요.
1: 똥튀김?
0: 어려서부터 먹던 간식 맛있습니다. KTX도 증편돼서 기차 시간도 많아요. 놀러들 많이 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 똥튀김 뭐예요? 이 사진으로만 보면 어묵튀김.
0: 어묵튀김인데 똥모양처럼 이렇게 길게 그냥 네. 투박하게 튀겨가지고 아예 똥모양이네 똥튀김으로 해 라고 이름
1: 그냥 어묵 거. 아닌 것 같은데 안에 뭐 들어간 것 같은데 재료들이 좀 간 재료들이 이건 저도 모르는 건데
0: 근데 저 포항분들도 너무 아시네. 이걸 왜 똥튀김이라고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1: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0: 모양이고 뭐가래 이름이 똥이고 뭐가래 일단은 맛있어 보이죠. 맞아요. 맛있어 보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1: 그러니까요.
0: 자, 이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홍삼 선물 세트 받아갈 최고의 사연도 뽑아보겠습니다. 아, 저 같은 분이 또 계셔. 우리 두댕이 또 아직도 여기에 매달려 계신다고. 바이브의 가을 타나 포항 들어주세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 포항 얘기 나눠봤고요. 네. 아, 포항 전문가분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1: 네. 6432님인데요. 이분이 식당 이름을 8개, 9개를 그냥 네. 쫙 올려주셨어요.
0: 리스트 쫙 올려줬어요.
1: 리스트. 뭐 네. 빵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그다음에 뭐 두부조림집도 있고 칼국수집도 있고.
0: 네네.
1: 야.
0: 다 읽어주세요.
1: 읽어드려요?
0: 네.
1: 몽봉드 파티쉐리, 크림치즈 바게트, 우연동의 그집 쭈꾸미, 북구 화덕피자 피즈, 영일대 텐동 온센, 장성동 순두부찌개 수가성. 이 광고인가? 약간 그...
0: 효자동 타이 요리 폭폭타이, 오천읍 두부조림 조림면과 청아 비학산 생칼국수 추천합니다. 침이 고이네. 에이요.
1: 나 그 푸른 상호초
0: 네.
1: 한 번만 해줘.
0: 왜요?
1: 와 너무 재밌었어요.
0: 갑자기요?
1: 네.
0: 아 지금
1: 아니 약간 노래 섞어가지고 소개하다 보니까 막
0: 그럼 돈 주세요. 그럼 아니 요거 콩알 세 알만 더 줘.
1: 다 먹었어.
0: 자 그럼 이제 예.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보겠습니다.
1: 네. 의외로 그 포항 사연 중에 덩 사연들이 많이 왔습니다. 덩튀김도 있었고 그래서 덩드레스 똥드레스 교복 추억을 보내주신 포항 유성여고 출신의 8094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8094번님, 제가 나온 포항 유성여고는 교복색이 진짜 특이해요. 고동색 자켓에 베이지색 조끼와 치마, 그래서 똥드레스라고 불렀죠. 그래도 교복 입던 때가 그립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 나온 뒤로 똥드레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아, 진짜 유명했나봐요. 똥드레스로.
1: 똥드레스.
0: 그 똥튀김. 똥튀김은 정말 모양이 그래서 네. 똥튀김이라고 했는데 진짜 맛있죠.
1: 찾아봤는데 어묵튀김이 맞네요. 네.
0: 어묵튀김이 그리고 줄 서서 먹는데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자, 이분께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1: 네.
0: 아, 똥드레스 간증 글이 또 도착을 했습니다. 김은숙님, 저도 똥드레스 입었던 1인입니다. 그리고 똥 모양이라서 똥튀김 맞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똥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1: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저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1: 많이 도와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특히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
0: 아이고.
1: 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 예.
1: 일정만. 완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연락 주시고요.
0: 아 오늘 포항 최근 두 달간 중에 정말 많이
1: 재밌었어요.
0: 사연이 왔었고요.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지역도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저도 하나 신청할게요.
0: 뭔데요?
1: 다음 주 창원 넣어줘. 창원.
0: 창원이요?
1: 창원.
0: 우리 창원 얘기 안 했었던가?
1: 안 했어. 창원.
0: 예, 알겠습니다.
1: 창원.
0: 아 근데 또 계속 경상도 쪽으로만 또
1: 아,
0: 얘기를 하면 또 괜히
1: 다른 지역
0: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지역도 또 얘기해 주세요. 도시부터 작은 동네는 물론이고요. 네. 해외에도 가리지 않습니다. 2시에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1: 와 두 달간 제일 많은 사연이 왔대 오늘.
0: 아 예.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1: 했어요?
0: 왜 내가 했던 말을 왜 또 하냐고.
1: 아.
0: 그러니까 남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야.
1: 영미 씨가 남이에요 나한테?
0: 어, 세상에 그러면 그럼 남이지 뭐야. 어?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어떤 관계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고 그런 관계냐고?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1: 야, 상처된다 진짜.
0: 정민경님께서 예. 박화엽이가 포항 출신입니다. 박화엽이 노래 오랜만에 좀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틀어드려야죠. 그럼 박화엽이의 어떤가요? 예.
1: 원곡은 이정봉 씨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평론가.
0: 네 어떤가요? 들려드리면서 작가님과는 빨리 인사 나눌게요.
1: 예, 예.
0: 아 오늘따라 질리네. 요 콩알 두 알 줘놓고. 엄청 사람 질리게 만드네 진짜.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 두댕이가 골라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첫 곡, 사연이 벌써 와 있네요. 5373번님, 1992년 잔나비띠예요. 저의 주제곡이라 할 수 있죠. 제가 원어로 다 외웠던 그 노래, 영민우님께 신청합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이 노래네요. 사라 브라이트만, 호세 카레라스의 Amigos por siempre, 영원한 친구라는 뜻이죠. 띄워드릴게요.

0: 202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가였죠. 사라 브라이트만, 호세 카레라스의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 영원한 친구 듣고 왔습니다. 아미고스 파라, 파라. 저는 서유진 씨의 빠라빠라 퀸이나 듣고 싶은데. 빠라빠라 퀸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오수진님, 영원한 친구는 남이 언니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영원한 친구. 구혜영님, 처음 듣는 코너도 아닌데 시작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면 안 돼. 가끔 이렇게 변주를 좀 줘야 잠도 깨거든요. 요 시간이 잠이 잘 오는 시간대라서 저희가 이렇게 변주를 주는 겁니다. 8437번님, 어머 영미씨 음성 너무 좋아요. 어쩔. 그러면 있죠. 제가 또 성우도 했었는데 괜히 성우까지 했겠어요? 이 와중에 반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김명주님. 경남 대표 도서관 김명주입니다. 아까 노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라디오에서 저희 강연 이야기해 주시니 제가 더 감동이네요. 강연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행복했는데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더 행복했어요. 노중훈 작가님 다시 초청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노 작가님, 아이고 세상에 개 탔네, 개 탔어. 에? 자, 약속대로 지금 작가님께서 커피를 김명주님께 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노 작가님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쏠 테니까요. 그 진해 콩과자 좀 콩알만큼 주시지 마시고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아이 참, 우리도 입인데. 우리 부장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그 한 박스 시키셨대요. 김민경님, 에헤이 앞집이 어쨌네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곡 올립니다. 조성진 연주 쇼팽 녹턴 20번 듣고 싶어요. 가능? 아, 네, 쇼팽도 좋죠. 네, 쇼팽. 네, 저희는 아이쇼핑을 더 좋아해가지고. 아, 맛집의 앞집 코너가 1주년까지 간다면 그날 기념으로 요거 네, 20번. 네, 정말 20번 돌려드릴게요. 아, 7564번이 영미씨 팝송 Sorry Sorry Night 그거 신청합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아시죠? 아이 그러면 입죠. 아, 우리 주대 알잖아요. 활자로 보내줘도 다 안다니까. 활자로 나나나로 하는 그 팝송 틀어주세요. 우리 찾았잖아요. 집밥이래. 집단 지성으로. 4000번님, 영미 언니, 저 요즘 뒤늦게 창섭이한테 빠졌어요. 팬클럽이라도 가입해야 하나? 라고 하니 남편 왈, 네가 창섭이 팬클럽 중에 제일 늙었을 거다. 확시 열받네요. 아, 또 사랑이라니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0724번님, 가을가을한 날씨에 기분이 꽤나 좋으면서도 꽤나 뒤숭숭해지네요. 더울 땐 덥다고 짜증만 났는데 막상 가을이라는 계절이 왔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인간이란. 그래도 좋은 날씨 마음껏 즐겨볼랍니다. 조유리의 가을 상자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분 걸 들어볼까 했는데 어쨌든 남편분 때문에 열받으셨으니까 4000번님 거 노래 들을 건데 광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노래 들을게요. 기대해 주세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오늘아침당신이집을나선시간새로운문을연동네가게오늘태어난아이들의숲까지통계는우리삶을비추는거울입니다작은응답들이모여대한민국의오늘을보여주고더나은정책과필요한지원이되어우리의내일을준비하는힘이됩니다국민의목소리를담아데이터를더정확하고안전하게관리하며쉽게활용할수있도록앞장서겠습니다통계조사에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통계청의새이름국가데이터청
3: 두시의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유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지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의데이트안영미입니다3사부도움주신광고주님들소개를해야되는데아까우리가고품격음악을또들었지않습니까근데제가또파라파라퀸또듣고싶다고했더니부장님께서찾아주셨어요파라파라퀸버전을할게요 바쁘다바빠 팔아요팔아요다팔아요자환세약에어비앤비오뚜기카레팔아요아크메르동탄브란스안마의자 IS 동서이카운트 팔고있습니다팔아요팔아요웃음도팔아요주식회사본컴퍼니팔아요현대오피스유한책임회사팔아요음주의팀앱대리주식회사해리즈하보에주식회사이비가부두두팔아요 이렇게다팔아서어머킬인가봐팔아팔아킬네두시에대해서이런방송이에요업앤다운이좀심하죠아이게저희들의정신세계입니다저와빛나부장님의자2008번님난진짜영미님과개그코드가맞나봐요갱년기때문에웃을일이없고만사짜증중인데이시간에만유일하게웃어요어쩜이렇게말한마디한마디할때마다재미나는지너무좋아라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게약간호르몬변화랑똑같아요방송흐름이그쵸 많이바뀌죠자끝곡으로4000번님이신청하신이창섭의또사랑이라니들려드리면서전인사드릴게요우린내일또해도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충자충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변산 마실길. 변산반도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는 산책길인데요. 여러 코스 가운데 노루묵 상사화길은 푸른 서해를 따라 연노란 상사화를 만날 수 있어 이맘때 아주 특히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노르목 상사왔길은 송포항에서 고사포 해수욕까지 이어지는 길인데요. 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원을 적은 조개 껍질들이 나뭇가지 위에 하나 둘 매달려 있고요. 조금 더 가면 바닷가 언덕을 따라 바람에 긴 꽃대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상사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너머로는 푸른 서해가 시원하게 펼쳐지고요. 꽃길을 지나면 솔향 가득한 송림까지 이어진다고 하네요. 푸른 바다 옆에

0: an escapade.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바우트 아멜의 에스커페이드였습니다. 9629님, 순디 소식 들었어요. 얼른 쾌차하시길 하고 사연 보내주셨고요. 박은주님께서 순디 기사 보고 좀 놀랐는데 분명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아니까 해주셨어요. 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지금 상순 DJ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제 순디가 SNS에 근황을 전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컨디션이 이제 좀 좋지 않아서 며칠 동안 검사와 상담을 받았고요.

0: 당분간 방송을 좀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자리를 비우게 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충분히 쉬면서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완벽한 하루 진행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하루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0원. 1000원 너무 비싸네요.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올품, 음주우엔 티맵대리, IBK 기업은행, 아크메르동탄, 한국도로공사, 가평군청,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롤러코스터 러브송이었습니다. 김지미님, 오 롤코 노래 우리가 잘 지키고 있자고요. 저 잘하고 있죠? 아 제가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 프로그램 제목이 완벽한 하루잖아요. 완벽하게 너무 힘드네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 오늘도 제가 어떤 실수를 할지 잔잔한 실수들 많이 던져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배수아님께서는요. 쿡디 오늘도 반갑습니다. 순디 대신 고생이 많아요. 나중에 순디한테 맛난 거 사달라고 하셔요. 저 메뉴 고민하고 있어요. 네, 뭐 처음에는 항정살 정도 생각했는데 소고기 등심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음료도 좀 네 비싼 그레이드에 함께 또 뭘 사주실지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9890님, 남편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서 대문자 T인데 F인 척하네요. 아, 가을이구나 합니다. 하셔야 될 일은 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건지. 그래도 날이 가을이 되면서 분리수거도 한결 수월해지고요. 설거지, 빨래, 뭐 가정일들 좋습니다. 저는 뭐 제가 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날씨만 이렇게 좋아져도 모든 일들이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아, 할만합니다. 7397님, 안녕하세요, 쿡디. 아, 예전에 심야 라디오에서 연애 상담하시던 걸 재밌게 들었었는데 역시나 안정감 있고 좋으네요. 회사 쉬는 시간 도시락 먹으며 듣습니다요. 아, 지금 심야 라디오. 아, 전에 밤 프로를 밤에 방송하는 라디오를 했었고 연애 상담 정말 많이 했었죠. 아 그때 정말 앞뒤도 안 맞는 얘기들. 말이 너무 길어져서 맨날 그 유리 너머에서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손 돌리시던 감독님들 생각나는데 아, 그때는 말주변이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좀 어렵네요. 말도 중간중간에 끊기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막힐 때도 있고. 아유. 하지만 또 완벽한 하루 덕분에 말재주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죠. 예빛 여정.

예비체 여정 그리고 함께 들으신 곡은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였습니다. 김혜진님의 신청곡인데요. 김혜진님께서 오늘부터 고3 아들 수시 접수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이것저것 따지는 건 많은데 성적이 우프네요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0891님 쿡디 어제 남편이 이분 어디서 DJ 하셨던 분인가? 너무 안정적인데 하더라고요. 순디님도 언능 회복하시고 국디님도 이번 주 잘 부탁드려요. 아,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턴스타일 엘튼 존의 Seeing Stars 들으시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취향의 공유.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77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놓고 생일 선물로 이 노래를 준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빌리 조엘은 다섯 번째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 곡을 녹음했는데요, 너무 달콤하고 뻔한 발라드 같다는 이유로 앨범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작업한 프로듀서가 열심히 설득을 했고 스튜디오에 있던

다른 가수들도 좋은 곡이라는 얘기를 해서 빌리 조엘이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미에서 올해의 노래상까지 받게 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가을을 타는 건가요? 아, 이 곡을 듣는데 뭉클하네요. 뭉클해. 네. 어떤 뭐 대단한 내용도 없고 좀 일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가사도. 그냥 편안하고 다정한 사랑 노래인데 아, 제 나이 탓인가요? 아니면 가을 탓인가요? 아, 뭉클합니다. 언제 들어도 이 노래는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말투로 다정히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7403님, 저도 무척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은 특별히 가을 감성으로 듣게 되네요 해주셨고요. 5455님, 와우, 방금 중고마켓에서 빌리 조엘 티셔츠를 사려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네요. 신기반기. 아,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오, 빌리 조엘 티셔츠인데 약간 락커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약간 기타 피크 모양도 좀 비슷해 보이고 검은색 티에 하얀색으로 빌리 조엘 이렇게 올려주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검은색에 하얀색으로 프린트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취향의 공유로 정영봉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후배와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귀는 여자친구라 모든 게 설렜고 아침에 눈 뜨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5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이후로도 오랜 시간 못 해준 것만 생각나서 괴로웠고요. 여자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공유해봅니다. 서피스의 The First Time.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영복님이 취한 곡 서피스의 The First Time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스텔라장의 예뻐라 슬픔아였습니다.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신 정영복님께는 톡국 세트 선물 보내드려야죠. 모바일 커피 쿠폰과 닭가슴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923님 반가워요 쿡디. 미니 들으며 강아지 산책 중이에요. 와나는 산책 친구거든요. 좋은 음악 잘 들을게요. 와, 오늘 산책 가기 정말 정말 좋은 날씨네요. 강아지도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식님 진주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

0: 그래서 우편물 배달을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직원들과 휴게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 참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이 날씨가.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7: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3725님, 빈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쿡디의 찐 우정에 리스펙합니다. 아,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저는. 네. 근데 어쩌죠? 제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계속 모자르네요.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 자, 8302님, 아직 낮엔 덥지만 벌써 가을을 타나 봐요. 모든 게 재미없네요. 아니, 재미가 없다니요. 아니, 재미가 없다니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이 경력에 땀 뻘뻘 흘리면서 허둥대고 있는 저도 있는데 방송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이 떨리는 목소리와 아이고 저 사람 DJ 해봤다 그러더니 또 오늘 실수 안 해. 마지막 곡 또 뭐 소개 안 하고 중간에 계속 실수하는구만. 이것만 찾아서 들으셔도 재미있으실 텐데요. 네. 가을 타서 재미없는 게 아니고 좀 더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충분히 재미있는 거리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0854님, 올빼미형 인간인데요. 어제 좀 일찍 잤더니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출근 시간도 여유로워서 좋았는데 오후 내내 너무 졸리네요.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겠어요. 일단 신청곡 좀 틀어주시면 멍한 저의, 망하지 않고 멍한 저의 오후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아, 잠이 번쩍 깨겠는데요.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이 곡 듣고 3부로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별로 하는 일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묵으며 날을 보내는 걸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묵색이다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묵색이며 지낸다처럼 쓰이죠. 동사 묵색이다가 담고 있는 또 다른 뜻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마음의 고충이나 흥분 따위를 애써 참으며 넘겨버리다 라는 뜻으로 슬픔을 묵색인다. 그때 그 수모를 묵색일 수만은 없다처럼 쓸

0: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3부 첫 곡으로 The Real Group의 Chili Con Carne 들으셨습니다. 팀 이름은 리얼 그룹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안 리얼하네요. AI 같기도 하고. 리얼 그룹이 한창 활동했을 땐 사실 AI로 음악을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화음이 완전 완벽합니다. 진짜.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녹음을 하셨는지. 자,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입니다. 자, 5029님. 토마스 쿡의 조금은 불안한 하루. 오늘도 들으러 왔어요. 농담이규. 이제 정말 완벽하네요. 정말. 아, 불안한 하루. 동감입니다. 저 다시 듣기로 들어봤거든요. 제가 방송했던 방송 분량을. 참 신기한 일이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아 그래 이 정도면 잘하고 지나갔지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와 정말 오그라들더라고요. 제 평소의 말투와도 좀 다르기도 할 뿐더러 실수도 너무 잦고 아 참 근데 참 대단하다 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딱히 완벽하거나 이렇게 특출난 거 없이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모두에게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제가 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참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뭐 특별하지 못해도 열심히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연님, 토마스 쿡님 날마다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쯤 되면 얼굴을 터야 할 것 같아서 방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위트피의 강릉에서를 만든 분이었어. 세상에. 아니 얼굴 투자하면서 왜 노래만 검색을 하셨어요? 제 얼굴에 관한 말씀은 안 해주시네요. 제가 쓴 곡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그 끝에 세상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얼굴에 관한 평가 있을까요? 자, 3, 4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X통서,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도시공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해리즈

0: 아보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잡나.

강민경, 최정훈의 노래입니다.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강민경 최정훈의 우린 그렇게 사랑해서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코나의 여름의 끝이었습니다. 박석영님 재밌게 친근하게 듣고 있어요. 집안일 한다고 바빠서 메시지 안 쓴 것뿐입니다. 아, 알고 있죠. 뭐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라디오 틀어놓으신 분들, 식당에 계신 분들, 버스에서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사연은 못 보내주시지만 이 음악들 제 목소리 듣고 계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는 청취자 중에 한 명이니까요. 네. 1216님 저희 엄마는 무슨 음식 맛있다고 하면 거의 한 달을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면 맛이 없냐? 개나 주냐? 라고 하십니다. 맛있다고도 맛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죠. 어머님들. 저희 어렸을 때는 카레, 미역국, 와 정말 소시, 엄청 큰 소시 있어요. 거기다 하면은 적어도 한 5일? 정말 길면 일주일. 네. 이 맛도 맛이지만 보통 이제 아이들과 식사할 때, 가족들과 식사할 때 아이들이 엄마 이거 맛이 좀 그런 것 같아. 이거 또 끓여가지고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엄마들이 안 쳐다보고 손으로 그 접시를 들어서 조용히 이렇게 제 아빠 앞으로 그 접시가 이렇게 아빠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아, 참 그럴 때는 뭐야?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죠. 참고로 저희 가족들은 같은 메뉴 적어도 이제 미니멈 이틀입니다. 맥시멈 이틀입니다. 그리고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먹는 거 너무 싫어하고요. 두 끼 먹는 음식도 정말 최고의 베스트를 하지 않으면 두 끼도 용서가 안 돼요. 거의 몇 끼마다 바꿉니다. 음식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솥이 좀 크고 썰 때도 재료가 손질이 있잖아요. 좀 며칠 좀 먹어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 자주 바꿔주시더라도 좀 맛있다고 칭찬을 좀 자주 해주는 게 계속 또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0724님 포토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신청해요. 이런 좋은 날씨에 카페 테라스에 앉아 듣고 싶은 곡이에요. 현실은 사무실이지만요. 들려주신다면 대충 스스로 그렇구나 상상하며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자, 0724님의 신청곡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버터볼 그루브나인의 아멜리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0923님, 저도 토쿡 얼굴 검색해봤어요. 노래 잘 만들게 생기셨어요. 노래 잘 만들게 생긴 얼굴. 아, 요리도 잘합니다. 아, 노래는 이것저것 만들긴 했는데 그걸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지.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단한 이유는요. 그 작품 가지고도 아직까지 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 업계에 살아있다라는 거. 그게 참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얼굴 검색 이후로. 누구를 닮았어요?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짧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마마스건의 노래고요. 피처링 비벌리 나이트의 Only One.

0: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51년 오늘 9월 7일은 제갈량의 라이벌로 유명한 사마의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제갈량과 사마의 하면 제갈량이 검은 고를 연주하며 펼친 심리전에 사마의의 15만 대군이 물러났다는 공성계 일화가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검은 고는 12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검은 고. 제가 지금 가야금도 몇 줄인지를 모르고 가야금도 몇 줄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검은 고 12줄. 근데 제가 아는 건 궁상각치우. 이 국악의 음계 다섯 개는 알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플랫이 있는 악기가 아닌데 음과 음을 구분하는 그 금속 플랫이 없는데 음계가 다섯 개인데 12줄. 홀수와 짝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아요. 홀짝이 안 맞아요. X입니다. 이 홀짝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오늘 X로 고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순 퀴즈. 검은 고는 12줄이다. O, X.

상순 퀴즈 이어서 들으신 곡은 트레인의 Play That Song이었습니다. 아, 오늘의 상순 퀴즈. 아, 검은 고는 12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12줄. 저는 일단 X를 골랐습니다. 그 음계를 나타내는 국악의 음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제 기억이 나는 게 궁상각치우도 있고 황태무림중 이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 그래서 펜타토닉이라는 스케일이 있는데 그래서 다섯 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배수로 떨어지는 줄이 있어야 그리고 적어도 반음을 걸치거나 다른 음이 연결되려면 그래도 5배수로 최소 공배수 5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12개 맞지 않아서 저는 일단 X를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지혜님 X 9줄이에요. 저 중학교 때 음악 잘했어요. 중학교 때는 저도 음악 잘했어요. 왜 알고 계신지를 설명 안 해주시고 본인이 그냥 음악 잘했다는 말씀 해주시네요. 2488님 X 쿵님 오늘 논리적이십니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아, 이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이 자리. 밑둥 없이 따라오시는군요. 자 일단 가봅시다. 서지영님께서는요. 정답은 O. 제가 국악 전공이랍니다. 아 나타나셨네 드디어. 네. 검은고 하약은 모두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의심스러운 건 뭐죠? 상승 퀴즈 때 항상 본인을 뭐 저는 뭐 전공자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신 분 중에 틀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지영님 국악 전공 아니실 수도 있어요. 장난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네. 8193님 정답은 O. 토이스토리님이 너무 신뢰 가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반대에 걸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주식 오르는데 투자 안 하시고 떨어질 거라 예상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꼭 계시네요. 자, 오늘 상순 퀴즈는 검은 고는 12줄이다. OX. 자, 오늘의 정답은 X! 아, 맞췄네요. 자, 검은 고는 12줄이 아닙니다.

검은 거는 모두 6개의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인데요. 6개? 이것도 갸우뚱하네요. 굵기가 서로 다른 이 6줄을 튕기거나 두드려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손가락으로 줄을 뜯기보다는 술대라는 이 작은 대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참고로 12줄로 이루어진 우리 전통 현악기는 가야금입니다. 아, 가야금. 제가 가야금과 검은 거를 참 구분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12줄짜리 악기가 있긴 있었네요. 그게 가야금이었네요. 아이고. 자, 오늘 당첨되신 분들 5분. 네, 5분 저희가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3258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곡 함께 듣겠습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강희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상순 퀴즈에 대해서 또 이분이 오셨네요. 5392님, 투 상순 퀴즈. 저 지나가는 음악 전공자입니다. 궁상 각치우는 세조 때 악보, 그 오음악보에 쓰이던 음계 이름이고, 우리나라에도 황종, 대려, 태주, 협종, 고선, 중녀, 유빈, 임종, 이칙, 어렵네요. 이렇게 12개의 율명이 있었어요. 심지어 4분의 1 음이 나는 미분음도 있답니다. 가야금은 줄을 살짝 눌러서 음정을 세밀하게 반음 조절한답니다. 아, 이런 게 있었네요. 네. 그리고 위에 지금 소개해드린 9개에다가 남녀, 무역, 응종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그래서 12음계. 아, 12개의 율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정확히 저는 한자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멋있지 않나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8음계보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단소 부를 때 뭐 황태왕 무림 중림 중림 무림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기억이 났는데 외우면서도 야 참 재밌다. 이름이 어떻게 음계 이름이 이렇게 돼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 전공자가 오셔서 정리를 해주시네요. 4분의 1 음이 나는 미분음도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0: 도와 레 사이에 음을 4분했다라는 거잖아요. 4등분을 해서 거기를 구사하는 음을 구사한다라는 게 와, 이 가야금이 또 이 얼마나 현악기가 이렇게 누르는 장력에 의해서 음을 구사하는데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 참 대단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사연도 없나요? 알겠습니다. 사연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숲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 데이터처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이었고요.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아디오스 오디오의 밤밤밤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 화요일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주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절기 이상 백로부터 진짜 가을이라면서 우리 집 남자들 단체로 가을맞이 이발을 했는데 보는 이들이 자꾸 웃습니다. 같은 사람 솜씨여서 죄다 도토리 머리 모양이 된 탓입니다. 어디선가 바람 한 줄기 휙 불어옵니다. 저 바람이 가만히 서 있는 참나무를 마구 흔들어대면 도토리들이 때이르게 다투어 떨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산과 숲에 가장 많은 나무는 참나무. 참나무 집안에선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이 비슷하게 생긴 듯 서로 다른 도토리들을 열심히 키웁니다. 참나무를 안으면 몸속엔 주렁주렁 도토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우연히 주워든 도토리 두 알을 손바닥에 놓고 보다가 그중 작은 알을 빈 숲으로 던져주며 울지 마라, 너는 참나무가 될 거야, 응원합니다.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려고 애쓰는데 월든의 작가 소로우가 아이 그건 청설모에게나 중요한 일이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이지. 아, 곰곰 생각해보 충고를 해주네요. 네. 자, 가을은 도토리가 안부를 전하는 계절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토니 올란도 앤 더네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드 디 올드 옥 트리 들었습니다. 야, 오프닝을 듣고 장병국 씨는 와 도토리묵 먹고 싶네. 아, 저도 도토리묵 좋아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도토리묵 중에는 1979년 가을. 아, 그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대학 졸업여행을 그 순천에 있는 송광사를 갔거든요. 근데 송광사 올라가는 길이 꽤 깁니다. 근데 초입에 도토리묵 가게들이 쫙 있어요. 야, 근데 그 이제 올라가면서 주문을 하고 송광사를 보고 내려오면서 들러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문을 받을 때부터 도토리묵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와 진짜 한 정말 맛있어요. 뜨끈뜨끈하면서 막 김이 쫙 나는 도토리묵 양념 쫙 해가지고 아우 배고파. 예. 참 도토리 얘기한 다음에 도토리 음악을 듣자는 건 뭔 소리예요. 아, 나 정말 아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토니 올란도 앤 도네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디 올드 옥추리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 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일 1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그리고 니키 미나시. 뱅뱅 그렇습니다. 728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버스를 오랜만에 탔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버스에서 나오는 백햄 듣고 싶었는데 요즘은 버스에서 라디오를 못 켜게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하고. 이게 뭐 법으로 제정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기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버스에서 라디오가 좀 크게 나오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예. 그렇게 항의까지 할 일인가? 사람들이 다들 예민해요. 예. 예민합니다. 우리 같이 라디오 DJ들 입장에서는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면 좋은데. 자, 0365번으로 정해 주신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 라스트 트레인 투 런던.

두란두란의 연주원으로의 Hungry Like the Wolf 들었습니다. 정혜진 씨가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 예. 이 곡을 누가 우리나라 그룹이 이걸 했어요? 국내 그룹이 이거 리메이크 했었는데 누가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0487번으로. 오.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요거 피플 크루가 했답니다. 피플 크루. 2002년에. 야, 오래됐네. 노래 제목이 새마을 운동이래요. 런던행 마지막 열차, Last Train to London. 야, 저는 생애 두 번 타봤죠. 제가 자랑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한 번은 그 1993년인가 4년인가 그때쯤에요. 그때 신곤철 PD하고 같이 영국 정부 관광청에서 초청해서 영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런던에 있다가 스코틀랜드도 올라갔다가 뭐 에딘버러 갔다가 막 쭉쭉쭉 세인트 앤드류스도 갔다가 막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하루가 리버풀에 갔다 오는 거였어요. 예. 비틀즈의 고향. 그래서 아침 일찍 첫 기차를 타고 가서 리버풀의 뭐 캐번 클럽이라고

그때도 기차 타고 오면서 이 노래 생각을 했거든요. 아, Last Train to London. 또 한 번은 재작년에, 예, 2년 전에 그때 이거 휴가 가는 거죠. 휴가 가가지고 아 버밍엄까지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버밍엄에 있는 빌라 파크, 이게 아스톤 빌라의 홈구장입니다. 예, 빌라 파크에서 아스톤 빌라하고 토트넘하고 경기하는 걸 보고 손흥민 선수가 이때 출전해가지고 골도 넣었고요. 4-1인가 주, 예, 토트넘이 대승했어요. 그거 보고 마지막 또 런던행 마지막 기차를 타고 돌아왔던, 와, 그때 고생했던 생각나네. 아, 경기가 끝났는데 그 몇만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차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경기장 계속 한참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막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추적추적 내리는데 걸어가다가 아휴 이렇게 비 맞고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 여기 큰 슈퍼마켓 같은 데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야, 그 뭐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한 시간 정도 헤매다가, 예, 차를 불러가지고 타고 버밍엄 역에 가서 기차 타고 왔던. 김태석 씨가 역시 기승전 축구, 아니 런던 얘기인데 이건요, 축구 얘기 아니고. 감사합니다. 자, 야, 이거 어디 갔어? 빌리 프레스톤 신청한 거. 오영희 씨, 예,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빌리 프레스톤 Nothing from Nothing 신청합니다. 들어야죠. Nothing from Nothing.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0: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이제는 정말 가을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날씨가 말 그대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은 제법 서늘해져서 이제는 긴팔 겉옷도 챙기셔야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은 볕이 강해서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40mm,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다가 중반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여름 옷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다. 우리의 수능격인 미국 SAT 점수는 평균이야. 그것도 평균보다 40%나 낮았다. 그래도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에 진학하는 데 성공했다. 23세 가을,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청혼의 꿈에 부풀어 햇빛 찬란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 드림의 결과는 비참했다.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는데도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취업이 어렵자 그는 창업에 나섰다. 다행히 회사가 잘 되어 수입은 만족스러웠지만 쉴 틈이 없었다.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해야 했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견디다 못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일의 방식을 창출해야겠다고 나섰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대신 4시간만 일하고도 같은 수입을 올리는 전략을 짜냈다. 팀 페리스는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 기업과 과정에서 재미와 수익을 위한 마약 밀매란 강좌를 맡았는데 강좌가 인기를 끌자 그는 강의 내용을 모아 책을 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최소한만 일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기존의 규칙을 벗어나라.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라. 사무실을 벗어나라. 과도한 정보를 끊어라. 구체적으로 질문하라. 나를 방해하게 하지 마라. 원하는 곳에서 원할 때 일하라.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직장을 버려라. 등등.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1년에 4만 달러밖에 못 벌던 그가 일주일에 4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4만 달러를 벌게 된 비법을 알려주니 저절로 관심 집중하게 된다.

철수는 오늘 밥벌이의 지겨움 또는 돈벌이의 지난함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돈이 아니다 라며 일침을 가하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돈만 있었어도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건 비겁하게 회피하는 행동이란다. 즐거운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결정을 미루는 변명일 뿐. 또 하나 피해야 할 말은 언젠가 할 거야 란다. 수입 자동화, 정보 다이어트, 원격 근무, 경영 부재, 중간중간 떠나는 미니 은퇴, 삶의 아웃소싱, 노예처럼 일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전략을 동원해 보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한번 도전에 나서고 싶어진다.

캘리포니아 드리밍. 조지 벤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곡인데 이렇게 연주로 듣는 것도 괜찮죠? 친숙한 멜로디니까. 조지 벤슨 캘리포니아 드리밍. 오리지널은 뭐 또 마마스 앤 더 파파스고요. 또 호세 펠리시아노 버전도 나름 괜찮았죠. 자, 6시 43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5541번입니다. 오랜만에 문자 보내네요. 오늘 두 살 딸내미가 처음으로 이발을 했습니다. 청취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발이 뭐라고. 울지도 않고 기특하네요. 글쎄, 가서 딸내미들도 이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나? 딸내미들은 저 커트 아니에요? 커트. 아, 남자애들은 이발인데 딸내미는 이상하게 이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5541번으로 청해 주신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샤브올데.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2569번으로 사업 발표회 하고 왔습니다. 너무 떨렸는데, 아, 저희 우상인 배철수님께서 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잘하고 왔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무튼 뭐 잘하고 오셨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고맙습니다. 예. 자, 3281번으로 거실 TV가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네요. 아, 구매한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이 시간대에는 TV로 6시 내 고향을 꼭 보시기 때문에 백캠을 제 방에서 혼자 들어야 했는데 TV가 먹통이 되었으니 같이 들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설득 끝에 어머니랑 같이 청취 중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방 안에서 혼자 듣는 거랑 느낌이 미묘하게 다르네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음악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이거 괜찮대요? 자, 버글스의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예. 와, 비디오가 죽어가지고 라디오를 듣게 되네. 예. 버글스입니다. 3부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파킨슨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일에 들어가는 수고도 늘어난다는 이론인데요. 예컨대 3시간이면 쓰던 글을 10시간 내에 쓰라고 하면 괜히 자료를 뒤지고 표를 만들면서 10시간 내내 붙잡고 있게 된단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해보랍니다. 1시간짜리 일이면 핸드폰으로 1시간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시작한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엔 배터리를 딱 그 시간만큼만 충전해서 그 안에 무조건 끝내는 사람도 있다네요. 좀 독하게 해야 얼른 끝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4: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5: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토피아 사운드트랙에서 샤키라의 즈 들었습니다. 354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3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하고. 예. 예. 요즘 아주 저 힘드시겠네요. 예. 그래도 뭐 마지막에 보니까 뭐 그 사이에 좀 얘기가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딸아이가 기특합니다 하고. 예. 아 그럼요. 예. 그래야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샤키라의 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후 음주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0: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3: 뭐 제천에 다녀오셨다고요?
4: 네.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개막식 보고 그 다음 날 영화 보고 공연 보고.
3: 어허.
4: 제가 새소년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3: 새소년?
4: 네.
3: 백혜미도 나왔었는데.
4: 네, 근데 라이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라인업이 이승윤 씨 그리고 새소년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공연이라서 공연도 볼 겸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네.
3: 그 정확하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
4: 네. 이게 2005년인가 시작이 된 영화제고 올해가 이제 22회거든요.
3: 22회.
4: 근데 장항준 감독이 지난해 집행 현장 된 뒤에
3: 네.
4: 제천 영화제가 되게 핫해졌어요. 화제도 많이 되고.
3: 네네.
4: 일단 저도 영화제 일을 아주 잠깐 해봤지만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돈과 사람을 끌어오는 일이거든요.
3: 그렇겠죠. 네. 예.
4: 영화제 살림에 필요한 다양한 후원, 또 스폰서 이런 걸 잘 확보하는 것도 능력이고 어쨌든 영화제의 사람들, 특히 좀 유명한 사람들
3: 네.
4: 그리고 좀 사람들이 알만한 영화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해야 영화제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장원준 감독의 그 친화력으로
3: 아유, 일단 대단하죠?
4: 네, 일단 뭐 오는 게스트들이 확 좀 달라지니까 영화제 분위기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3: 저
4: 박찬욱 봉준호 감독님이 같은 날 GV 하는 영화제를 제가 부산 영화제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3: 아니 그 저도 갈 뻔했으니까요. 예.
4: 네. 그래서 뭐 덕분에 아주 잘 놀고 왔습니다.
3: 아 예.
4: 네.
3: 자 그러면 오늘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4: 이 작품은 지난 주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마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3: 네네.
4: 제목은 Sing Again.
3: Sing Again.
4: Sing Again이라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어서 아마 헷갈릴 수 있지만
3: 네네.
4: 이런 영화입니다. Sing Again.
3: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네.
4: 그렇습니다. 네.
3: 원래 제목은 파워 발라드인데요.
4: 원래 제목은 이제 파워 발라드인데 이 파워 발라드가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 것이 주인공 이름이 릭 파워예요.
3: 어허.
4: 네, 이제 그래서 약간 좀 중의적인 의미로 파워 발라드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데
3: 네.
4: 역시 또 이제 고심을 했겠죠. 음악 영화 파워 발라드라고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 그거보다는 정확한 좀 그 목표가 보이는 거죠. 싱 어게인으로 지을 때는 비긴 어게인을 사람들이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는 제목 같아요.
3: 비긴 어게인과 이거 싱 스트리트를 다 네. 겨냥한 거 아니에요?
4: 그죠. 자, 일단 싱 어게인은 바로 그래서 이 감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3: 네네.
4: 감독의 이름이 존 카니이고요.
3: 야, 음악 영화만 계속 만들고 있는.
4: 특히 한국에서 뭐 사람들이 음악 영화 재밌게 본 거 뭐 있어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존 카니 감독 영화 한 편은 어쨌든 언급이 될 거예요.
3: 그렇죠.
4: 일단 원스가 시작이고요.
3: 네.
4: 그리고 비긴 어게인이 있었고요. 싱 스트리트가 있었죠.
3: 저는 왜 이게 세 편 다 봤지?
4: 저도 다 봤죠. 예. 네. 그리고 물론 저는 그 뒤에 이제 OTT에서 만든 플로라인선
3: 네.
4: 보노의 따님께서 주연을 맡은 플로라인선도 저는 물론 재밌게 봤죠. 근데 그거는 OTT 가입자가 국내에 많지 않은 OTT라서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고
3: 네.
4: 일단 원스가 2007년 작품이고 비긴 어게인이 2014년 그리고 싱스트리트는 2016년에서 올해 10주년이라고 다시 재개봉됐었어요.
3: 야.
4: 그러니까 뭔가 원스,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를 본 관객이라면 존 칸이라는 이름을

0: 그런 배우들의 이름만큼이나 친숙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 존 칸이 음악 영화는 재밌어. 어. 존 칸이 영화는 맞아. 나하고 좀 결이 맞아라는 생각을 대부분 아마 하실 거고, 그랬다면 이번 영화 싱 어게인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존 칸이 감독은 좀 신기한 게 영화 감독이 좀 비슷한 장르에, 심지어 어떨 때는 이야기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영화를 계속 만드는데 그게 계속 재밌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아, 저걸 또 해? 아, 또 뻔하네? 뭐 라는 생각을 한 20년째 하면 사실 사람들이 지겨워할 법도 한데,
1: 네.
0: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그래도 왜 재밌지 이 사람은? 왜 계속 자기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데 왜 계속 재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원스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와 결이 맞는 관객이라면 싱 어게인도 반드시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1: 네.
0: 일단 줄거리 애초에 줄거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주인공은 닉 파워라는 남자입니다.
1: 닉 이 파워.
0: 주인공을 연기하는 건 폴 러드.
1: 폴 러드.
0: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동안 배우로 알려져 있는, 네. 이 배우는 마블의 그 유명한 앤트맨으로 이제 아마 관객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이제 폴 러드가 닉 파워를 연기를 합니다. 닉 파워는 어떤 인물이냐면 한때 락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자신의 밴드를 결성해서 나름 좀 소소한 인기도 얻고 외국 공연도 다닐 수 있어서
1: 괜찮았네. 네,
0: 미국 밴드였는데 아일랜드에 이제 공연까지 왔던 거죠.
1: 예.
0: 그러다 사랑에 빠집니다.
1: 오.
0: 그래서 아일랜드에 정착을 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딸을 낳고 가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 돼서 지금은 웨딩 밴드의 보컬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웨딩 싱어. 아하.
0: 네. 웨딩 싱어의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르러 가게 된 거예요.
1: 네네.
0: 이 신랑 신부가 좀 잘 사는 집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하객들도 범상치가 않은 거죠. 하객 중에는 데니 윌슨이라는 팝스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데니 윌슨은 이제 닉 조나스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1: 아, 조나스 브라더스?
0: 네. 닉 조나스라는 그 배우 본인이 배우 본인이 보이 밴드였다가 이제 솔로가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영화 속에 바로 이 데니 윌슨이 똑같은 커리어예요.
1: 아.
0: 한때 그런 좀 보이 밴드의 멤버로 잘 나간 뒤에 솔로로 독립을 했는데, 솔로로 독립한 뒤에는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 하지만 유명세는 있는.
1: 어허.
0: 그래서 이 결혼식 하객 가운데 이 닉 조나스가 연기하는 데니도 있는 거죠.
1: 데니.
0: 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이 폴러드가 있는 웨딩 밴드의 반주에 맞춰서 이 데니라는 인물이 노래도 하나 부르게 되고 서로 어떻게 좀 합도 좀 잘 맞는 것 같고, 폴러드가 보기에는 그냥 보이 밴드라고 그래서 약간 좀
1: 약간 무시하죠.
0: 무시하고 괜히? 좀 낮잡아 봤었는데 노래도 곧잘하고 얘가 좀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 호감이 있었어요.
1: 네네.
0: 그러다 이제 그날 밤 어쩌다 보니까 둘이 같이 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함께 좀 노래도 이제 연주를 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폴러드 입장에서는 닉 조나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 속의 닉이 데니를 보면서 약간 좀 젊은 시절에 자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이러다가 닉이 자기가 오래전부터 완성하지 못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노래를 해볼게. 이렇게 해봐요. 그랬더니 그 데니가 노래 너무 좋은데 이거 같이 만들어보자 했지만 닉은 아유 시간 없고 피곤하고 나 내 애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러고 이제 흐지부지 됐습니다.
1: 흐지부지.
0: 몇 달 뒤 쇼핑몰에서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가 스피커에서 나와요. 자기 노래예요.
1: 자기 노래야.
0: 그날 밤 데니 앞에서 불러줬던 그 노래를 데니가 자기 노래로 발표를 해서 대히트를 치는 겁니다.
1: 이러면 안 되지 이것도.
0: 그래서 릭은 이건 내가 만든 노래인데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걸 뭐 자기가 뭐 녹음 파일을 만들어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뭐 공연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내가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 노래인 걸 인정받고 싶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데니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 과정이 영화 싱 어게인의 큰 줄거리인데,
1: 네네.
0: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작권을 인정받느냐 마느냐의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면 이거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 진짜 이야기는 그 목표가 아닌 그 과정이 있습니다.
1: 과정.
0: 네. 그게 영화 싱어게인의 매력입니다.
1: 자, 음악이랑 어떻죠?
0: 바로 이게 예, 영화 속에서 릭이 오랫동안 완성하지 못했는데 데니가 완성을 시켜서 히트한 노래. 그래서 영화 속에는요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처음에 그 릭을 연기한 폴로드가 부른 버전. 그 닉 조나스가 좀 더 이렇게 조금 노래를 만져서 부른 버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앨범으로 발표한
1: 앨범으로 발표한 버전.
0: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에서 대히트곡이 된 그 앨범 버전, 팝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닉 조나스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네가 없으면 내가 노래를 어떻게 쓰니? 라는 노래.
1: 네, 닉 조나스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듣겠습니다.

0: 닉 조나스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자, 영화 Sing Again의 삽입곡입니다. 원제는 네. 파워 발라드.
1: 네. 저는 이거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0: 어허.
1: 예. 네.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면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게 이 마지막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곡 자체가 영화에서 계속 반복돼요.
0: 아, 영화에서 계속 나옵니까?
1: 네. 그래서 일종의 수능 금지송처럼 영화를 보고 나면 계속 좀 이걸 좀 따라 부르게 되고 이게 싱스트리트의 음악을 함께했던 게리 클락이 이 존 카니 감독이랑 같이 만든 노래인데
0: 네.
1: 원스도 그렇고요. 원스의 폴링 슬로울리도 그렇고 비긴 어게인의 로스 스타일스도 그렇고 싱스트리트의 그 수많은 노래들도 그렇고 노래들이 다 좀 착착 좀 감기잖아요.
0: 네.
1: 그게 이 존 카니 감독 영화가 가진 힘 중에 하나인데 이번 작품도 역시 좀 그런 노래들이라서 영화 보는 내내 좀 항상 존 카니 감독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얘기가 별게 없는 것 같지만 영화 끝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0: 아, 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권은정 씨가
1: 네.
0: 영화를 보셨는데 따뜻했다고.
1: 맞아요. 그러니까 존 카니 감독 영화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0: 네.
1: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의 어떤 마음 상태는 좋아진달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순진한 영화 같은데 그 순진한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는 게 영화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이 순진한 기대가 충족되는 작품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존 카니 감독이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왔던 영화의 요소들이 좀 재밌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가령이 릭 파워라는 주인공이 역시 이번에도 아일랜드 더블린이 배경인데요. 존
0: 네.
1: 카니의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이
0: 네.
1: 아일랜드 더블린의 거리를 걷다 보면 누가 이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버스킹 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원스의 폴링 슬로울리입니다. 네, 그 폴링 슬로울리를 부르는 사람을 지나치는 장면이 있고 영화에서 이제 이 닉 조나스의 노래를 이제 프로듀싱하는 그 음반 제작자로 나오는 사람은 잭 네. 레이너라는 배우인데 싱스트리트의 그 주인공 형.
0: 네. 아고 형.
1: 네, 일종의 그 주인공의 음악적인 스승이었죠. 그 형을 연기한 배우가 이 영화에서는 데니 윌슨의 프로듀서이자 음반 제작자로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존 카니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요소들도 네.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그 줄거리만 보면 약간 좀 이 주인공 닉은 일종의 좀 피해자고 데니라는 인물은 남의 곡을 훔쳐간 사람이고
0: 가로챈.
1: 약간 좀 선악 대결처럼 보이잖아요.
0: 어.
1: 이 영화가 좀 재밌는 건 이게 선악의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0: 이 영화를
1: 보고 있으면 약간 어느 순간에는 이 데니의 말에 설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닉의 주장은 내가 이 곡을 안 썼으면 너는 좀 이렇게 히트를 못했어라고 주장하는데 데니는 내가 발표 안 했으면 네 곡은 애초에 히트곡이 될 수도 없어. 너는 어차피 이 곡을 완성도 못했고 이 곡을 네가 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네 노래를 들어줄 리가 없고
0: 그렇죠.
1: 네 노래는 내 덕분에 히트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0: 야, 이건 음악계에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게
1: 그죠.
0: 아주 큰 주제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데니의 말에도 설득력이 생기면서
0: 네.
1: 그때부터 이야기는 이게 그렇다면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슬쩍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에 관객도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는 게 내 노래의 저작

0: 저작권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내 인생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가의 이야기를 슬렁슬렁 넘어가요.
1: 야, 이게 인생의 저작권? 야, 네. 심각한 문제인데.
0: 지금의 내 인생은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종카니 감독 영화는 항상 보면 주인공의 성장 영화잖아요. 아주 그 자그마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아하.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거를 그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되는 스토리거든요, 전부 다.
1: 네네.
0: 원스도 비긴 어게인도 그리고 싱스트리트라는 영화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진짜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아하. 게 종카니 감독 영화의 어떤 일관된 주제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그 중년 남성에게 그러한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거고요. 애초에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게 된 게 어느 날 역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한 남자를 보는데 한쪽 손에는 기타를 들고 한쪽 손에는 이제 정확히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딸을 안았는지 아니면 딸의 손을 아마도 잡은 것 같아요. 한쪽 손에는 기타, 한쪽 손에는 딸을 데리고 이제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어떤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서 상상이 시작된 거죠. 아.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냥 락스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의 아빠로서 그냥 가장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남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타오르는 불꽃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상상을 시작했다가 지금과 같은 이야기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 비긴 어게인 싱스트리트와 내가 지금까지 좀 잘 맞았다 싶은 분은 싱 어게인도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1: 야, 네. 존 카니 감독은 정말 재밌는 친구네.
0: 그냥 제가 기분 좋은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감독이 정말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0: 그 이 영화.

0: 감독의 마음이 전해져서 네. 어쩌면 영화를 더 즐겁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자, 오늘은 존 카니 감독의 Sing Again 소개해 주셨습니다. 음악 네. 들으면 맞죠?
0: 그래도 폴 러드의 한번 노래 실력도 네네. 확인해 봐야죠. 폴 러드가 부른 더블린 투 LA라는
1: 더블린
0: 곡을 준비했습니다.
1: LA. 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백로인데요. 백로는 흰 이슬을 뜻하는데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절기와 딱 들어맞게 밤에는 기온이 쭉 떨어집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아래로 시작이 되고 낮에는 볕이 강해서 서울, 부산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동해안의 기온이 낮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도 동해안 곳곳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10mm의 비가 오겠고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겉옷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Ray의 Where is my husband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 백혜면서 처음 듣고 중독됐습니다. 아, 얘가 중독성이 있죠, 이 노래가. 근데 사실 히트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은 대부분 뭔가 훅이라고 하죠. 아주 중독적인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트가 되는 거죠. 예. Ray의 Where is my husband? 998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릴라섹스의 스타워킹 들었습니다. 이하늘 씨, 또 이경미 씨. 와, 이하늘 씨는 생일인데 자신의 생일도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났대요. 아이고, 예. 지났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예. 릴라섹스, 스타워킹. 앞에 들으신 음악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뱀파이어. 조정현 씨가, 와, 절기로는 백로인데, 올여름 첫 평양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백햄 4부 들으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여름 아닌데요, 아직, 이제, 가을인데. 하긴, 제 선친께서 평안도 분이신데, 늘, 주장하시던 게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이다. 한겨울에 먹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냉면 잘 드시고요. 조정현 씨. 자, 685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퀸스라이크 아이스 오브 스트레인저.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슈렉 사운드트랙에서 할렐루야입니다. 이 노래는 뭐 많은 가수들이 불렀습니다만 이 사운드트랙에는 루퍼스 웨인라이트가 노래를 했습니다. 1817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여러 학문들 중에 음악과 가장 가깝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할 땐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종목을 택하죠. 물론 이렇게 피아노를 우선시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피아노를 통해 얻는 것이 훨씬 크다면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 마음을 드러낼 때 망설여지곤 합니다. 나는 이걸 좋아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까 봐.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말하면 꼭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지금은 좋아하지만 나중에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좋아한다는 말도 그 마음도 숨겨둡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타인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든 나중에 마음이 식든 말든 크게 상관 안 하죠. 그보다 중요한 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가슴이 뛰는지, 나는 요즘 어떤 것을 보며 자주 웃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껏 좋아하면 됩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7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였습니다.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할 때남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로 오프닝 했어요. 8114님이 저는 귀여운 포켓 티슈를 좋아해서 모으는데요. 외국 여행 갔을 때 편의점 같은 데서 발견하면 꼭 삽니다. 가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귀여운 걸 찾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껏 좋아할래요. 아싸!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의외였거든. 예를 들어, 이 귀여운 포켓 티슈를 좋아한다라는 건 처음 들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을 보면 호감도가 올라가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포켓 티슈들이 되게 귀여운 게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이런 거 보면은 8114님이 좋아하겠구나라는 포켓 티슈도 몇 개가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또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포켓 티슈 볼 때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8114님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아무튼 너무 귀여운 취향인데요. 4573님, 이나님이 멋있어. 별이 빛나는 밤에 인사드립니다. 싱어게인에서 이나님에게 반함. 내가 좋아하는 거 눈치 보지 말고 할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아이고, 너무 박력 있게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라는 게 사회적 통념에서 좀뭐 그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게 아닌 이상은 혹시 이걸 좋아하는 내가 좀 너무 좀 유치해 보이려나? 아니면 좀 약간 이거 촌스러워 보이려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게 사소하고 종류가 많을수록 우리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별밤 2시간 내내 우리끼리 노는 날이고요. 아주 부엉이들이 굉장히 뜨겁게 리액션을 해주는 코너입니다. 부엉이들의 취향과 성향을 파악하는 부엉스 초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3, 4부일 거고요. 그게 무슨 코너지 하는 분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 전에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습니다.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 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라우브의 Love You Like That 듣고 왔습니다. 김현철님께서 대장부엉 출첵이요.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백로예요. 백로. 이름이 되게 우아하네요. 근데 어제부터 저는 확 느꼈어요. 저 밤에 어디 그저께였다. 그저께 집 근처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마트도 아니지, 한 슈퍼마켓 있거든요? 거기에 뭐 과자랑 이런 거 사러 나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입술이 파래져서 돌아왔어요. 나갈 때 약간 싸늘한데, 좀 춥지 않아? 남편이, 아유, 이 정도면 아직 시원해.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안 추웠다고 세뇌를 이렇게 당하다가, 아, 그리고 저도 좀 약간 허세가 있는 스타일이라, 아, 그래, 이 정도면 뭐가 추워. 와서 이제 거울을 보는데 약간 좀 파래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최소희님, 완전 가을가을해요. 낮에는 아직 후끈이지만 제법, 나 가을이야. 슬쩍 아는 체 하는 날씨였어요. 완전 지금 가을에 그 향기가 우리한테 도착했어요. 이렇게 왜 향수 되게 많이 뿌리는 사람은 어느 공간에 도착했을 때 냄새로 먼저 그 존재를 알리잖아요. 가을 지금 도착했습니다. 6220님, 안녕하세요. 강아지 할미와 사람 할머니가 산책 동행 중입니다. 14살 된 강아지랑 65세 된 할미인 저도 부엉이 자격

적 있나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저녁 산책만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선선한 바람에 가을 느낌이 들어 땀이 한 방울도 안 흐릅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봅니다. 아, 당연한 말씀을 지금 우리 6220님보다 훨씬 연배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 우리 강아지 나중에 또 여유 되시면은 저희가 또 항상 이 강아지 고양이 또는 여러 반려동물들 사진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유되면 얼굴도 보고 싶네요. 그래요. 우리 지금 선선한 저녁 밤 날씨를 최대한 만끽합시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더 기다릴게요. K-Will의 가슴이 뛴다.

케이윌의 가슴이 뛴다에 이어서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오셨어요. 오늘 나온 아이들 소연의 솔로 정규 1집 타이틀곡이래요. 야, 소연 정규 1집 타이틀곡으로서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소연이 참 정말 아티스트적 면모가 여기저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정소연님이 저 퇴사하는 날에 이 노래 신청할래요. 김혜리님 직장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노래네요. 이거 진짜 아, 회식에서 엄청들 부르시겠다. 와, 그걸 노린 거면 소연 씨 역시나 또 천재. 아마 이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도 될것 같아요. 신청곡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신승희님, 오랜만이에요, 대장부엉. 야근하려고 했는데 집 화장실 청소 안한거 생각나서 바로 컴 끄고 집 와서 청소하고 누워 쉬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도 야근 없는 저녁도요. 저녁 메뉴 뭐 먹을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추천하면 그거 드시는 거예요? 저 그냥 진짜 추천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요. 저 지금 그아저아 저는 치즈버거에 튀김 아니면 어니언링도 되면 어니언링 그거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게 먹고 싶거든요. 대신 좀 드셔 주실 수 있나요? 근데 금세 주무실 거면 그거 안 되고요. 저 지금 계속 고민되잖아요, 승희님. 이걸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면 가볍게 뭐 드셔야 되는 거면 연어 포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강주리님, 밥잘안 먹는 5살 딸아이한테 맛있는 버섯 섞음밥 먹이는 중이에요. 딸아, 장난치지 말고 주물럴 때밥 먹어. 라고. 보내주셨는데 볶음밥이 아니라 섞음밥이 따로 있나 봤더니 밥 먼저 짓고 따로 볶아서 섞어서 배식하는 약간 덮밥 같은 느낌인가 보다. 애기들 메뉴를 주로 섞음밥이라고 부르나 봐요. 지금 알았어요. 자, 근데 5살 때 버섯을 막 얹어서 줬을 때 좋아했을까? 그 저는 원래 좀 입맛이 좀 할아버지 할머니 입맛이었어가지고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해요. 버섯을 먹는 게 좋기는 하지요. 전화 좀 가서 얻어먹고 싶네요, 주리님. 4469님, 대장부엉 저

고민하며 살아요. 허, 우와. 예전에 그런 거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유리 또는 아크릴 그런 걸로 어항 비슷하게 해놓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개미 굴들이 막 보여서 야, 근데 개미 입장에서 저게 자기네들은 드러나지 않은 짓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구경하고 있어서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관찰자가 수의사님이라면 개미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미들 이름을 다 지을 순 없겠네요, 이 경우에는. 아, 사연도 기다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마이클 캐리언의 Thoughts.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 하나쯤은 있다. 그게 외모나 명품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종교나 돈일 때도 있다. 식물 키우는 일이나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갈망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나에겐 그런 게 바로 여행이다. 여행을 갈망하고 좋아한다지만 그렇게 자주 떠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업주부로 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상 며칠씩 집을 비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족들과 휴가로 짤막한 여행을 다녀오긴 하지만 온전히 나 혼자 나를 위해 떠나는 여행을 하고 싶다. 좋아하는 낯선 도시로 가서 한 달쯤 살다 오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건 가족들에게 비밀이지만 간간이 알바를 하거나 생활비를 아껴서 나만의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나게 될 여행을 꿈꾸며 시간이 남을 땐 OTT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챙겨본다.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치킨과 맥주 조합을 궁금해하듯이 나도 외국 드라마를 보면서 낯선 나라의 음식 맛이 어떨지 궁금하고 실제로 가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는 거다. 지난 주말에 다시 찾아본 홍콩 영화 한 편으로 한동안은 상상 속 홍콩 여행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오늘 안녕들한가요? 사연 주신 조영애님의 신청곡으로 천밀밀 OST 등려군의 월량대표 아적심 듣고 왔어요. 외국 영화를 통해 간접 여행을 하며 블로그에 그 감상과 소감을 남기는 것이 소소하고 무탈한 제 일상 중 하나입니다. 다시 찾아본 홍콩 영화 천밀밀 덕에 홍콩에 진짜로 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홍콩은 정말 한때 모두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영화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저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뭐 좋아졌겠죠? 어떠려나? 아무튼 그 영화 때문에도 관광 인구가 엄청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4573님이 실제 홀로 여행 가는 것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꼭 혼자만의 자유 가득한 여행 이루시길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 여행 가기 전에 거기 어디로 갈지 찾아보는 거, 그리고 차곡차곡 내그 여행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일하는 것도 신명 나잖아요. 너무 그 목표가 크면은 뭐내 집장만 이러면 너무 원대하면은 계속해서 기뻐하기는 힘들지만은 여행 경비 정도로는 한참 동안 그래도 일하는 데 좋은 원동력이 되잖아요. 가서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다녀와서 내가 그 다녀왔던 날들을 기억하는 게 저는 여행의 제일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가기 전과 다녀와서. 502님,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저도 핀란드 한달 살기 갈 거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남편이랑 애들한테 내가 어느 날 편지 한통 쓰고 갈 건데 연락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 근데 그게 핀란드인 게 되게 그것도 멋져요. 어쩌다 핀란드일까요? 저는 핀란드 하면 사우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집 밖에서의 숙박에 좀 거부감이 있는 관계로 여행을 남들보다 덜 좋아하고 캠핑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캠핑이라는 행위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밖에서 자는 게 싫은 거란 말이죠.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캠핑 너튜버들이 계신 줄. 저 요즘 너무 캠핑 다녀요. 너무 고요하고 혼자서 막 강아지 데리고 캠핑하는 분 너튜브 발견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뭐 먼저 알고 계셨어요? 왜저말안 해줬어요? 너무 힐링되던데.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신 조영애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무탈했거나 그렇지 못한 하루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더 보내주시고요. 델리 스파이스 노래 듣고 있을게요. 항상 엔진을 켜둘게.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이어서 로코 펀치의 Say Yes 듣고 있는 동안에 아까 우리 강아지 할미, 사람 할머니 둘이서 산책 중이라고 사연 보내주셨던 6220님이요. 처음 보는 사연, 이나 씨 이쁜 목소리로 귓가에 들려서 영광입니다. 여기는 부산 삼락공원입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우리 14살 봄이 할미입니다. 라면서 사진을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허락을 만약에 구할 수 있으면 또 오늘 또 우리 별밤 인별그램에 동물 친구 자랑 파티 열어야겠다. 이 코트라고 하죠. 이 색깔, 컬러가. 그러니까 온몸이 하얘요. 그 귀는 까매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옅은 브라운, 약간 숭늉 컬러와 블랙이 조화돼서 근데 얼굴이 누가 봐도 너무 순한, 순딩이 순딩이고 몸은 하얘요. 너무 깨끗하게 키우신다. 새하얗고 우리 PD가 표현하기를 지혜롭게 생겼다고. 지혜로운 강아지. 어우, 코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키우신 겁니까? 발바닥도 깨끗하고. 봄이! 같이 듣고 있으면 귀 쫑긋할까요? 봄이! 너무 예쁜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허락해 주셨대요.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사이드로다가 틈틈이 별밤 우리 부엉이들의 반려동물 친구들 사진 받게 되면은 또 거기다가 올려놓을게요. 김수연님, 안녕하세요. 아기 키우다가 3년 만에 새 직장에 취업했는데 예전 같지 않은 실력과 속도에 너무 슬프네요. 아기 낳기 전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집안일 끝내고 다시 노트북을 켜고 일하며 듣습니다. 들으면서 하니 외로운 마음에 든든한 지원군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요. 아이를 키울 때 사람이 모든 그 온몸의 호르몬과 내 몸의 모든 것들이 육아를 위해서 다 집중이 되고 뇌 구조까지 살짝 바뀐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수연이의 모든 능력치가 다 쏠려 있다가 지금 직장에 가서는 그쪽에 쏠려 있는 세포들이 아직 안 돌아온 건데 거기서 단단히 훈련된 세포들이 돌아오기

0: 듣기만 하면 아유 지금 육아하셨던 분들 재취업 그 다시 돌아와서 감만 다시 잡으면은 난리 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오시고 항상 힘들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사연 보내주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524님께서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경주에서 1박 2일 여름휴가 보내고 서울 가는 길이에요. 휴가 내내 짜증 한번 안 내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지금 같이 듣고 있는 별밤을 통해 전하고 싶어요. 곧 만난 지 1년이 되는데 사랑한다고도 전해주세요. 서프라이즈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뒷번호 6524. 네. 내 여자친구 번호가 6524 인분. 듣고 계십니까? 남자친구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경주에서 휴가 보내고 올라가는 모든 연인들이 꽤 계시면 다들 자기가 보냈어? 나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아무튼 너무 행복한 여행 보내셨군요. 경주 되게 근사하죠. 여름휴가 보내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하셨을까요? 어울리는 노래까지 싹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0

0: 난연가 요새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연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룸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쓸데없지만 재밌고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부엉스 초이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둘 중 하나의 대답으로 부엉이들 취향 그리고 성향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좀 지독한 상황을 많이 드려요. 근데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몰입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보내주시면 선물도 나가고 있고요. 아, 오늘은 또 어떤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면 안 돼요. 이기용님이 처음으로 참여해보는데 재밌는 코너인가요? 기용님, 일단 앉아보세요. 일단 앉으시고요. 자, 다들 착석하셨죠?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화입니다.
0: 영화입니다. 영화도 상상 속 세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묘한 매체인데요. 영화를 주제로 알아볼 첫 번째 질문 주시죠.
2: 앞으로 영화를 볼 때 평생 스포일러 당하기 대 평생 결말 모르기. 둘 중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 굉장하죠. 모든 영화를 보기 전에 무조건 스포일러를 당해요. 네, 어떤 요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극장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옆에 와서 스포일러의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진짜 범인이다. 지금 설정이 사실은 게임 속인 거다. 이렇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정보를 원치 않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평생 결말 모르기는요. 어떤 영화든지 간에 결말이 담긴 마지막 20, 30분을 못 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런이 벌을 받았는지 두 사람이 이루어지는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색도 못 하고요. 지인들도 안 알려줘요. 그냥 어떻게든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영화를 볼 때마다 스포일러 당하기 또는 결말을 평생 모르기 그나마 나은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써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분들 중몇 분께 제 마음대로 선물 쏠 겁니다. 부엉이들의 선택 기다리면서 미카의 해피엔딩 들을게요.

미카의 해피엔딩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하셨습니까? 아, 자,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영화 볼때 평생 스포일러 당하기 또는 평생 결말 모르기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였는데요. 아, 굉장히 화가 난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윤여진님, 결말 모르면 그게 영화냐? 이런 반응 너무 환영해요. 버럭버럭 대주십시오. 5210님, 평생 스포일러 당하기. 아니, 결말을 모른다니. 죽을 때까지 편하게 눈 감지 못해요. 저 세상에서도 궁금해서 하늘 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귀신 속출. 갑자기 유난히 귀신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말을 내가 알지 못해서 하면서, 뜻밖의 귀신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9533님이 스포일러 당하기. 지금도 제 아내가 스포일러입니다. 결말 몰라서 답답한 것보다 결말 알고 영상미를 추구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지? 내 와이프가 스포일러다. 결말을 몰라. 내 끝사랑이란 뜻인가? 그런 로맨틱한 얘기인가? 장은현님. 평생 스포일러 당하기. 스포일러는 상관없는데 결말 모르는 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봐도 처음과 끝만 보고 나중에 중간을 읽는 스타일입니다. 나 어릴 때 그런 적 있는데. 그러니까 책도 그렇고 영화보다 책이 좀 유난히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걸 알아도 그게 알고 말고보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물론, 추리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끝에를 안 보면서 막 스스로를 쪼으면서 읽는 맛도 있었지만, 알아도 재밌고. 왜냐면 저는 본거또 읽고 또 읽고, 영화도 본거또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2388님, 저는 결말을 평생 모르기예요. 왜냐하면 결말 몰라도 내가 해피엔딩으로 생각해버리면 좋은 추억으로 내게 남을 거니까요. 아우, 스포일러 나빠요. 아, 그래도 계시네요. 그리고 약간 내가 좀 창의력이 단단히 훈련된 분들은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만든다. 약간 항상 그건 거죠. 옛날에 그 뭐지? 선택해서 이렇게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고 그런 거죠. 아, 인생극장 맞아요. 아, 너무 옛날. 아, 있어요. 그런 거 어른들은 알아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빠빠빠바바. 그래, 결정했어. 그런 게 있어요. 어린이들은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해서 창의력을 길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빌런을 거의 막 능지처참을 하는 거죠. 그러면. 2388님, 저는, 아유, 다음 거군요. 황동영님, 스포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특히 영화 쉬리를 극세사 수준으로 스포했던 군대 선임과, 어머, 올드보이한테, 대스포했던 친동생. 두 녀석은 후생에서 꼭 복수할 것임.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렇다. 올드보이는 좀 힘든데? 올드보이는요, 제가, 그래서 모바일 콘텐츠 회사 다닐 때, 저 영화를, 홍보 대행을 우리 회사에서 했었는데, 시나리오가 와요. 그래서 모바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우리 회사에서 막 만드는데, 엔딩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그게 이게 우리 단계에서까지 오면은 얼마나 떠들고들 다니겠어요? 그래서 그 단속하느라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고 다들 직원들, 이게 뭐야? 진짜 노잼이라고. 뭐냐 그러다 끝나면 약간 그런 뭐 이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재미난 결말이 뭐가 나와 했었는데 오 완만마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올드보이가 아닙니다 이 중에 그래요 올드보이 슈리 이거는 좀 너무 지독하게 당하셨어 황동영님은 선물 드려야 될것 같고 맨 처음에 진짜 저 버럭버럭 화내셨던 윤여진님 결말 모르면 그게 영화냐? 과몰입 칭찬합니다. 요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이 시각 별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선택으로 몰렸나요? 차라리 스포일러를 당하겠다. 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나

0: 이쪽입니다. 아, 도저히. 근데 진짜 이두쪽 모두 도파민을 삭제해버린다라는 점에선 같지요. 막그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못 느끼게 하는 건데, 그래도 스포일러 당해도 얼개가 좋은 스토리는 알고 봐도 좋으니까, 결말을 모르는 거는 참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음이 통했네요. 자, 그러면은 부엉스 초이스 영화에 관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1: 분명 허구이지만 현실을 닮은 영화들이 많죠. 그렇다면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기 대 영화 속 인물을 현실로 나오게 하기 둘중 부엉이들의 선택은?
0: 근데 이거는 영화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영화 속 인물 현실 나오게 하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나오게 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지? 영화를 지금 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선택지에 갈릴 것 같습니다. 둘중 하나만 할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게 가능하다라면은 요거를 택해가지고 뭐 어떤 영화로 들어가고 싶다, 또는 뭐 어떤 캐릭터를 불러내고 싶다. 근데 그런 겁니다. 그 역할한 배우가 뭐 예를 들어 뭐또 영화에서 나와서 하정우,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막그 살인범 인체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4885 이러면서 나오는 거지. 하정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리고 뭐 어떤 영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영화에 어떤 인물을 왜 데려와 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 저는 여러분들 답변을 듣고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식스의 Man in a Movie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Man in a Movi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보너스 초이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기 대 영화 속 인물을 현실로 데려오기 중에 어떤 걸 택하겠느냐 였는데요. 아주 지금 상상력 좋은 분들 많아요. 칭찬합니다. 김영임 님이 영화 속 인물 현실로 나오게 하면 제가 먹여 살려야 하나요? 아,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진짜 그 얼마 동안 있을 건지 등등 진짜 알려줬으면 좋겠긴 해요. 저도 여기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김선정님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깁니다. 현실로 최애 캐릭터를 불러왔다가 하루 세끼 식비랑 월세 부담을 생각하면 벌써 아찔합니다. 차라리 내가 탈출고 확실한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들어가서 럭셔리하게 주인공 혜택만 딱 노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오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부자를 부르면 부자인 채로 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아무튼 요런 아주 그 약간 현실적인 고민 쪽으로 빠지는 것도 사연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효진님, 내가 영화 속으로 들어가야죠. 최애 영화 신세계 들어가서 황정민 배우 죽기 전에 다음 점을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죽지 말라고 미리 말해서 조직의 1인자로 쭉살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나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릭터 약간 저때 저런 선택을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한적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그 모습이 극장에서 나와가지고 관객들의 야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감독님이 굉장히 좀 화내시겠죠? 아, 아주 귀여운 상상이고요. 2008님, 토이스토리 우디를 현실로 나오게 하고 싶네요. 우리 5살 손자의 우디 사랑이 엄청납니다. 옷에 우비에 신발까지 옷장에 스티커도 덕지덕지. 실제로 만나게 해준다면 더한 행복이 있을까요? 아, 토이스토리 생각하면 무조건 현실로 나오겠죠. 아이, 진짜 그러네. 저는 포키를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 포크 친구 있거든요. 최준호님은 영화 속 인물을 현실로 나오게 하기. 영화 속 세상에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끝나지만 현실에서는 함께 할수 있잖아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야.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영화 뭐 있어요? 링이야, 링. 링인데, 그, 링이 그거 맞아요? TV에서 나오는 그 귀신 있어요. 스포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귀신이 내 집으로 들어오느냐. 뭐만 봤다 하면 TV 창문으로 이렇게 수시로 들어와요. 그게 아니면 내가 그링 영화 속으로 들어갈 거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한달 살이. 그리고 우리 집에도 한달 동안 계속 들어와. 계속 기어 들어와. 전 지금 얘기하면서 후자를 택하겠다고 생각이 든게 계속 기어 들어오면 나중에 아유, 또 오네. 아유, 기어, 기어, 기어 하고 말것 같아요. 공포 영화로 물어봤으면 더 웃겼을 것 같지만 자, 이 중에서 두 분께 선물부터 드릴게요. 먼저 토이스토리 우디 현실로 나오기 싶어하는 우리 손주사랑 2008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저것도 너무 공감도 갔어요. 김효진님. 영화 감독님은 싫어할 사연이지만 내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황정민 배우 안 죽게 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전체 의견 중에서 더 많은 부엉이들이 원한 것은요? 내가 영화로 들어가기 였습니다. 와, 부엉이들 용감하다. 그 아까 그 타이타닉 어쩌고 하신 사연도 제가 미니에서 봤는데 거기 들어가 큰일 나요, 여러분. 주문할 때 그때 그분은 디카프리오를 불러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주문할 때잘 입력하셔야 돼요. 타이타닉

0: 본 영화만 볼 수 있음인데 지금껏 내가 봤던 영화만 다시 볼 수 있음. 부엉이들의 선택은?
1: 자, 첫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영화를 실컷 보는 대신 봤던 영화는 절대 다시 못 봐요. 현재 기준에서 여태 내가 안 본 작품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보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다시 못 봐요. 두 번째 선택지는 현재 기준으로 내가 봤던 영화들만 다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작품을 재탕, 삼탕, 사탕 할 수 있지만 누가 진짜 좋다고 추천하는 새로운 영화는 평생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요거는 제 예상에는 좀 쏠릴 것 같은데 한쪽으로 부엉이들 생각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뭐가 더 나은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는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스탠딩 에그 노래 들을게요. 나만 알고 싶은 노래.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나만 알고 싶은 노래 오랜만에 이어서 들으면서 별밤 4부로 왔습니다. 자, 부엉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선물이 따르는 시간 부엉스 초이스. 오늘의 주제는 영화고요. 3부 끝에 드린 질문은 앞으로 평생 새로운 영화만 보기 또는 봤던 영화만 다시 볼 수 있는 거 였는데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두고두고 다시 보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 또는 신작 영원히 못 보고 남들은 맨날 그 영화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 한번 만나볼게요. 3903님께서 저는 새로운 영화 알고 싶어요. 남편이 집 리클라이너에 누워서 봤던 영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질려 죽겠어요. 새로운 영화 보고 살래요. 혹시 난가? 저 약간 좀 계속 보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무슨 영화요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주미경님, 내가 봤던 영화만 봐도 돼요. 검증되지 않은 애매한 영화보다는 나를 웃게 해주고 감동을 준 검증된 영화를 자주 보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래 맞아요. 영화가 좀 그렇죠. 이 완성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일수록 이게 그 이 스토리를 내가 알고 말고보다 아 그냥 그 여정을 따라가는 데에서 계속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김상아님은요. 새로운 영화만 볼 수 있어야죠. 명작들이 좋긴 한데 그러면 영화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백수 되잖아요. 아 현실 고민 우리가 또. 저는 집 근처에 영화 촬영소가 있어서 촬영 때마다 구경 가거든요. 최근에 범죄 도시 새 시리즈 촬영 구경도 했는데 너무 기대돼요. 이야 그 구경도 가능하구나. 세상에나. 그분들은 계속 먹고 살 수는 당연히 있지요. 상하님만 못 볼 뿐이에요. 이재근님, 저는 봤던 영화만 보기로 가겠습니다. 원래도 극장을 잘 안 가고 신세계 같은 제가 좋아했던 영화만 잘 보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 아직 K-POP 데몬 헌터스 안 봤어요.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봤던 영화 또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물론 새로운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닌데 봤던 영화 또 보는 거, 봤던 책도 보는 거, 봤던 드라마 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 이거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저는 되게 늦게 봐요 남들보다. 자, 이 중에서 그 또 화가 약간 나 계시는 3903님 우리한테 화난 건 아니시고 남편 집 리클라인에 누워가지고 봤던 영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기서 스트레스가 너무 느껴져서 3903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화계 걱정에 전전긍긍하신 우리 김상하님 이래서 K-영화 산업의 미래가 밝습니다. 상하님한테까지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더 많은 부엉이들이 선택한 쪽 궁금합니다. 아, 새로운 영화만 보기. 그래요. 사실

0: 저처럼 봤던 걸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사람조차 새로운 거못 보는 거는 좀, 아, 그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제가 좋아하는 몇몇 영화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거의 외웁니다. 그 음악만 들려줘도 제가 좋아하는 장면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영화 계속 보기로 저도 갈것 같았었어요. 자, 이제 영화에 관한 마지막 주제 알려주시죠.
1: 이번엔 부엉이들이 영화 감독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한 편의 걸작으로 온 세계가 아는 스타 감독으로 살기 대 상복도 없고 흥인도 안 따라주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는 감독으로 살기. 둘중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딱 그러니까 거의 현재 시점 크리스토퍼 놀란 또막그 정도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 이 정도 수준. 근데 그러나 평생 그한편 끝이에요. 나머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머지 졸작이에요? 없는 거겠죠? 아예 없다. 그래, 이게 낫지. 나머지는 다 형편없으면 그건 절대 갈수 없는 길이고. 스필버그인데 그냥 그거 하나. 그거 거기에 다 쏟아붓고 많은 감독이 될 것이냐. 후자는요, 아주 가끔씩 뭐한 중박 정도 나옵니다. 손익 분기점 살짝 넘기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슨 상복은 하나도 없고요. 근데 계속해서 감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튼 계속 먹고 사라지고 제작사들이 뭐 계속 콜은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찍고 싶은 얘기가 계속 나와. 아이디어 부자예요, 완전. 자, 둘중 어떤 감독으로 살고 싶은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2AM의 영화처럼.

하이엠의 영화처럼 듣고 왔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화 감독의 인생을 상상해 보는 거였어요. 단 한 편의 걸작을 남기는 스타 감독이냐? 걸작은 하나도 없는데 찍고 싶은 아이디어는 끊이지 않는 그래도 감독님인 감독이냐? 였는데요. 이지은님, 저는 그냥 원히트 원더요. 세계적으로 데이트 쳐서 그 돈으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래요. 그래요. 이게 뭐 보편적인 상상일 수는 있습니다. 최둘서님, 한 방이 있는 감독이 낫죠. 살면서 눈치는 좀 보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수민님, 저는 가늘고 길게, 최대한 길게 좋아하는 영화 계속 만들며 살래요. 짧고 굵은 한 방, 저는 그런 거안 바래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길게 하고 살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상숙님, 평생 단한 편의 영화로 대박난 감독 선택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우리 엄마가 그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광대가 승천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긴 해. 2996님, 지금 마음 같아선 한 편만 하고 쉬고 싶어요. 아직 퇴근을 못 했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이긴 해요. 저는 약간 생각을 은근히 좀 깊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냥 저는 되게 좀제 쓸모에서 또 행복을 느끼는 스타일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화 감독이라는 건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 상태가 오면은, 와. 그걸 생각하면 너무 좀 무섭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걸작이 있어. 아, 이게 너무 거대한 내가 평생 쥐고 있는 돌덩이 같기도 하고, 아무튼 무엇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우, 당연히 그 하나의 걸작이지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나가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아, 안될것 같아. 계속 그 영광에 살면 먹고 사는 데는 너무 좋겠지만, 아, 지금의 나로서는 좀 걱정이 되겠는데 싶었어요. 그리고 7996님 의견도 왔네요. 꾸준히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상복은 없어도 작품성이 있거나 인성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잖아요. 계속 만들면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즐거운 영화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후대 언젠가는 내 작품을 인정해 주겠죠. 라고. 와, 그쵸. 이런 게 있죠. 근데 일단 지금 당장 피곤한 직장인 분들, 전업주부 분들 등등등은 아유, 다 필요 없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 중에요. 7996님 의견 참 좋았어요. 예, 그 제가 생각 못했던, 그래, 맞아. 계속 나한테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나한테 일을 부탁하고 내가 영화를 찍을 때상 하나 못한 감독인데도 계속 내 작품에 막 참여해준 배우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너무 공감이 가요. 이상숙님, 평생 그단한 편의 영화로 대박난 감독이요 하면서 내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그 유명한 대박 영화 감독이야 하면서 자랑하는 거 상상하신 게 어머, 이 상상 속에서도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애틋해요. 이렇게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에 관한 네 가지 질문으로 부엉이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 근데 사실 오늘은 지난번 부엉 초이스에 비하면 왜 이렇게 우리 고상해졌죠? 아, 그래요.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만, 지난번에 우리 부엉이들 왜그 바퀴벌레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 하고 막 그랬었던 매니아였잖아요. 아, 지난번 부엉스 초이스 같은 지독한 맛이 좀 없네. 하지만 이런 밤도 있어야겠죠. 오늘 별밤 듣고 있는 부엉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말이 모르면 그게 영화냐? 나는 내가 볼 영화 다 스포 당하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용감함이 보이고요. 신작에 대한 호기심을 포기할 수가 없고, 원히트 원더보다는

끊임없는 영감을 가진 영화 감독이 되겠대요. 우와. 그렇구나. 마지막 구축 의외다. 야, 약간 참 양쪽 다 너무 이해가 가고 그리고 끊임없는 영감 쪽도 참 공감이 갑니다. 부엉스 초이스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엄정화 노래 들을까요? 엔딩 크레딧.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의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7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왕미진 님이 뭔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무지 재밌어요. 라고 아 너무 달콤한 반응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은근히 사람이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뭐 별자리, 옛날에는 혈액형, 요즘에는 뭐 MBTI 이런 것에 열광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나를 알아가는 건 이런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부터 하나씩 아 나는 요 중에서는 이걸 더 좋아해.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너무 모르겠을 땐 내가 즐겨보는 예능이 실외 예능인지 실내 예능인지 그것만이라도 한번 가르마를 타보기 시작하라고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또 보험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여러 학문들 중에 음악과 가장 가깝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할 땐 손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종목을 택하죠. 물론 이렇게 피아노를 우선시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피아노를 통해 얻는 것이 훨씬 크다면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뿐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0년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첫 방송 날에는 내가 드디어 라디오 DJ라니 그 생각이 제일 컸는데요. 근데 한 주 지나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꿈이라는 건 이루는 순간보다 이룬 다음이 훨씬 더 길다는 걸요. DJ라는 꿈은 첫날에 이미 이뤘지만 좋은 DJ가 되는 일은 당장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하죠. 생각해보면 다른 꿈들도 비슷합니다. 합격, 취직, 데뷔, 원하는 문을 열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는 늘 그 다음부터 시작되니까요. 단순히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꿈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내가 바라온 일의 완성일지 모릅니다.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7일 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방송 첫 곡은 아이즈원의 피에스타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텔디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꿈을 이룬 첫 주였고요. 이번 주는 이제 꿈이 현실로 된 둘째 주인데요. 아, 제가 라디오 DJ가 되고 나서 너무 장점이 딱 크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집안에 어르신분들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라디오 DJ가 되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모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들으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네. 할머니 듣고 계시면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 맨날 할머니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할머니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추석 때 봬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좋은 DJ가 되어갈 저 텔디의 현실 성장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도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2718님께서 기특하다 늦둥이 막내 텔디라고. 아이고 맞네요. 늦둥입니다. 저 누나랑 8살 차이가 납니다. 네, 늦둥이고요. 4729님께서 텔디 며칠 안 봤다고 3주 안 본 것 같았어요. 아이고 저도 이렇게 3일 하고 나서 막 며칠 쉴 때는 이거 너무 긴 시간처럼 느꼈어요. 저도 DJ 하는 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제가. 그래도 오늘부터 또 2주차 시작하니까 저와 함께 행복하게 함께 합시다. 0279님께서 텔디 없는 목금토일 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유유. 월요일이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밤도 잘 부탁해요, 텔디. 아유,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봅시다. 박세진님께서, 네, 강아지가 고슴도치가 됐네, 오늘. 이 머리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머리인데요. 오랜만에 그냥 해봤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었고, 제가 사실 이렇게 깐머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36님께서, 오늘 깐머리가 잘 어울려요. 깐머리 잘 어울리면 앞으로도 가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썹이 너무 자아가 세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 4969님께서 또 만나서 반가워요 텔디. 양치하다가 라디오 오프닝 놓치기 싫어서 후다닥 끝내고 급히 왔어요. 제 라디오를 이렇게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인님께서 마이크에 태닌이 어디 갔나요? 마이크 태닌이 어디 갔죠? 마이크 태닌이 또 이렇게 찾아주신다면 태닌이가 또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태닌이를 외쳐주세요.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문자창 열려있으니까 저 없는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오늘 어디서 뭐하면서 누구와 듣고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로 급하게 보내주실 게 또 하나 있죠. 매일 특정 시간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공유하는 업데이트 시간. 오늘의 시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낮 12시 정오입니다. 마밤. 점심시간에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짧게 한 줄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제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죠?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쓴 새로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자는 그런 내용을 썼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에나 지금 블로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낮 12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해볼게요. 저는 낮 12시에 기상을 해서 바로 김치볶음밥을 시켜서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뭔가 김치볶음밥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달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또 토핑으로 계란후라이 한 두 장 얹어줘야 또 고소한 맛이 추가되거든요. 아, 또 배고픈 시간이라 또 힘든데요. 저는 안 먹지만 여러분들은 꼭 맛있는 거 시켜서 든든히 드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5496님께서 학교에서 자습시간이라 재배원 노래를 들으면서 낮잠을 잤어요. 테일디도 학교에서 낮잠을 잔 적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을 뵈가지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불편하다고 편한 쿠션을 사달라 했대요. 네, 아니 저희도 이제 또 네, 그래도 학생이면 피곤할 때도 있으니까 가끔 낮잠을 잤던 것도 같습니다. 네. 8502님께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친구랑 학식을 먹었어요. 치킨 마요 덮밥이 나왔는데 땅콩 맛이 강해서 약간 불호였다고. 와, 진짜 먹는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침샘이 폭발을 했는데 저도 학식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저도 야자를 했었어가지고 약간 자율학습을 했었는데 학식이 또 더 맛있어요, 점심보다. 근데 저도 견과류를 똑같이 싫어합니다. 저랑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4837님께서 오늘 수업이 3시 시작이라서 12시까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식욕보다 수면욕이 더 큰 것 같아요. 텔티는 어때요? 저는 두 가지 식욕과 수면욕 둘 다 제가 극한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한다고 표현한 게 맞나? 졸릴 때까지 버티다가 자고요. 배고플 때까지 버티다가 먹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109님께서 12시 저는 기차를 놓쳐서 현타를 느끼면서 일단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길을 잘못 든다, 기차를 놓쳤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것도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합니다. 놓치면 다음 걸로 예약하고요. 영화도 똑같고요. 저와 함께 여유있게 보내봅시다. 3091님께서 텔디 이제 아침과 저녁은 선선하던데 낮엔 햇빛이 뜨겁더라고요. 더울 땐 역시 이열치열이죠. 꽃게우동에 마라 삼겹 유부 먹방했습니다. 아, 텔디도 마라 좋아하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가 봐요. 네, 침샘 폭발입니다. 아, 마라 삼겹 유부. 저 마라 또 좋아해서 이틀 전에 로제 마라 샹궈 시켜 먹었었습니다. 조만간 또 한번 먹어야겠네요.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에반의 Death of Me.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에반의 Death of Me까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6시에 발매된 에반의 미니 1집 타이틀곡인데요.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곡은 물론 앨범 전반에 직접 프로듀싱을 맡아서 내면의 이야기를 담은 거울 같은 앨범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총 8곡이 담겨있다고 하니까 수록곡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텔디, 저 지금 일본 고베예요. 가족이랑 지금 호텔에서 캔맥하면서 보고 있는데 세상 좋아졌네요. 라고 이지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호텔에서 캔맥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최고의 맥주 안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상 좋아졌구나. 5983님께서 오늘 12시에 저는 선생님이라 아가들이랑 밥 먹고 있는데 애들이 저 먹는 걸 마치 먹방 보듯이 보고 있어서 체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약간 음식을 드실 때 저도 주변에서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잘 먹어서 나도 배고파진다고 하는데 저랑 비슷하신 거 아닐까요? 먹기만 해도 약간 먹방 보듯이 느껴지는 거죠. 1187님께서 12시에 회사에서 숯불 치킨을 먹었어요. 라면 사리까지 넣을까 하다가 겨우 참았어요. 텔디는 숯불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좋아하죠. 근데 라면 사리를 어떻게 참으셨을까? 나중엔 꼭 추가해서 드세요. 큰일 났다. 배고프다. 3992님께서 텔디는 전혀 안 게으른 편일 것 같은데 저 진짜 소문난 게으름뱅이거든요. 얼마나 게으르냐면 주말에 영화 보러 가려고 했다가 30분 남으면 나가기 싫어져서 취소했어요. 이걸 주말 이틀 동안 6번 했어요. 다음 주말까지 몇 번 취소하면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역대급이신데요. 저는요, 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똑같이 약속 나가고요. 제가 예매해놓은 게 있으면 무조건 나가고요. 식사 예약돼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는 기타 치는 것까지 보니까 확실히 이제 배짱이라고 아버지가 봤을 때 전 게으른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6021님께서 저 월요일부터 시간표 망해서 완전 힘든 하루 보냈어요. 계획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으셨구나. 대학생이신가 봐요. 또 시간표가 저도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 조율 잘못하면은 한 학기를 힘들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5754님께서 12시 학원 선생님이랑 아점 먹고 출근길이에요. 아침 출근길이 아닌데도 9호선에서 항상 서서 출근해요. 테레는 지하철 자주 이용하나요? 이거는 또 이것도 처음 푸는 스토리인데요. 제가 연습생에 됐을 때 지하철 천안에서 다녔기 때문에 천안에서 고속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까지 이렇게 갑니다. 지하철 타는 게 진짜 쉽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어려서 그런가 진짜 2호선이었어요. 2호선이었는데요. 서서 가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님 지금도 어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8331님께서요. 오늘 12시요? 저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술래잡기 했어요. 점심시간에 술래잡기요? 원래 이런 걸 야자시간에 하는데 그래도 되게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학교 생활은 재밌게 해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초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이너는 알파 드라이브 원의 리오, 준서 두 분입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이쪽으로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까요? 아이들의 Escape, 도영의 Dallas Love Field.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최애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 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덕질 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알파 드라이브 원. 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인사드렸습니다. 원했으니
1: 저랄 저랄 저. 안녕하세요.
2: 알파 드라이버입니다.
1: 리오. 예, 준서입니다. 예. 와우.
0: 오늘은 멤버 두 분이 대표로 나와주셨는데 각자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0: 좀 더 빠른 입덕을 위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셀프 캐릭터 해석을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3: 형님부터 가볼까요?
1: 형님 좋아요. 자, 형님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맑은 하늘을 좋아하는 알파 드라이버의 맑은 소년 준사입니다.
2: 와, 와.
1: 맑은 소년.
4: 안녕하세요. 저는 맑은 날도 좋아합니다.
1: 어.
4: 네, 맑은 날도 좋아하는 리오입니다.
1: 아, 둘 다 맑은 날 좋아하는.
4: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럼 너도 이제 바꿔야겠네. 나 맑은 소년.
4: 아, 근데 타이틀 또 뺏을 수 없으니까.
1: 어.
4: 네, 그냥. 가끔 좋아하는 리오로 하겠습니다.
1: 맑은 날 가끔 좋아하는 리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네,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0: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식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네. 아니 어떻게 맞아요. 저희는 초면이 또 아니죠.
1: 네,
0: 초면이 아니고요.
1: 네.
0: 저희가 친해진 계기를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아, 궁금하실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뭐. 저랑 테레는 네. 이제 상원이랑 같이 봤죠.
0: 아, 맞아요.
1: 상원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그때 친해지고 이제 뭐 서로 웃긴 거 보고

0: 네, 웃긴 거
1: 그러면 서로 보여요. 보내주고 네. 이런 좀 친한 관계라서 맞습니다. 이제 또 처음 공개하는데 되게 또 신기하실 것 같네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1: 리오 씨는요?
0: 리오 씨는요?
2: 저는요, 그 제가 보이스투맨 나가기 전에 네. 이제 그때 저도 그때 상원이랑 네, 아마 봤었어요. 네. 상원이랑 봤어가지고 그때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네. 그 뒤로는 거의
0: 못 봤죠. 네, 일하느라고
2: 회사 가끔 지나갈 때 한번
0: 맞아요. 오늘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2: 아 그래요. 일부러 네. 또 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0: 아 좋아요.
2: 친해져요.
1: 오늘 카메라 되게 멋있게 나오네요.
0: 감사합니다. 이 삼자 뭐예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또 이 코너가 음악과 사람을 파헤쳐보고 저를 여러분에게 입덕하게 만드는 코너예요. 저를요. 아,
1: 테레 선배님을요.
0: 아, 선배님 말고요.
1: 테레 씨. 아, 네. 아, 왜? 선배님 맞죠. 아,
0: 네, 그래서 마지막엔 제가 오늘의 최애 멤버를 뽑을 거예요. 오~ 네. 혹시 당연히 내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있나요?
1: 아, 저는 약간 리오 고를 것 같아요.
0: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1: 왜냐면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친하게 잘 있다가 또 고르면 재미없으니까 리오를 고르지 않을까.
2: 오케이. 저는 뭐 좀 더 편하게 생각한 준서 형을 또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조합이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렇게 아니야 너도 이렇게 그럼 형 아니야 형도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어가지고
0: 약간 그래 보여요.
2: 살짝 그런 느낌.
1: 맞아 맞아.
0: 결과는 모르겠지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그럼 먼저 환영 문자 한번 소개해 볼까요? 리오 씨부터 하나 읽어주세요.
2: 네, 텔디 화이팅님께서 리오 준서님 보풀 선배인 테레와 만난 소감. 네. 텔디는 보풀 후배 리오 준서님 만난 소감 궁금해요. RD1 화이팅, 텔디도 화이팅. 예. 아~
1: 저희가 또 이제 보이스 플래닛 시리즈로 네.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일단 어땠어요? 저 궁금했어.
0: 저요? 네. 아니 저희는
1: 원과 투의 그 어쨌든 같은 파주. 네에서 우리 파주에서. 또 그런 그쵸. 그런 또
2: 선배님이시죠.
1: 선배이신데 네. 또 이제 그런 합숙할 때 그런 뭐 꿀팁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0: 아 저는 사실 너무 컨디션 관리에 너무 힘써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나 약간 그게 보였어요. 아 저 무대는 또 얼마나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을지.
1: 아 그치 그치.
0: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약간 공감하고서 봤습니다.
1: 아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2: 갑자기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그때 방송사에 봤잖아요.
0: 네.
2: 뭐지? 꿀팁을 주셨어요.
0: 네. 꿀팁.
2: 그때 이제 합숙할 때 네. 간식을 많이 챙겨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1: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많이 챙겼어.
2: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들었을 땐 무슨 말이지? 근데 막상 가면 진짜 미칩니다. 네. 그냥 이게 이 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1: 솔직히 간식이 화폐예요. 화폐예요. 진짜.
0: 맞아요.
1: 진짜 화폐 가치를 그 가져요. 진짜.
2: 근데 이게 너무 정확한 네. 딱 너무 좋은 조언이었어가지고 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0: 아,
1: 네. 이게 저도 저는 간식을 좀 원래는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부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원에 나왔던 지인들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네.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 일단은 캐리어 반을 간식으로 채우라는 거.
0: 아
1: 무슨 소리냐. 캐리어를 그렇게 절반씩이나 채워서 먹을 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합숙했는데 아 저도 이렇게 가방 한 사람 들고. 네,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이제 육포를 많이 챙겼어요.
0: 오.
1: 이제 단백질과 에너지를 잘 이렇게
0: 육포
2: 필수.
0: 괜찮네.
2: 필수.
1: 네. 좋았습니다.
0: 도움이 됐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1: 아, 너무 네. 도움 됐습니다.
2: 큰 도움 되죠.
0: 그러면은. 8707님께서 제보합니다. 텔디가 알디온한테 반할까봐 보풀 보러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아 제가 아, 그랬었나요?
1: 진짜 그러셨나요 선배님?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1: 아니에요?
0: 친구 따라 보러 가는 건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고요. 사랑에 빠지지만 말라 했습니다.
1: 아 네. 이런 느낌. 뭐 근데 그거죠. 어차피 그래 보러 갔다 와봐. 그래도 내가 좋을 걸.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0: 자신감으로.
1: 그렇지 에이. 그렇지.
0: 밑에 있대 했지만.
1: 무슨 말.
0: 아 너무
2: 좋습니다.
0: 네.
1: 저도 이제 저 보풀 원을 다 본 입장으로서
0: 네.
1: 이제 테레시 이제 내 거 하자 무대.
0: 네?
1: 내 거 하자. 아 내 거 하자 아니야. 그냥 그거잖아. 사랑. 아 잠깐 죄송합니다. 인피니트 선배님의 맨인 러브.
0: 그래
1: 아 순간 네 글자라 헷갈려. 내 거 하자.
0: 내 거 하자.
1: 헷갈려. 죄송합니다.
0: 아 헷갈릴만해요.
1: 근데 네. 이제 그 무대가 레전드 무대잖아요.
0: 아 그렇죠. 그 노래가 진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1: 아 네. 너무 멋졌습니다.
0: 그 노래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87 네.
1: 또 제가 읽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1: 자, 울디원 엄마님, 자 테디 안녕하세요. 자 아이디원 결성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애들한테 피자 사주셨죠. 혹시 그때 비하인드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0: 네, 잘 챙겨주셔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레전드. 네.
2: 레전드.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죠. 아, 뭐 그냥 좀 많이 잘 드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또 해드렸었어요.
0: 전 피자 편지를 처음 봤어요.
2: 아, 그거는
0: 피자 박스에 있는 편지 이런 거.
2: 네, 그건 또 조금 그냥 주는 것보다 네. 뭐라도 적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그때가 저희 결성되고 거의 뭐 첫 스케줄, 두 진짜. 번째 스케줄 뭐 아무튼 완전 초반이어가지고
2: 네.
0: 저희끼리도 이제 막 좀 어색하고 이제 뭐. 아. 첫 이제 스태프분이랑 맞추는 것도 호흡이 이제 딱 맞춰가는 과정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선배님이 이렇게 피자를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와 선배님께서 아이고. 또 이런
1: 맞아
0: 이런 아 왜 그렇게 불편하게
2: 아니에요
0: 편한 진짜로 아니, 진짜 좋았어서 그래 네, 진짜로
2: 아유,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2: 친친 방전 학생님께서 봄에 친친 방에서
0: 방전된 학생이요?
2: 류디, 쭌디, DJ로 만났던 알디온
0: 에이.
2: 사실 두 분이 텔디보다 DJ는 선배님 아닌가요?
1: 그런가요?
2: 리오랑 준서도 라디오 DJ 잘하던데 유유 언젠가 해보고 싶은 시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떠세요?
0: 그래도 이제 정식 DJ는 일단 선배님이죠
2: 아, 그렇죠, 그렇죠. 네.
0: 저희는 스페셜 DJ였고 뭐 시간 되면은 정말 하고 싶습니다
2: 아,
0: 기회가 된다면 또 라디오의 그 또 잔잔함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전 잔잔함을 너무 좋아해서
2: 아~
0: 네, 이제 뭐 달달하게 한번 굿나잇 인사도 하고
2: 달달하게
0: 추천도 하고
2: 네.
0: 너무 좋습니다.
3: 밤 10시?
2: 밤 10시 해보시겠어요?
0: 밤 10시?
2: 네, 제가 하는
0: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시면 돼요.
2: 저는
0: 그 사실... 시그니처 멘트
2: 아 저요 그 나 시그니처 멘트 뭐였지?
0: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 원의 친한 친구 이런 느낌
2: 우리 그 약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다. 약간 그리고 근심 걱정 없이 잘 자라. 약간 이런 멘트예요.
0: 그런 느낌.
2: 네.
0: 아
2: 이거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이건데요.
0: 아 근데 이거 아 감히 테레를 또 이게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 한번 해주시면
0: 자,
2: 안 돼요?
0: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3: Good night.
0: Good night.
2: 리오 씨 어떠세요?
0: 리오 씨 한번 도전해 보시죠.
3: 아 저는 못합니다.
0: 아니 리오 버전도 궁금하시죠?
3: 아 제 버전.
2: 네. 영어로 해주실 수 있어요?
3: 영어요.
2: 네.
3: 가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0: 아니
3: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2: 오케이
3: 깊이 잘 자요.
2: 오케이.
0: 확실히 호주 출신이라 그런지
2: 그러니까요.
0: 영어 발음이 살아있네요.
2: 살아있네요.
0: 너무 잘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이거 리오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3: 좋습니다. 자, 리오야 사랑행님께서 감사합니다. 리오가 유일한 형인 준서랑 있을 때 나오는 동생 모먼트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준서랑 있었던 에피소드 중 준서랑 있었던 에피소드 오늘 많이 알려주라. 그리고 그 모습에서 뭐 라디오에서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 좋습니다.
0: 리오
3: 에피소드
0: 네.
3: 뭐가 있을까요? 그런 모먼트가 좀 많죠 사실 좀
0: 뭐가 있더라? 약간 이제 리오가 어쨌든 이제 리더 팀의 리더고
2: 네.
0: 동생들을 이렇게 잘 이끌잖아요 근데 네. 이끄는 동안에 뭔가 그런 귀여운 모먼트들이 있어 그냥 이렇게
3: 허당
2: 하는 걸 좋아하시는
0: 맞아요. 네. 근데 낭만 찾을 때랑 일할 때랑 진짜 아예 달라.
3: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에이 설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성격이니까 이게 정 뭐라지?
0: 아예 정맞는 아니야.
3: 그게 사실 그게 되게 그러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형을 보고 아예 가능한 거 싶었어. 진짜 완전 다른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다른 사람
0: 네.
3: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MBTI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0: 맞아요. 예. 진짜 딱 NS 그 TF가 진짜 50이에요.
3: 예,
0: 50이어서
2: 또 일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0: 일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3: 그렇죠.
0: 본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2: 좋습니다.
3: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2: 또 계속해서 알파 드라이버 원의 리오 준서 두 멤버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텔리즈 1일차인 저를 위한 입덕 가이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리오 씨?
3: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2: 주은 소개 감사합니다.
0: 아, 주은 소개.
3: 주은 소개.
0: 이게 또 알파 드라이버는 유행어를 만들었거든요, 리오.
2: 아, 그래요? 저희 처음 봐요.

0: 이제 기상캐스터로 한번 스페셜 기상캐스터를 했는데 이제 지운 기회 뭐였지 지운 네. 기회 그냥 뭐, 좋은 아, 기회를 네. 이제 지운. 어떤 발음하다 지운 기회로 했는데
1: 그쵸.
0: 이제 뭐든 다 붙여요.
2: 아 이제는
0: 이제 여기 친한 친구 지운 라디오 아, 이런 느낌으로
2: 아, 이런 느낌 그쵸.
0: 네
3: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또박또박 말하려고 한 건데 네. 좋은 네. 근데 이제 그 주운으로 나와가지고
2: 어 약간 힙합이 네. 있네.
3: 그래 네. 힙합 모르겠어요.
0: 힙합인데
3: 나름 또박또박 말했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2: 아 주셨습니다. 주운 소개 감사합니다.
0: 네. 좋았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2: 어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새 앨범 탐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알파 드라이버의 두 번째 미니 앨범 Unbreakable 소년 비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제목부터 정말 화려합니다.
0: 네.
2: 어떤 앨범인가요, 준서 씨?
0: 저희가 이제 활동기 때는 이제 정석 앨범 소개를 했는데 네. 또 이제 어제 딱 음악 방송 활동이 끝났어요.
2: 네.
0: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파 드라이버의 성장, 네. 이제 성장하면서 저희가 성장통을 담아낸 그런 앨범인데 이제 그런 성장하면서의 그런 모습들, 아픔을 겪잖아요.
2: 네.
0: 그러면 이제 그 모습들이 비스트처럼 강렬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소년이 있다.
2: 아~
0: 그래서 이제 소년과 비스트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컨셉의 앨범이고
2: 어~
0: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알파 드라이버의 좀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뭔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도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다 들어보시면 장르도 되게 많고
2: 네.
0: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보컬 스킬들을 느낄 수 있어서
2: 어~
0: 앨범 타이틀곡도 좋지만 이제 전곡을 다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어, 네. 전곡을 다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아니, Unbreakable이라는 말이 네. 또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리오 씨.
3: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팀이 되고
2: 네.
3: 첫날 바로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0: 이게 레전드죠, 이게.
3: 그때 이제 벽에 붙여 있었던 언브레이커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2: 아~
3: 언브레이커블에 써 있는 포스터.
0: 그냥 진짜 언브레이커블 적혀 있고 코팅되어 있고
2: 어,
0: TV 위에 딱 그렇게 붙어 있었어.
2: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널 끝나고 새벽에 찍을 거 다 찍고
2: 네.
0: 그러고 아침에 딱 숙소에 다 같이 왔는데
2: 네.
0: 딱 붙어 있었어. 언브레이커블 딱 이렇게.
2: 와.
0: 그래서 우리는 와 여기 우리가 사는 덴가 이러는데 그 중에 딱 보였던 멘트. 언브레이커블.
3: 근데 이게 우리 앨범명이 될 줄은 몰랐죠.
0: 그렇습니다.
3: 아, 몰랐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아 이걸 네. 붙여주신 건가요?
0: 네, 그냥,
2: 회사에서?
0: 네.
2: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언브레이커블이랑 뭐 원도 있었고 한 팀.
2: 아 한 팀.
0: 또 네. 하나가 뭐였지?
3: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우리의 그 가치관 회사가
2: 아~
3: 생각하는
0: 이제 맞아, 맞아.
3: 가치관들을 네. 이제 약간 키워드처럼 이렇게 딱 붙여놨었는데 이제 뭔가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쭉 아 괜찮기도 하고 실제로
0: 아 뭐 괜찮잖아 왜
3: 괜찮기도 하고
0: 네, 네. 괜찮은 생각하셨는지
3: 쭉 이제 밀고 가자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0: 그렇죠
3: 네 언브레이크블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아 그래서. 좋습니다.
0: 사실 이게 앨범 스포가 될 줄 몰랐죠.
3: 그렇죠. 그렇죠.
0: 언브레이커블 그다음 원팀 그다음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다음 앨범명이 될 수도 있고
2: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보면 아, 기억나겠네요. 네.
0: 맞아 그때 그쵸, 보면 기억날 것 네.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2: 또 앨범 제목에 반대되는 소년과 비스트가 같이 있잖아요.
0: 네.
2: 두 분 안에도 또 둘 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년과 비스트
0: 서로 한번 정해볼까요?
3: 좋아요. 제 생각에는 준서 형이 한 65 소년,
2: 오호.
3: 35 비스트.
2: 오, 35 비스트.
0: 35 비스트?
3: 네, 왜냐면
0: 어떤 모먼트죠?
3: 이제 준서 형 이 내면은 소년이 맞아요.
0: 준서 형.
3: 네. 준서 형 내면은 진짜 소년이 맞는데
2: 네.
3: 막 좀 순수한 면도 있고 약간 또 쉽게 감동받고 막 여리고
0: 맞아.
3: 은근 눈물 많고 막 이런 게 있는데.
0: 맞아.
3: 이제 또 비스트 같은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 우리 무대에서 이제 딱 이 피지컬을 볼 때, 아 이거는 비스트다.
0: 얘 비스트다.
3: 비스트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0: 저는 야 이제 리오
3: 네.
0: 비스트 65,
2: 오~
0: 소년 35입니다.
2: 오~
0: 이제 이것도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리오가 가진 눈빛이 있어요. 이렇게 딱 날카로운 눈빛이. 이제 뭔가 무대할 때

0: 이 그 강렬한 눈빛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가사를 하나 부를 때도 뭔가 눈으로 얘기하고 이런 모먼트가 사실 이제 소년 비춰지기에는 소년보다 그래 비슷해
1: 잡아먹을 거다.
0: 그리고 무대 내려오면 막 막내들이랑 장난치고 있어. 야 안신, 야 정상현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아, 그런 또 소년 모먼트도 있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반전 매력이 있네요.
0: 맞습니다,
2: 네.
0: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아 그러면은 이제는 타이틀곡 소개도 한번 해봐야죠.
3: 아, 네, 네.
2: 본다이어는 어떤 곡인가요, 리오 씨?
3: 본다이어는요 이제 좀 강렬한 노래고 이제 편견과 낙인 속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뭔가 이거를 이제 이겨내는 그런 이제 노래인데 네. 굉장히 셉니다. 노래가 딱 들었을 때
0: 맞아,
3: 네. 네, 되게 파워풀하고 이제 좀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고 이제 또 시네마틱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또 이제 잔뜩 넣어놨으니까 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2: 좋아요. 아 근데 또 막방까지 무려 음방에서 3관왕을 하셨다고요.
0: 아우.
2: 아,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와우. 진짜 몰랐어요 솔직히.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 네. 솔직히 말해서 뭔가 엘리즈 분들 덕분에 또 3관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아직도 꿈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2: 형은 네. 어떠셨어요?
0: 이게 어쨌든 저희 활동을 하면서 아 상 받아야지 이러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2: 그쵸,
0: 어쨌든 네. 아 이번에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자 이러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근데 정말 항상 활동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제 엘리즈 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감동을 많이 주시고
2: 네.
0: 또 이제 그런 거에 이어서 상까지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해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좀 더 힘을 받았던 활동
2: 아.
0: 상을 받은 게 진짜 믿기지 않아가지고 활동하면서는 되게 진짜 고마운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3: 맞습니다.
2: 예, 또 힘들 때 또 팬분들이 오시면 또 힘이 납니다.
0: 아,
2: 어떤 시간에도
3: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 아 근데 또 자 알파 드라이버에게 3관왕을 선물한 곡이잖아요. 그럼 바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3: 아, 좋아요.
2: 본다이어 가보겠습니다.
0: Let's go.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알파 드라이버는 본 다이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노래가 정말 파이팅 파이팅 하네요.
2: 맞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안무가 생각나고.
1: 그러니까요. 네.
2: 듣기만 했는데 안무를 춘 것 같은 느낌.
3: 진짜 안무를 춘 것 같아 방금.
2: 어땠어요?
1: 진짜 힘들죠.
3: 네. 아, 오늘 힘이 바빠졌죠.
2: 방금 한숨이 방금 지하 2층까지.
1: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갔지. 네.
3: 진짜 힘듭니다. 아. 근데 이제 엘리즈 분들이 응원하면 또 파이팅해서. 네.
2: 안 들릴까 봐 혹시. 아~
3: 뭔가 했네요. 네, 엘리즈 분들이 또 항상 원해주시니까 네, 파이팅해서 합니다. 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아. 서리즈 폼 조타님께서 본 다이어 시리즈 유닛 엔딩 요정 누구 아이디였어요? 준서 맞죠, 키키. 무슨 세계관인지 자기 심장 먹고 파업하는 리우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 터졌어요. 아,
2: 이게 또 저희가 유닛 엔딩이 잡히 있는 거를 이제 리허설 때 확인을 하고 네. 리우야 뭐하냐? 뭐할까? 이랬는데 뭐하다 그랬지? 너가 그냥 갑자기 어깨를 뗐지 그치? 갑자기 제 어깨를 떼가지고 자기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네. 내 어깨를 가져간 거야. 그래서 아 어깨를 가져왔다.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 비스트 컨셉이니까 네. 내가 심장 가져갈게. 네, 네, 네. 그렇게만 약속을 하고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얘가 본 무대 엔딩이 딱 끝났는데 갑자기 그걸 먹는

0: 너무 좋아해 주셔서
1: 네.
0: 이제 그게 되게 좋다고 해주시고 또 이제 뭐그 자체 콘텐츠에서 또 이제 한강에서 또 진지한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이러면서
1: 아.
0: 그런 모먼트를 되게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2: 맞아
0: 폼 좋은 거 인정합니다.
1: 아, 인정
0: 네.
1: 받았습니다.
2: 근데 방송 때그 서바이벌 때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은 리오냥 딸기 좋아해 님께서
3: 딸기는
1: 아이디언 아이디언 1위 축하해요.
0: 예.
1: 예. 그리고 나 수록곡 톡투미 진짜 너무 좋아해. 특히 리오 파트가 너무 좋아. 한 소절만 불러줘요.
2: 좋아요.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2: Let's go.
4: Oh baby talk to me tonight everything's about 투명이 빛의 맘.
1: 달콤해요.
0: 허스키한데요.
2: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또 오늘 자정에 톡투미 뮤직 공개 예고가
0: 네,
1: 떴잖아요.
0: 네, 뮤비. 네, 네.
1: 10월 27일에 뮤비가 공개되고 후속곡 활동도 같이 하시는 거죠?
0: 그렇게
2: 그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 우리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됐더라. 그러니까 27일에 뮤비가 나올 거예요.
1: 네.
0: 나올 건데요.
2: 기대 많이 하시면.
0: 네, 뭐 활동 뭐 반응 좋으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2: 엘리스 분들이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아, 이게 왜냐하면 누가 후속곡 활동한다고 얘기를 꺼냈다가 이제 톡투미 나온다고 하니까 예측을 하신 건데.
1: 아,
0: 맞아요. 이게 오피셜은
1: 맞네.
0: 아닌데 아무튼
2: 맞습니다.
0: 엘리스가 네. 많이 봐주면 우리 할게요.
1: 좋아요. 그럼
0: 엘리스가 많이 봐주면 할게요.
1: 뮤비를 많이 봐주시는 걸로
0: 네, 네. 기대해 주세요.
1: 좋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이너 알파 드라이버 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방금 이야기 나눈 곡이죠. 알파 드라이버 원의 톡투미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알파 드라이버의 다이아몬드 아워로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알파 드라이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니나 예. 리리님께서 다이아몬드 아워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눈물 흘림.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땡큐.
1: 네.
0: 또 앞에서 준서 씨가 이번 앨범에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또 왔습니다. 오. 네. 사구한님께서 텔디 쾌속 입덕 진행을 위해서 알디언 노래 추천 가야 됩니다. 이번 앨범에 진짜 명곡 짱 많잖아요. 그 중에 준서는 리오를, 리오는 준서를 영업할 곡 하나씩 골라보면 어떨까요? 텔디님아 리오를 좋아하려면 이 곡을 들어라. 준서를 좋아하려면 이 노래 이 파트를 꼭 들어라. 서로 한 곡씩 추천해 주시죠.
1: 좋아요. 좋습니다.
0: 서로를 강점.
1: 사실 이제 리오를 이제 노래로 입덕한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곡이긴 해요, 솔직히.
0: 아, 그래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1: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딱 꼽는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톡투미 고르겠습니다.
0: 톡투미.
1: 톡투미의 그 끈적하고 그 레이백 박자 타고 그런 허스키한 그 리오의 매력을 톡투미에서 제일 보여준 것 같고. 이제 원모어 타임에서는 3단 고음.
0: 3단 고음.
2: 잘 캐치하셨네요.
1: 전 다 알죠.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무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 모든 곡이 사실 다 킬링 파트여서 뭐 다 뭐든 좋습니다, 리온.
0: 좋습니다. 네. 저도 다 들어보고 한번 입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0: 리오 씨는
2: 네. 저는 준성 사실 이제 모든 노래에서 잘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1: 아 그건 아닙니다.
0: 겸손하셔라.
2: 아니요.
1: 당황시키기.
2: 네, 근데 뭐 한 꼭 한 노래를 골라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저는 그 뭐지 웰컴 홈에서 형의 또 진실된 그런 가사들 진정성 있는 가사와 또 전달력 또 딜리버리 같은 말이지만
1: 번역하고 좋죠 뭐.
2: 그쵸.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잘 좀 살려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네 무슨 노래지? 웰컴홈.
0: 오케이.
1: 네, 웰컴홈이 이제 저희가 모든 각자 파트를 작사에 참여한 곡인데.
0: 아 진짜요?
1: 이제 그게 이제 벌스 파트인데 뭔가 이제 그런 내 서사와 이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 정말 꿈 같은 순간이다 이런 걸 잘 표현했는데 팬 콘서트에서 이제 선공개를 했었는데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0: 아,
1: 근데 진짜 뭔가 내 이야기를 녹인 그런 곡을 현장에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작사는 계속 도전해보고
2: 좋아요. 예. 아, 웰컴홈으로 준서 형의 또 가사 전달력,
1: 그렇지,
2: 딜리버리 제가 한번 잘 듣고 입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서 딜리버리
2: 네, 딜리버리.
1: 좋습니다. JS delivery, yes.
2: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지금부터는 두 사람의 매력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병아리 텔리즈인 저에게 선배 엘리즈분들이 두 사람의 매력 포인트와 입덕 가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겨울님께서 둘의 매력은 아무래도 붙여놓으면 냉미남과 온미남이 한 군데에 존재한다는 거, 개와 고양이가 한 자리에 있다는 거, 상견례 프리패스 상과 상견례 돌아가 상이 한 그룹 돌아가 한 그룹 멤버라는 거죠.
1: 돌아가 상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상견례 돌아가 상
2: 돌아가 상이 누구예요, 근데?
1: 상견례
2: 아 돌아가자.
1: 돌아가
2: 아, 확실히 각자 정말 다른 스타일이라는 게 매일매일 새롭고 짜릿합니다. 이것만큼 재미있는 덕질이 어딨나요? 서리즈 형님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와, 우리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고 느낄 것 같은데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식성 등등 서로 이런 게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1: 야, 이게 또뭐 개와 고양이 한 자리에 있는 이런 느낌. 뭐 이제 약간 이런 조합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1: 정반대의 이 멤버들이 붙어 있는데 되게 재밌다 이런 거.
2: 아.
1: 리오랑 그뭐 생김새도 당연히 다르고
2: 네.
1: 노래 취향도 다르고 음식 취향도 다르고 사실 맞는 걸 찾는 게더 어렵긴 해요.
0: 취향으로 따지면
1: 맞아, 취향으로
0: 맞죠.
1: 따지면은 맞는 게 없어요.
2: 아.
1: 근데 신기하게 또 같은 팀에 있을 때 되게 시너지가 좋은데 약간 저도 이게 궁금해서 좀 논문을 써봐야겠어요.
2: 논문까지요?
1: 왜 이렇게 그런 거지?
0: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뭔가 이상하게도 말은 통해.
1: 아, 근데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약간 취향이나 뭐 사실 어떤 그냥 그 무드 자체는 좀 많이 좀 진짜 다른데 뭔가 이상하게 희한하게 둘이 있을 때 그래도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2: 이거 진짜 논문 써봐야겠네요. 뭔가
1: 네.
2: 리오와 준서에 대하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1: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에서 왜 이렇게 되지? 이러면서
2: 아 진짜 강아지와 고양이 같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느꼈어요 방금. 와 그럼 반대로 또 드물지만 서로 잘 맞는 모먼트가 있다면 뭘까요?
1: 잘 맞는 모먼트. 약간 뭐 이제 약간 나는 그런 거 있었어. 그뭐 이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찍고 가면 좋은 그런 타이밍 있잖아.
2: 네.
1: 뭐 예를 들어 뭐 라디오가 됐으면 라디오 전에 대본 한번 체크하고.
2: 아.
1: 근데 그런 체크할 때 이제 타이밍이 리오랑 좀잘 맞아서
2: 오.
1: 제가 얘기하려고 할때 리오가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맞고.
0: 뭐 서로
2: 서로의 프로다움이 비슷한 거죠. 예.
1: 프로페셔널.
2: 예, 프로페셔널한 모습. 멋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인정.
2: 이걸
1: 좋습니다.
2: 리오 씨가 읽어주셔야겠는데요?
0: 네.
1: 리오야, 이리 오너라.
0: 리오야, 이리 오너라. 저희 리오의 입덕 포인트는 바로 음색입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도 리오 음색 듣고 노래 잘한다고 하실 만큼 리오 음색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얼굴도 잘생겼는데 음색까지 좋다. 이건 유재남이죠. 텔리즈 우리 리오 노래 듣고 많이 복복해주세요.
2: 아 좋아요.
1: 오. 네.
0: 오. 감동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 아니 그럼 오늘 저를 예비 장모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상견례 프리패스 상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
0: 저리가 해서 프리패스로.
2: 네, 필살기 한 소절 가능할까요?
0: 아 추천곡 받겠습니다.
2: 추천곡이요?
1: 네. 리오 일단 뭐 팝송 잘하니까.
2: 아 팝송 좋아요.
0: 아무거나 해야 됩니다.
1: 아무거나?
0: 네.
1: 진짜 아무거나?
2: 네 아무거나. 네.
1: 내가 골라주면 부를 수 있어.
2: 네.
0: 도전해볼게요.
1: 아니야 또 불렀던 거 할게요. 리오 음색에 제가 입덕한 곡이 있습니다.
2: 뭔가요?
0: 뭐죠?
1: 이제 데이지스.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리무진 거기서 이제
0: 네,
1: 또
0: 네.
1: 거기서
0: 리무진 타서 리무진 탈 때 제가 불렀는데
1: 리무진 탈 때 그거 했는데
0: 한 소절 그러면
1: 한 소절 할까요? 불러주실
0: 오케이,
1: 수 있나요?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The way you got me all in my head.
2: Wait.
0: Think of

0: 느낌입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목이 살짝 덜 풀리긴 했는데.
0: 아, 이게 덜 풀린 거예요?
1: 잘해, 잘해.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았고요.
2: 이 시간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대단한
1: 거예요. 아, 그러니까.
0: 아니, 준서 씨 실수 없죠?
2: 저요?
0: 그쵸. 네. 가볼까요?
2: 저 리오랑 취향이 또 다릅니다. 네, 저는 뭔가요? 이제 발라드로 갈 거예요.
0: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2: 저는 아, 자, 불러보겠습니다.
0: 네.
2: 아, 갑자기 부르려니까 떨리는데.
3: 그럴 수 있어요.

0: 와, 야! 아니 예. 간들간들하다 형. 근데 이 노래를 장모님께
1: 그러네.
0: 나빠요 참 그대라는 사람.
1: 장모님 죄송합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근데 노래 제목은 사랑합니다여서 그렇죠 그렇죠. 가사 벌써 가사가 나빠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모님 죄송합니다.
2: 첫 마디부터 나빠요.
0: 장모님 참 그대라는 사람 나빠요.
1: 아 내가 지금 상견례 저리가상이 되겠는데. 아 큰일 났네.
2: 아주 역전 성공한 것 같습니다.
0: 서로 예. 바뀐 것 같아요. 아 둥더 김영웅님께서 텔디 신입 엘리즈 잘 들어요. 우리 준서가 걸그룹 춤을 너무너무 귀엽게 잘 춰요. 이 정도면 아마 전생이 여자 아이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팬콘테 했던 루드 챌린지가 진짜 레전드였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해주면 텔디도 바로 입덕해주시겠죠? 오! 진짜 지금 만회할 기회입니다. 참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을 지금 루드로 만회할 수 있어요.
1: 근데 이것도 제목이 루드네요.
0: 네 그러네요.
1: 노래하지만. 네. 네. 자
3: 아니, 형이
1: 노래,
3: 그때
1: 노래 준비됐나요?
4: 아 잠 어디 쪽이었지? 여기였나?
3: 이거 그때 이제 우리 그 팬 콘서트 때
1: 맞아요.
3: 저희가 이제 약간 안 어울리는 챌린지로 했었는데 네. 너무 잘 쳐버린 거예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맞아. 그 날마다 안 어울린 챌린지를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다른 걸 했었는데 네. 다 이제 그 이제 걸그룹 선배님 챌린지 다 주제한테 줬는데 다 너무 잘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재능을 이제 발견한.
1: 아, 그러니까 저 약간 어 형 이거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0: 너무 열심히 했고
1: 나 어울릴 때까지 연습할까. 네.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오케이.
1: 그래서 잘 해봤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0: 지금 해봅시다.
4: 해보겠습니다.
0: 그럼
4: 노래 나오나요?
0: 노래 주세요. Don't call me darling, I'm too. 아, 대박이다.
1: 아, 오랜만이니까 또 되게 귀가 빨개지네요.
3: 오랜만에 보니까 그 옛날 생각나네요. 팬콘 했을 때 생각이.
1: 아, 저도 근데 약간 생각나긴 해요. 되게 약간 팬콘 추억이 담긴 노래여가지고.
3: 그때 그 공기와 그 습도와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네요.
0: 아니, 전 지금 약간 쇼킹했어요.
3: 왜요?
0: 아니, 저는 준서 형의 이렇게 소녀스러운 모습을 처음 봐요.
3: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럴 수 있죠.
0: 머리 그러네요. 이렇게 휘날리는 것까지 너무 소녀스러워서. 바로 앞에서 보는 건 맞아, 1m 이게, 앞에서 보는
1: 거죠. 머리가 이게 디테일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이렇게 착 이렇게 착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3: 전 그래서 일부러 여기 안 보고 그냥 화면으로 봤습니다.
0: 아,
3: 아
0: 좋아요.
3: 네. 아, 근데 잘 봤습니다. 그래도. 예.
0: 네 너무 멋있었고요. 자 저를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알파드라이버원의 리오 준서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각근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제로베이스 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즈 선배님들이 보내준 입덕 가이드 만나볼게요. 푸투님께서 이 리온님은 정말 훌륭한 리더십니다. 저는 당신의 지혜롭고 매력적인 성품

0: 경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서든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당신의 모습은 언제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당신처럼 뛰어난 정서 지능을 기를 수 있는 비결을 엘리즈에게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트 하트.
1: 또 뛰어난 리더십을 또 매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2: 뭐 엘리즈에게도 알려주 뛰어난 정서 지능이요? 저는요.
1: 네. 아, 왜 당황하시죠? 왜? 네.
2: 아, 저는 뭐 별건 없는데 그냥 재밌는 걸 좋아해서 항상 재밌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언제나 재밌게 또 우리 친구들과 항상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하죠.
1: 어쨌든 약간 동생들을 또 잘 이렇게 도와주고.
0: 그러니까요.
1: 어쨌든 약간 리더로서 막 근엄한다 이런 느낌보다도 오히려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리더 느낌이어서 또 심지어 원래 리오는 그런 먼저 다가가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
2: 원래 잘 못하죠.
1: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멤버들 한정으로는 절대 그런 벽이 없어서 뭔가 이제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0: 네. 네. 네.
1: 정말 동생들을 잘 이끌어줍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0: 좋은 참된 리더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 와중에 추가 질문이 왔습니다. 알듯 말듯 디귿 원숭이님께서 요즘 릴이 말을 제일 안 듣는 멤버는? 자, 여기서
1: 공개하나요?
0: 공개를?
2: 후보들이 많습니다.
0: 아, 후보까지. 자, 쟁쟁한.
2: 저희 데뷔 초 때는 분명 애들 다 너무 너무 좋고요 이랬는데 후보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1: 자, 재밌잖아요.
0: 골라주세요.
2: 자, 고를게요.
1: 네.
2: 요즘에는 후보들이
1: 자 후보들 후보들 중에
2: 저는
0: 가장 긴 사람
1: 자 BGM 나왔습니다.
2: 저는
1: 리오의 선택은
2: 상원이로 가겠습니다.
0: 와!
1: 자 와 탑 자 후보 중에
2: 탑 1으로 발탁되었고요. 이유는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디 뭐 방송에서 이제 상원이가 아 난 리오 형이 무서웠던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 아 그쵸 그쵸.
2: 그걸 듣고 그러니까 뭐
1: 아이돌 기분이, 휴먼 극장
2: 그렇죠. 친구로서는 좋은 얘기지만
1: 동생이
2: 또 이제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그 상훈이가 그 멘트를 함으로써 사실 제 아우라가 살짝 좀
0: 아우라
1: 형으로서 이거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2: 형으로서의 아우라가 좀 많이 좀 타격이 많이 입었고요.
1: 그렇죠. 왜냐면 우리 사실 같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무서운 형이 없다.
2: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여서 일단 제 리스트에 1순위로
0: 1순위.
1: 근데 웃겼던 게 이게 촬영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본심 100%로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약간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너무 리얼리티하고 웃겼어요.
2: 너무 당당해서 아무튼
1: 좀 귀여웠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약간 당돌한 동생의 모습도 어쨌든 약간 그런 귀여운 모먼트라고 생각해서
2: 맞아요.
1: 그게 되게 그 촬영이 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2: 맞아요. 네. 잘했어요.
1: 맞습니다.
2: 잘했습니다.
0: 그래 또 너무 좋은 형이라는 거니까요.
1: 그렇죠.
2: 그러네요. 또 불펜은 그렇게 이해를 못했겠죠?
1: 잘 챙겨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2: 예,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0: 아 그럼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가장 나의 오른팔 같은 멤버는?
2: 오른팔 같은 멤버는 지금 제 왼팔에 있는.
0: 왼팔로.
1: 왼팔.
0: 좋습니다.
2: 제일 뭔가 좋습니다. 좀. 든든하기도 하고 이제 또 말도 잘 통하고 뭐 고민 있으면 좀 형한테 물어보고
1: 영광입니다.
0: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1: 훈훈합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니 이거는 준서 형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자 뽀삐님께서 자 제가 생각하는 준서 입덕 포인트는 솔직함입니다. 자 서운한 일이 생기면 바로 눈빛이 바뀌고 칭찬받으면 울컥하고 멤버들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애기처럼 울고 우는 게 맞네요. 네, 재밌는 일이 있으면 몸이 쓰러지게 웃고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한 사람이어서 보면 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엘리즈에게도 표현도 잘해줘서 준사와 함께하는

0: 시간은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행복합니다. 준서야 항상 고맙고 사랑해.
1: 되게 정확하게 보셨다.
0: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약간 제가 따지면 솔직한 사람이었네요.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고 뭔가 어쨌든 그런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거짓말하면 티가 나고.
2: 그러면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팀에서 이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0: 우리 팀에서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거.
2: 네, 형이 가지. 자신 있는 거 한 가지.
0: 아무래도 나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싸하게 나빠요. 이렇게 싸하게 만들 생각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장난이고. 왜냐하면 또 1년 먹으면 나도 1년 먹으니까.
1: 근데 따라잡을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2: 뭔가요?
1: 형의 센스. 센스가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2: 형 왜 얼굴 빨개졌어요?
0: 내가 해놓고 내가 당황했어요. 좀 웃기려고 했다가
2: 웃겼어요, 웃겼어요.
0: 좀 많이 무리했네요.
1: 아니, 웃겼어요.
0: 네. 근데 약간 솔직하게 하나 있어요. 뭐 나이 얘기하긴 했지만 전 체력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인정해야 돼.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이거는 이제 형님 진짜 체력이 좋은 게 이제 아까 뭐 나이 제일 많다고 했지만 뭐 맞긴 한데 뭔가 맞긴 하지만
0: 맞죠.
1: 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2: 두 번 죽여.
0: 사실이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1: 맞긴 하지만 체력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제일 안 힘들하고 제일 안 지치고 아무 연습할 때도 그냥 바로 하자 계속 애들 이제 막 힘들고 쉬고 있을 때 바로 하자고 하고 이제 우리 그 형이 유독 좀 뭔가 앉아도 그냥 뭔가 이게 에너지 충전이 좀 빨리 되는
2: 신기하다.
1: 그런 게 좀 있어서 이건 진짜 완전 인정.
0: 이게 진짜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잘 먹으면
2: 진짜?
0: 어떤 체력이 생겨요. 진짜
1: 자기 관리가 진짜 영양제 먹고 또 운동을 또 많이 해왔으니까
0: 운동도 꾸준히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정신력인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스케줄 하면서 누가 나 자는 모습을 보는 게 싫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도 좀 우리끼리는 차에서 자고. 뭔지 알지? 약간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뭔가 정신력을 버텨주고.
1: 형, 우리 둘이 약간 멋있다. 밖에서 못 자는 스타일.
0: 맞아, 밖에서 잘 못 자.
2: 진짜요? 네. 멋있다.
1: 뭔가 약간
0: 잘 자요.
2: 저는 그냥 맨바닥에서 자요.
0: 여기서 잘 수 있어요?
2: 예, 진짜로.
0: 진짜?
2: 전 여기서 잘 수 있어요.
0: 신기하긴 하다. 그렇습니다. 체력.
2: 영양제요?
0: 네.
2: 진짜 도움이 돼요?
0: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먹는다고 도움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의 신진대사를 이제 비타민이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자꾸 도와준단 말이에요. 보충제 같은 느낌. 그러니까 탄단지를 꾸준히 잘 먹어줘야 하지만 그 탄단지가 몸에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건 비타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또 신진대사도 빠르고 뭐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을 꾸준히 먹어주니까 몸의 피로도가 덜한 거지.
2: 좋습니다. 저도 잘 배워갑니다.
0: 비타민 B를 먹었어요. 비타민
2: B. B요? 오늘 꿀팁 얻어갑니다.
0: 비타민 BCD라고 하지만 일단 저는 BC는 무조건 챙기고.
2: 저는 오늘부터 체력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럼.
0: 좋습니다. 좋습니다.
2: 관념적 미녀님께서 서리즈 둘 다 음색 천재라서 둘이 노래 시켜야 돼요. 그러면 텔디 바로 입덕합니다. 서리즈 둘이 연달아 나오는 도입부를 제일 좋아하는데 바꿔서 부르는 것도 듣고 싶어요.
0: 이건 새로운데? 진짜 처음 해봐.
1: 나도 이거 불러본 적이 없어.
2: 그러면 본다이어 파트 바꿔 부르게 해주세요.
1: 주운데?
0: 자, 주운데요. 정말 주운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이거 리오 느낌을 알아요. 그렇게 100% 표현은 못하지만 일단 약간 이 벌스는 랩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을 너무 또박또박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born to be high above잖아.
2: 네.
0: born to be high above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고 제 파트 혹시 어떻게
1: 형은 약간 이거는 저희가 이어서 부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2: 가볼까요?
0: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5,
1: 6, 7, 8
0: I'm a on it all born to be high above 날게 보여 what? 달라오르는 flame
1: 날카롭게 세운 패션 몰아치듯 타라 통제할 수 없는 motion and it makes me stronger. 의도치 않게 내 색대로 부르긴 했지만
0: 내 파트 뺏으면 어떡해. 아니 내 파트 뺏으면 어떡해.
1: 아닙니다.
0: 아니 이러면 내가 뺏기잖아요.
1: 이게 저희 숨이 그 호흡이 딸리네요. 이거 보면
0: 어려운 파트였네. 아무튼 그 호흡 살려서 부르는 건 너무 완벽해가지고 오, 리듬도 사실 더 잘 타고
2: 정말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파트 바꿔 부르기 이런 거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또 라디오에서 해보고 좋네요.
1: 아, 그러니까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0: 네, 네.
1: 좋습니다.
0: 좋습니다.
2: 그러면
0: 네네.
2: 우와 별사탕님께서 저는 리오랑 준수가 생각보다 어른스러운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텔디 오늘도 뽀뽀뽀 좋아좋아해 어린이들이랑 촬영한 거 나왔는데 네. 어린이들도 잘 챙겨주는 모습에 또 심쿵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서리제의 실제 어린이 시절이 궁금합니다. 지금 열심히 먹는 아폴땡 같은 간식을 제일 좋아했나요? 하루 종일 먹네요 리오 씨.
0: 네, 여기 지금 지금 여기 그
2: 이게 뭐 그
0: 거의 장작처럼 이렇게 어우,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1: 저는 어릴 때는 안 먹었고 뭔가 글쎄요 간식을 원래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좀 뭐랄까요 좀 간식이 좀 땡기는 달달한 게 먹고 싶은 먹으면 안 될 거를 먹고 싶은 그런 밤입니다.
0: 오늘 밥보다 그래도 디저트 좋아하는 파라서.
2: 아 진짜?
1: 와 충격?
2: 아 저는 무슨 나트륨 파라서
0: 네. 한 끼를 파?
2: 짭짤하게 먹어야 됩니다.
0: 진짜?
2: 네.
0: 우리 그럼 셋 다 다르다. 약간 여기는 당류 파고 네. 여긴 나트륨 파고
2: 네.
0: 단백질 파고.
2: 아, 저 단백질 짭짤한 걸로.
0: 아 단백질 네, 짭짤한 거.
1: 네. 아, 좋아, 뭐 치킨 좋아. 이런 거.
0: 네. 좋아, 네, 좋아요.
2: 아니 저 아폴땡은 오늘 친친해서 또 준비해 주셨는데.
1: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0: 분의 매력을 확인해봤더니 벌써 두 분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1: 네?
0: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2: 이건 좀 이건 쇼킹이다.
3: 그러네. 11시 반이네.
0: 예. 뭐 아니 이제 새 멤버를 또 제가 뽑아봐야 하는데 과연 누굴까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드래곤의 One More Time.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4부 시작했고요. 알파 드라이버원의 리오 준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쉽지만 끝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이에요.
3: 아, 말도 안 됩니다. 아.
2: 오늘 또 어떠셨나요?
3: Super sad. Super sad.
2: Super sad.
3: Super sad. Oh my god.
2: 아니, 김세형님께서 오늘 라디오 진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좋다고.
3: 아, 감사합니다.
2: 저희도 생각보다 케미가 되나 봐요.
3: 나쁘지 않은데요?
2: 오늘 재밌었어요.
3: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시간이 너무 빨랐고 네. 그냥 대본이 있긴 하지만 또 아, 대본 외적으로도 또 그냥 진짜 편하게 얘기하고 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고 앞으로도 우리 친한 친구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3: 맞아요.
2: 아니 3784님께서 리오야 아폴땡 남은 거 가져가. 아, 가져가셔도 돼요?
3: 네, 가져가세요.
2: 진짜로.
4: 저 네. 이거 끝나기 전에 다 먹은 게 미션인데 너무 많아요.
2: 너무 많아요.
4: 몇 개 있어가지고. 네.
2: 한 끼 식사합니다 지금. 오케이.
3: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3: 와우.
2: 바로 오늘의 최결정 타임.
3: 예.
2: 자, 오늘 입덕 1일차 틀리즈. 저의 최애 멤버로 선정되며 오늘 보라 그분의 원샷으로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좋아요, 좋아요.
2: 마이크는 다 켜두겠지만 끝인사도 저의 최애가 해주시면 됩니다.
3: 아오.
2: 엄청난 특권인 거죠.
3: 말도 안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가 테일디의 최애가 되어야 하는 이유 딱 한마디로 리우 씨부터.
4: 네네네. 일단 제가 최애가 된 대한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안 되면 약간 좀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2: 아~
3: 아니
2: 와, 이렇게 간다고?
3: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네.
4: 안 그래도 좀 약간 어색하다 생각했는데 아~ 여기서
2: 오케이.
4: 제가 안 뽑힌다? 더 멀어집니다.
2: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설득력이 있네요.
3: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 네. 알겠어, 알겠어.
2: 형은요?
3: 아, 자, 만약에 저를 최애 멤버로 뽑지 않는다면,
2: 네.
3: 저는 이제 테레와 선을 긋고, 테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2: 아, 진짜 네, 형, 이제 큰일 나요.
3: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 파이팅입니다.
4: 좋은데?
3: 이렇게 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이거를
3: 둘 중에 고르기 정말 힘들어요 지금.
4: 내가 테레님이었으면 난 나이 몰랐다 이거.
2: 아
4: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걸음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신나고요.
3: 아,

0: 봐봐 지금 벌써 어색하잖아.
1: 에 친해지면 되죠 이제.
2: 그럼요 이제부터 네, 시작이다.
1: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0: 아 테레 오케이. 네. 테레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2: 큰일 났네. 이제 앞으로 한 1년치 놀림거리가 생긴 겁니다 지금.
0: 아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네. 오늘 끝곡 저희 노래 알파드래곤의 웰컴홈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알파드라이브였습니다. 안녕.
2: 안녕.

테레랑 반반 상하이 상하이 입을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린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도혜님의 친구 말자입니다. 문제 나가요. 도혜 친구 말자는 취향이 아주 확고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말자의 복숭아 취향은 무엇일까요? 아삭아삭 소리나는 딱복 vs 말랑말랑 과즙 넘치는 말복.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가봐야죠. 오늘 정답은 왠지 딱복일 것 같은데요. 저는요, 딱딱한 복숭아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뭔가 사과처럼 씹을 때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말복은 아 모르겠어. 이제 내가 만족이 안 돼요. 그냥 녹아내리는 느낌? 이라고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키키의 한 개뿐인

텔레파시에 이어서 키키의 한 개뿐인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딱복이었습니다. 예, 맞췄네요. 예.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너무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역시 딱복 약간 식감을 즐길 줄 아시는 분이시군요. 자, 그럼 저를 따라 도혜씨 친구 말자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1216님, 유하은님, 8147님, 0456님, 5993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314님께서 테레는 자기 볼처럼 말랑말랑한 말복 좋아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 말랑말랑한가요?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말복도 사실 그냥 맛있게 먹긴 합니다. 다 맛있기 때문에. 아, 배고프네요. 오늘 이렇게 먹는 게 맞는지 참. 유하님께서 텔디를 위해 복숭아 취향 정도는 바꿀 수 있어. 오늘부터는 딱복파다. 오, 저를 위해서요? 우리 그냥 둘 다 맛있게 먹는 걸로 하죠. 자, 내 친구의 TMI 퀴즈 내고 친구랑 같이 선물 두 배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친친 홈페이지 텔레파시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문자 좀 더 보고 갈까요? 3860님께서 오늘 초대석 한 줄 후기 김준서 운 테레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저 고생하셨습니다만 한 몇십 번 들을 것 같습니다. 저의 후기는요, 일단 오늘을 계기로 리오 씨랑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준서 씨랑 더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돌아오겠습니다.

책상 위에 꽃을 한 송이 올려두었다. 오늘 학원 끝나고 오는 길에 태어나서 내 돈 주고 처음 사본 5,000원짜리 꽃이었다. 누구 주려고 산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요즘 이런 게 하나씩 늘었다. 지난주에는 독서실에서 나오다가 막차를 기다릴 기운도 없어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택시를 탔다. 먹는 거 하나도 눈치 보이는 재수생 신분에 평소 같으면 당연히 버스를 기다렸을 텐데 그날을 이상하게 그 15분도 버거웠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푹 기대니까 오랜만에 창밖 야경에 눈이 갔다. 반짝반짝 뭐가 저렇게들 빛이 났는지. 미터기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마음은 쓰였지만 몸은 편안했다. 그날도 오늘도 딱히 잘한 일은 없었다. 그래도 가끔은 팍팍한 하루를 견뎌낸 기특한 나에게 작은 선물쯤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있을 것 빼고는 다 없는 자취방에 꽃병은 사치라 작은 물컵에 꽂혀있는 저 여린 꽃 한 송이를 어쩐지 자꾸만 쳐다보게 된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9102님이 남겨준 사연으로 열대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도 가끔 내가 너무 지쳐있거나 반대로 너무 기특하게 느껴질 때 셀프 선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제가 뭔가 고생했고 뭔가 큰 건을 한 게 해냈다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약간 셀프 케어하는 그런 선물을 저에게 주곤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마사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선물을 해준다든가 내 자신에게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진님의 사연이 너무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여러분도 뭔가 내 자신에게 선물해 주시고 좋은 추억으로 좀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9102님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이렇게 계속 내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 자신한테 선물 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뭔가 계속 휩쓸릴 것 같았어요. 일에 휩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힐링을 갖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9102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도 식지 않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속 이야기들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좋은 음악과 함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월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친한 친구를 진행해봤는데 너무 짜릿하고요. 오늘도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제 심장을 약간

약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알파 드라이버에게 또 입덕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친한 친구도 오늘 이쁘게 이렇게 왔는데 되게 잘 어울렸나요? 오늘도 친한 친구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7176님께서 내일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오랜만에 이 시간에 라디오를 틀어봤어요. 젊은 친구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꼭 수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회복하시면 또 친한 친구 와서 또 사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일 파이팅 하시고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898님께서 텔리 오늘도 즐거운 시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힘들었던 월요일을 마무리하고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디도 오늘 잘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늘 친한 친구 잘 마무리하고 나서 집에 가면 진짜 너무 꿀잠을 자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친한 친구의 열중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열심히 텔디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님께서 텔디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효과음까지. 내일은 테레방을 오픈하는 날입니다. 저랑 여러분 둘만 노는 날이니까요. 내일은 특히나 더 많이 놀러와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오늘 끝곡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태상,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래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이제 다 끝이!
1: 이제 다 끝이다 싶을 때야말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인생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것은 저 고시쇼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설비부서에서부터 잔뼈가 굵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무엇보다도 기계 다루는 사람, 기계 고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현재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와 살면서 구두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 활동에도 열성적입니다. 치매노인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봉사자로 활동합니다. 하지만 저는 채용이 될 경우 귀사의 소재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2: 어떠세요? 좀 더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3: 뭐 그냥 그런데요. 아...
2: 잠시만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죠.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조영욱과 사운드 트래킹스의 지붕 위에서라는 스코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0: 결론을 말씀드리면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전체적인 감정,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관계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개봉할 때 이렇게 하지 라는 아쉬움까지 좀 남긴 했었는데, 그날 GV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 처음에 이 버전으로 하고 싶었으나 극장 개봉 당시에 상영시간이 뭐 2시간 40분 막 이렇게 나오면 숫자만 보고 질에 좀 겁을 먹고 관객이 안 올까봐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극장 개봉을 했었다. 근데 극장 개봉을 하고 나서 본인도 역시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특히 배우들이 아, 그 장면 좋은데 왜 빼셨어요? 라고 항의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염혜란 배우님이 너무 아쉬워하는 한 장면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일단 넣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 요렇게 좀 추가를 하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생기고 풍부해지겠구나라는 생각에 확장판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이 그 추가된 장면 가운데 하나고요. 영화 속에서 이병헌 씨가 이제 본인이 취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 사람을 차례로 만나는 그 스토리상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성민 씨를 만나고, 이제 두 번째가 차승원 씨를 만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박희순 씨를 만나는 거잖아요. 영화 속에서. 극장 개봉판을 생각해 보면 이성민 씨가 연기하는 배역이 이력서.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낸 그 가짜 채용 공고에 맞추어서 이력서를 다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 이성민 씨가 쓴 이력서는 영화에 나와요. 그게 나레이션으로 흐르죠. 그런데 차승원 씨의 이력서는 개봉판 버전에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장판에는 차승원 씨가 보낸 그 이력서의 내용이 이렇게 오늘 들려드린 장면처럼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추가된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대사와 이력서의 첫마디를 또 약간 라임을 맞추죠. 그 전 장면이 이제 이병헌 씨와 손예진 씨의 다툼, 뭐 그 유명한 장면, 너도 잘생겼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나오면서 이병헌 씨가 이렇게 급히 빠져나오는데, 그 뒤에 대고 극장 개봉판에는 빠져있는데 확장판에 들어간 한 장면이 있어요. 손재진 씨가 이젠 다 끝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 추가가 되고, 그 뒤에 이 차승원 씨가 연기하는 고시조의 이력서가 이어붙는데, 이력서의 첫마디가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앞에 말을 받아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연결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확장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쩔 수가 없다를, 아 그래 난 확장판으로 기억할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조영우 음악감독과 GV 할 때 특히 이 영화의 많은 스코어 가운데 이 스코어, 오늘 들려드린 지붕 위에서 라는 스코어가 내가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조영우 음악감독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스코어 가운데 정말 손에 꼽히게 마음에 드는 스코어다 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화 보면서 이 스코어가 너무 저도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시조를 어떻게 할 때 이제 그때 나왔던 음악인데, 극장에서 처음 볼 때도 와, 이 스코어 너무 느낌이 좋다, 장면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었는데, 박찬욱 감독께서도 딱 그 스코어를 이야기하길래 이때다, 네, 오프닝 음악 이거다 라고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영화제 덕분에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 대부분 OTT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극장에서 보았다는 자랑으로 네, 오늘 방송 시작해보았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정범식 감독의 영화죠. 뉴노멀 삽입곡 가운데 새소년의 파도였습니다. 이게 한 6개 에피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뭐 옴니버스 아니면 엔솔로지 그 형식의 작품인데요. 그 중에 6번째 에피소드에 쓰인 곡이에요. 새소년의 파도. 이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연 라인업 가운데 새소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이번에 영화제를 간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새소년의 라이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와, 입이 떡. 와, 저는 황서연 씨의 보컬을 참 좋아했는데 무대에서 기타 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우와, 엄청난 기타리스트던데요. 그래서 새소년의 공연도 보고 이승윤 씨의 공연도 보고 아, 그 다음날 리센드가 오는데 제가 그날 올라와야 해서 아쉽게도 리센드 공연은 못 봤다는. 네, 제천국제 음악영화제는 상영하는 영화만큼이나 공연의 비중도 큽니다. 다른 영화제에서는 영화가 한 뭐 비중이 한 뭐 7, 8 정도 되고 이제 부대 행사로 이런저런 공연이 한 뭐 2, 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한 5대 5 정도예요. 영화의 비중 그리고 음악 그리고 공연의 비중이 한 5대 5 정도라서 극장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극장 밖에서도 그런 좀 극장 밖에서도 기분 좋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영화제. 네, 그래서 잘 보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도 뭐 이혜경 씨, 강혜순 씨, 이하로 씨 등등등 많은 분들 그래도 제천 다녀가셨더라고요. 이하로 씨는 이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GV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모든 작품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GV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죠. 관객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제 질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더라. 그리고 음악영화제라서 그런지 많은 작품에 음악감독님들이 함께 그 GV에 참여를 해서 사운드나 음악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주는 것도 참 좋았다. 그죠? 그래서 조용욱 음악감독을 통해 어쩔 수가 없다의 음악에 대한 얘기도 듣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고 그날도 얘기했는데 박찬욱, 조용욱 이 두 조합으로 지금까지 활동한 게 수십 년인데 함께 GV한 게 처음이래요. 예, 그 처음의 순간을 그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목격을 한 거죠.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제 오늘 네, 9월 8일 오늘 폐막을 하죠. 폐막식 사회자가 송은이 그리고 한예리 이렇게 또 영화제 하나가 마무리되고 이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비롯해서 또 많은 영화제들이 이어지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까지 가을엔 특히 많은 영화제가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저 이번에 개막작 봤거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오, 저 영화 너무 좋던데 이 영화 좀 정식으로 수입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 이게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타가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선뜻 수입하려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화 정말 좋았어요. 콩고보이라는 작품이고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난민이었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음악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이게 쉽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제가 언급하는 영화를 좀 보셔야 이게 쉽게 다가올 텐데, 뭐 어쨌든 만일 가버나움이란 영화를 보셨다면 그 가버나움이 에인마이를 만났을 때 느낌 같은, 네, 전체적인 이야기는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닮아 있으나 그것이 또한 에미넴의 에인마일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변주되는 뭐 그런 영화였어요. 콩고 보이. 음악으로 난민 이야기를 풀어낸. 근데 영화 음악도 좋고 연출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콩고보이의 음원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 공개된 음원이 없더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에인마일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번 개막작 콩고보이의 정식 수입과 개봉을 염원해 봅니다. 에미넴입니다. Lose Yourself.

김성민 씨, 문득 쿨리오의 명곡 갱스타스 파라다이스 생각나 신청합니다. 미셸 파이퍼 주연의 영화 위험한 아이들 사운드 트랙으로 유명하죠 라고 하셔서 루즈 유어셀프에 이어 듣기에 딱이다 싶었습니다. 쿨리오 LV의 갱스타스 파라다이스, 그 전에는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 루즈 유어셀프 같은 곡은요, 지금 틀 수 있는 게 이게 청소년 유해 곡 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19금 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 시간상 심야에는 틀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FM 영화 음악 더 좋은 시간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싫다고 하는 이유가 가면 이런 곡 못 틀어요. 네. 이거 클린 버전으로만 틀어야 돼요. 요런 자그마한 틈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심야 한 시간 정도는 그래도 아주 가끔은 이런 곡도 이렇게 원래 버전으로 좀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좀 어른들을 위한 네 그런 어떤 작은 틈 하나, 그게 좀 FM 영화 음악에 허락된 거다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경 씨 오랜만이네요. 돌아온 탕자 반갑게 맞아주세요. 네, 잘 돌아오셨습니다. 또 언제든 훌쩍 가셔도 돼요. 라디오는 그런 거죠. 뭐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 뭐 그렇게 듣고 또 뭐 바빠지면 못 듣고 오며 가며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365일 문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365일 그 가게를 우리가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365일 그냥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거고 이렇게 자주든 아니면 가끔이든 들러주시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유재현 씨, 중요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음악 때문에 진척이 안 나감. 에라 모르겠다. 방송 다 듣고 쓰자. 아, 그렇죠. 방송 다행인 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 30분만 있으면 끝납니다. 30분 있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편지를 쓰시면 바로 봉투를 봉해버리셔야 됩니다. 아침에 다시 읽으면 그 편지는 못 보냅니다. 아 잠깐만, 중요한 편지가 지금 무슨 편지인지 얘기도 안 했는데 혼자 연애 편지라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었네요. 만약에 그런 편지라면 아침에 다시 읽으면 영원히 못 보냅니다. 이 밤에 쓴 편지는 이 밤에 그냥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후회하는 거죠. 자, KJY 아이디 쓰시는 분. 아, 성함도 쓰셨군요. 김지연 씨. OTT에 보니까 헤비메탈이란 영화가 있더라고요. 다시 봐도 역시 내용은 남성용 성인 잡지 보는 기분이 들긴 했으나 나름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블랙 세바스의 덤봅 룰스 신청합니다. 저 왜 이거 못 봤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81년 애니메이션 헤비메탈. 한 남자가 초록빛 형광체를 발견하고 신비로운 물체를 집으로 가져간다.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에게 물체를 보여주려는 순간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남자는 죽고 만다. 의문의 물체는 악의 결정체 로크나라고 소개하며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소녀라며 자신이 겪어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 이거 엄청난 스케일의 스토리인데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헤비메탈 애니메이션 좀 못 봤는데 이런 내용이래요. 그런데 이런 음악을 쓴다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김지현 씨의 신청곡입니다. The Mob Rules.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블랙사바스의 덤봅 룰스, 영화 헤비메탈 사운드 트랙이고요. 지금 끝난 곡은 디퍼플의 번이었습니다. 2018년 영화 게임 오버라는 영화, 지금 OTT에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삽입곡이기도 해요. 물론 이언 길런도 정말 훌륭한 보컬인데 그냥 개인 취향에 저는 데뷔 커버데이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화이트 스네이크도 전 되게 좋아했었고요. 이언 길런이 나중에 블랙사바스 보컬이 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제 들려드린 몹 룰스 시절에는 아마 디오였을 거예요. 노니 제임스 디오. 디오도 보컬 너무 멋있죠. 어릴 때 이제 그런 목소리 들으면 와, 저 형님들 와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런 목소리로 저렇게 와 막 이러면서 들었던 그 수많은 보컬들 중에 디오, 맞아요. 디오 좋아했어요. 그리고 데이비 커버데일 좋아했었고, 그때 저 사실 뭐 엑슬로즈나 뭐 세바스찬 바 다 저 마음에 들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헤비메탈 막 소개해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르쳐준 친구가 그런 밴드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 친구의 그 당시의 표현을 빌리면, 뭐 방송에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 당시의 용어를 잠깐 빌리면, 제 친구의 표현을 빌리면 기집애들이 좋아하는 밴드라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잘생긴 애들 다 싫어했던 것 같아요, 걔는. 네. 그냥 뭔가 잘생긴 사람에 대한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잘생긴 보컬이 있는 밴드는 다 좀 싫어하고, 저에게 그래서 뭐 음악은 메탈리카다, 뭐 메거데스다, 아이언 메이든이다 막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눈치 보여서 제가 특히 보통 우리가 LA 메탈이라고 하는 장르의 곡들을 몰래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고 몰래 들었죠. 그 친구 앞에서는 저도 막 이랬다가, 제가 그때부터 소녀세윤이었나 봐요. 저는 그 잘생긴 오빠들 좋던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좀 대놓고 좋아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그 친구 덕분에 제 음악 세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저 같은 애견남이 그런 테토남의 음악을 제 의지로 언제 또 찾아 들었겠어요. 그 시기에 들었던 게 자양분이 돼서 아직도 그 음악들을 그래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 들은 음악이라 막 본능적으로 아이언 메이든 지금도 운전하다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뜨면 막 볼륨 올리고 혼자 신나서. 네. 쓸데없는 얘기고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 가운데 철들 무렵이라는 영화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인턴이라는 영화만 개봉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인턴도 물론, 네, 인턴도 물론 보셔야죠. 근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철들 무렵이라는 영화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윤경 배우, 기주봉 배우, 그리고 양말복 배우, 이렇게 가족으로 나오는데 영화 재밌습니다. 영화 정말 괜찮아요. 가족영화도 뭔가 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내면 안 뻔하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뭉클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영화에 박완서 작가의 글을 나레이션으로 사용하고 음악은 한영애의 노래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영애의 말도 안 돼가 나올 때 저 약간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다음 주 개봉작 한국 영화 철들 무렵에서 준비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다음 주 개봉작 철들 무렵에서 한영의 말도 안 돼 이어서 지금 끝난 곡은요 영화 스크림에도 쓰였고 엑스파일에도 쓰였고 또 한국 영화 텔미 썸딩에도 쓰인 노래

Nick Cave and the Bad Seeds의 Red Right Hand 였습니다. 저 예전에 한영애 씨하고 방송한 적 있었는데 오래전에요. 아마 저 기억 못하실 겁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박동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지각할까봐 집에 있는 시계를 전부 5분씩 빠르게 맞춰놓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이 시계 5분 빠르니까 아직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더 여유를 부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계의 빠르기를 계산하기 힘들게 바꾸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4분 빠르게, 7분 빠르게, 11분 빠르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시간을 다르게 맞춰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뇌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익숙한 방법을 조금 낯설게 바꿔보는 것, 그게 생각보다 꽤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9월 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여자친구의 핑거팁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아이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이 본인한테 효과적이라면 정말 유용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집에서 시계를 또 잘 보지 않거든요. 요즘 시계 없는 집들도 은근히 있지 않나요? 저희 집도 거실에 일단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일단 제 방에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시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도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는 해요. 아 그냥 어렸을 때 시계를 좀 일찍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내가 맞춰놓은 시계와 그 실제로 현실에서 돌아가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인지 부조화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각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에 있는 날이죠. 오래전 9월 나는 어떤 음악을 듣고 지냈는지 알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떠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좋은 노래도 같이 듣고 추억에도 함께 젖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0: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1012번님, 어제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꿨는데 눈 뜨자마자 그 휴대폰으로 놀고 있는 제 자신이 실례요. 이제 세수하러 갑니다. 새로운 기능 익히다가 일상 기능이 정지될까봐 정신 차리러 갑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왜요? 싫을 것까지가 있나요? 당연한 거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앱도 다운받아야 되고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있죠. 하루 이틀이면 또 끝나지 않을까요? 휴대폰으로 또 새로운 기능 많이 찾아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9095번님, 저는 바나나, 아보카도, 블루베리, 토마토를 우유랑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먹는데요. 갈아 먹을 때 사용하는 텀블러를 제대로 조립을 안 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아침 음료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바닥 닦고 치우고 다시 정리하느라 혼이 쏙 빠졌네요. 그래도 다 치우고 지금은 출근하는 길입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이 바닥에 이렇게 러그 카펫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 물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죠? 너무 예쁜 러그인데. 아 정말 한숨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치우셨다니 다행이고요. 출근 잘하시고 오세요. 7816번님, 새벽에 슬로우러닝 5km를 목표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려면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걸 알기에 새벽부터 바쁘게 몸을 움직여보려고요. 맞아요. 이 5km를 천천히 뛰는 게 건강에 제일 좋대요. 그 이상으로 뛰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러닝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신하영님께서요. 굿모닝 영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아프지만 좋은 노래와 영디 목소리 들으면서 시작하는 이 아침이 참 좋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신청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침부터

왜 허리가 아프세요? 스트레칭 쭉쭉 하면서 새아침 함께 해주시고요. 가을이 왔나 봐요, 여러분. 어머, 벌써? 이분 외에도 2338번님, 6183번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즐겨볼게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이제 남편 출근 배웅하고 조금 쉬다가 딸아이 등교 라이딩 하고 나서 잠 좀 자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잠을 좀 자는 시간은 확보가 되신 건가요? 정말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는 일은 몸 쓰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치지 않도록 항상 안전 주의하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4814번님. 손이 큰 아내가 역대급으로 대용량 카레를 만들어놔서 사흘째 아침에 카레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달걀 스크럼블도 올려줬네요. 약간 남편분들의 이 흐름이라고 할까요? 아유 카레를 진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네. 지금 며칠째야. 아유 그래도 먹어야지. 아 맞네. 오늘은 그래도 스크럼블 올려줬네 하는 그 흐름이 너무 현실적이게 다가오네요. 아내분 그래도 변주를 좀 주셨네요. 오늘은 좀 일본식 카레로 드시는 건가요? 일주일째 드실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요. 네 파이팅입니다. 박수진님. 영디, 이제 새벽이 꽤 어두워요. 이른 출근이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저 멀리 바다를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이런 분위기에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가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해봅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진짜 이제 새벽에 해도 늦게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일찍 지고 확실히 해가 좀 많이 짧아졌죠. 맞아요. 이럴 때 근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창문 열고 운전하는 그 맛이 또 있거든요. 겨울이면 또 추워서 안 되잖아요. 딱 요 시기에 창문 열면은 습한 기운도 좀 덜하면서 또 수지님은 바닷가를 보실 수 있으니까 활짝 열고 운전하시면은 기분이 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이 신청곡까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들어볼게요.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서울의 해뜬 시각은 6시 7분,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2분입니다. 영디 말씀대로 해가 확실히 짧아졌고요. 함께 아침 공기도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안양이 7도, 철원이 12도, 서울 대구가 1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햇살이 낮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서울 광주는 30도, 대구 부산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영동지방과 경북 동해안으로 다시 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있고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으로는 오늘도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잠시 16년 전인 2010년으로 돌려볼까요? 당시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정말 큰 화제였죠.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선수가 차례로 금빛 메달을 거머쥐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태블릿 PC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3D 영화 아바타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3D 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 시절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들으며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또 지켜봤을까요? 2026년의 9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9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9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16년 전인 2010년 9월의 노래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2010년 이때는 정말 뭐 문화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제가 도저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시기였네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밴쿠버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 그 무대를 보면서 제가 같이 긴장했던 것도 너무나 기억이 나고요. 아바타도 보면서 우와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서 문화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또 케이팝으로서도 제가 가장 케이팝 노래들을 많이 들었던 시기가 딱 이때까지예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 저도 참 알차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친한 뮤지션이 루시드 폴 씨랑 통화를 하다가 너 이제 뭐 할 거니? 하고 물었는데 빨래나 할까 봐요. 오후에 비 온다고 그랬나? 라는 대답이 돌아온 거죠. 이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어서 탄생한 노래가 바로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로 시작하는 빨래였던 건데요. 이 평범한 일상 속 한마디가 이렇게나 아름다운 노래가 되다니 정말

2010년 9월에는 박효신의 안녕 사랑아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박효신 하면 특유의 소울풀한 창법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는 특유의 창법의 변화를 주면서 한층 편안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큰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 사랑아는 헤어진 연인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애틋한 가사와 박효신 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따라 불렀죠.

2010년 이맘때는 서인국 씨의 인기도 어마어마했죠. 사랑의 유에 이어서 지금 흐르고 있는 애기야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가요계의 대세로 급부상했는데요. 이 곡은 연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래고요. 가사 중에 애기야가 나올 때마다 서인국 씨가 무대에서 애교 섞인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거기에 마음을 뺏긴 분들이 정말 많았죠.

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또 9월이 된다고 발라드가 참 좋게 느껴지네요. 이곡 함께 하겠습니다. 박효신의 안녕 사랑아.

박효신의 안녕 사랑아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이번 주에는 16년 전인 2010년 9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9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2010년 9월은 힙합 듀오 슈프림 팀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영준이 함께한 노래죠. 왜? 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이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걸까? 이렇게 계속 이유를 묻고 한 번만 더 붙잡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왜? 라는 단어가 더 애틋하게 들리지 않나 싶어요. 2010년 9월 그때 이별 감성을 떠올려 보면서 슈프림 팀과 영준의 왜? 조금 더 감상해 보시죠.

2010년 9월엔 정말 어딜 가나 이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2NE1의 Go Away인데요.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도 더 멋진 사람 만날게,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당당하게 털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내용이라서 2NE1의 걸크러쉬 감성과 잘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 CLC가 카레이소로 등장했어요. 뱀에서 착 벗을 때 그 모습도 진짜 멋졌는데 그게 벌써 16년 전이네요. 아, 세월 참 빠르죠? 노래 좀 더 즐겨볼게요.

희성 씨가 결혼까지 생각했어로 전성기를 맞은 것도 2010년 9월이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그 꿈이 깨진 순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무대 위에서 선보인 강렬한 사우팅 그리고 표정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죠. 희성 씨가 직접 쓴 현실적인 가사에 집중해서 좀 더 감상해 볼게요.

네, 이번에도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 해볼 텐데요. 아까는 느린 곡 같이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빠른 비트로 또 함께 해보시죠. 단순한 이유죠. 투애니원의 Go Away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0: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9: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0: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국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2064번님. 요즘 회사 생활이 좀 힘들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정 안 되겠으면 그만두고 내려와. 엄마 가게에서 일하면 되지. 내가 너 써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요즘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딸 자식 기 살려주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기죽지 말자를 외치면서 오늘도 출근하겠습니다. 이겨낼게요. 노래는 싸이의 기댈 곳 예약합니다. 아, 정말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셨을까요? 정말 맞네요. 기댈 곳이 부모님이죠. 이런 가족이 있으면 그 든든함 때문에 또 어떻게 잘 버텨내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시간이 약이기도 하지만 이런 가족과 함께라면은 못 이겨낼 것도 없죠.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또 잘 될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끝곡으로는 싸이의 기댈 곳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분들도 각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한정판 마케팅이 인기입니다. 출시하자마자 완판된 삼계탕 사발면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인기 간식까지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품을 파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니면 못 누리는 이 특별한 경험까지 함께 산다는 생각에 한정판에 더 끌리는 거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제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날씨 딱 한정판 아닌가요? 하늘은 높고 푸르죠. 가만히 있어도 선선한 바람 붑니다. 딱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초가을 한정판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부러 시간 좀 내서 점심에 살짝 산책도 한번 해보시고 퇴근길에는 평소 가는 길보다 조금 돌아서 빙빙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돈 주고도 못 사는 한정판 같은 이 순간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호피폴라의 레츠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선선함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햇볕이 또 탁 뜨면은 좀 뜨겁긴 해. 하지만 공기가 확실히 가을이에요. 그죠? 하늘 빛도 높이도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정복숙님이 여기는 대구 도원동입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공활하네요. 구름은 천천히 걸어가는 나그네 같고요. 시인이신데요, 시인. 7853님이 가을 날씨가 심하게 한정판 돼서 슬퍼요. 이제 곧 주섬주섬 패딩 꺼내야 할 텐데 한정판 날씨 귀하다 귀해. 그러니까 누리셔야 돼요. 예. 앞으로 다가올 것, 지나간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좋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누려야 됩니다. 박지현님이 좋은 날씨에 저는 감기 걸려서 고생 중이네요. 유유, 환절기에 제 기관지는 너무 힘듭니다.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감기는 아닌 것 같고 며칠째 지금 목이 조금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합시다 우리. 저 그래서 지금 감기약을 미리 많이 때려 먹고 있어가지고 약간 몽롱한 이번 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2시간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소연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문학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씨 그리고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할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팸 참여 방법, 문자는 슈아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

0: 빅데이 프레쉬,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베스트슬립,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샤브올데이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7시 9분 15초, 6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화모니. 오늘 아침에 반소매 하나만 입고 나오시면 조금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화입니다. 현재 대구 안양의 기온이 8도로 강원 산지는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간 곳들이 많습니다. 춘천은 14도, 대구가 16도, 서울도 1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도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서울, 전주, 광주가 30도, 대구, 부산 29도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도 또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반면에 동해안으로는 다른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바람도 강하겠고요.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는 비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27도 정도로 갈수록 가을이 깊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빠밤빠밤빠밤, 집중력이 화르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릴 건데요, 쫙 목소리 들으시고 누구인지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사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군지 맞히는 거예요.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4: 너 도둑이 왜 가난한 줄 아니? 비싼 거 훔쳐서 싸게 팔잖아. 이건 뭐 그냥 자기와의 싸움? 너 웃었니? 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5: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
6: 그럴
5: 수 있어! 쏠 수 있어!
2: 너무 유명한 대사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 신의 영역은 문자가 빨랐습니다. 문자 번호 438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신의 영역 쉽지 않아요. 하지만 행운 영역이 있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카페라떼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이분은 일단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동안 청룡영화상 진행을 맡으셨었어요. 청룡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여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드레스 너무 아름다우셨죠? 자, 그분 맞아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 건데 리센느 예, 러브 어택 이분이 나온 요즘 최근에 나온 드라마 제가 최근에 예, 다 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러브 어택 듣고 올게요.

0: 리센의 러버텍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발표할까요? 목소리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배우 김혜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이대 들어가?
2: 가져.
1: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0: 지금 이제 타짜의 명 대사였고 그 전에 이제 도둑들 대사도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김혜수 씨가 열연했던 블랙 코미디 드라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가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로 종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연출 너무 좋고 연기 다들 미쳤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못 보신 분들 뭐 주말에 뭐 볼까 하시는 분들 추천입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1046번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김혜수님 하트하트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아직 7화까지 봤어요. 이총 8화였나? 제가 쫙 봐버려가지고 몇 화가 끝인지 모르겠는데 2538번님이 정답 김혜수 제가 부산 해운대 근처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영화제 기간에 배우들 볼 기회가 종종 있거든요. 김혜수 씨도 봤는데 아우라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0: 배우들은 그 아우라가 있어요. 또 와, 실제로 한번 뵙고 싶은데.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주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912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리산에서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산삼 11뿌리 발견된 거 봄? 50대 10만이 분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신봤다! 너무 부러워요! 와, 이번에 발견된 산삼이요. 어미 산삼과 아기 산삼이 5대에 걸쳐서 함께 자란 가족군이고요. 가장 오래된 모삼이 100년가량 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어마 진짜 신봤다. 축하드립니다. 구하나 이하나버님 홍삼맛 젤리 드립니다. 9212번님 아 8912번님이군요. 8912번님 배우 서강준씨가 짝사랑 많이 한다는 거 봄? 심지어 군대 다녀와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서강준씨 같은 비주얼도 짝사랑을 하고 연애 고민을 하다니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나저나 강준 씨 사랑합니다. 진짜로 많이. 예. 애끓겠네요. 예. 정재영 씨가 진행하는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한 내용인데 서광준 씨가 이제 이상형도 밝혔거든요. 외적보다 내적으로 맞는 사람이 중요하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한테 확 빠진다. 예. 해당되시는 분들 기대가 많고 계시겠지만 예, 쉽지 않겠죠? 8912번님 하트 모양 젤리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 분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산들 그렇게 있어줘.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산들 그렇게 있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도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4387번님이 동대문 엽땡 떡볶이 새로운 맵기 단계에 출시된다는 소식 봄?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가장 맵지 않은 착한 맛으로만 먹어왔는데요. 그보다 더 안 매운 버전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겠어요. 예, 저도 이제 맵찔이라 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안 매운 떡볶이를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엽땡 떡볶이는 매워서 엽땡 아니에요? 난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노력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4387번님 버터맛 쿠키 드립니다. 8857번님이 베니스를 홀린 영화 가능한 사랑 상영이 끝난 뒤에 6분 기립박수에 배우들 눈물 터진 거 봄.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최초로 상영이 됐는데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 전부터 박수가 쏟아졌고요. 배우 설경구 씨랑 조인성 씨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고 해요. 저도 얼른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또 매너들이 좋아서 사실 기립박수 이렇게 치는 게 약간 관례처럼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배우들이 박수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도 있겠지만 그 직접 이제 보는 거 처음이죠. 아니에요? 아 배우들이 보고 눈물 흘릴 정도면 얼른 보고 싶네요 진짜. 8857번님 참깨맛 라면 드립니다. 7060번님 아이들 소연 퇴사할게요. 신곡 들어봄?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고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어제 한강에서 게릴라 라이브 공연도 열었는데요. 무려 1,000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소연 씨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악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들 다 펼치고 사랑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7060번님 곰돌이 모양 젤리 드립니다. 간식 여기까지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아이들 소연의 퇴사할게요. 듣고 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도 꽤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 동쪽으로 가는 차들은 일찍부터 밀렸는데요. 지금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 5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5분 걸리고 이후로 또 성수대교 부근에 사고가 나서 일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 방향도 전 시간에 사고가 있었는데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쭉 정체고요. 반대쪽은 청담대교 북단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노원 이전부터 성수까지 쭉 밀리면서 소요시간 1시간 정도 예상되고요. 의정부 방향도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시속 10km대로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됐어요?
1: 아, 이번에는 가계부보다 좀 빠르게 폈습니다.
0: 열야 진짜 이제 할 건가 보네요.
1: 네, 왠지 이거는 좀 지켜야 그래도 내가 26년을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강 들었어요. 1강.
0: 야, 아 근데 너무 멋있다.
1: 아, 예. 끝까지 가야 되는데.
0: 마무리 뭐 하나라도 얻어가려는 이 행동력을 제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멋집니다. 응원하고 자, 1 또

0: 따로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네, 이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보상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이라면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로그인을 한 뒤 마이 메뉴의 보상 신청 페이지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페이지에서 바로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탈퇴한 회원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단 본인 확인을 위해서 티빙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세요.
0: 신청하면 어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총 4가지

0: 있는데요. 이에 제주도는 올레길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탐방할 수 있도록 제주 올레 콜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레길을 혼자 탐방하는 경우 출발 전에 콜센터에 탐방 계획을 미리 알리면 되는데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서 탐방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요. 이 코스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준다고 해요.
1: 혼자 올레길을 걷더라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0: 네, 만약에 이 탐방객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제주 올레 사무국에 상황이 전달이 되고요. 2시간 이상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제주 올레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서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제주 올레 콜센터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또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안전 확인 외에도 올레길 코스 추천이나 교통 정보, 숙박, 편의시설 안내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올레길 혼자 탐방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출발 전에 콜센터에 미리 꼭 전화해 두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혹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모두 마치셨나요?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방문 주민등록 조사가 실시됩니다.
1: 네, 방문 조사면은 조사원이 직접 찾아오는 거겠죠?
0: 네, 맞습니다. 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조사는 어제까지 진행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방문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등이 포함되고요.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도 해당이 됩니다.
1: 네, 그런데 방문 조사를 이제 꺼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조사하러 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0: 보통은 이장이나 통장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방문할 때는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서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요.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인데요. 방문 조사 이후에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또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1: 예, 조사원분들이 방문했을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우인숙님이 방송 듣고 TV 봉상 신청 방금 했어요.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굿모닝 FM 덕에 신청했네요. 감사해요.
1: 네, 인숙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듣는 동안 지금 신청했어요.
0: 아, 진짜요? 네,
1: 신청해가지고 뭐 세 가지 받을 수 있는 거 네. 다 신청했습니다. 5331번님, 10월에 제주도 가는데 안전하게 잘 놀다 올게요. 제주 올레 콜센터 서비스 정보도 감사합니다.
0: 네, 5184번님도 제주도 너무 좋아하는 여행지예요. 이번 기회에 더 안전한 여행지가 되어서 전 세계인이 찾는 아름다운 곳이 되길 바랍니다.
1: 네,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밤만 채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제주도의 푸른밤 태연 씨 버전으로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퀴즈 도전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다시 하겠습니다. 100번 반복해도 일단 신청해 주십시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에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릴 거예요.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현재 고3이고 아침마다 감사하게도 아빠 차를 타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 등교할 때마다 아빠가 굿모닝 FM을 틀어주셔서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동안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반반한 퀴즈 신청하는 이유는요, 아침마다 태워주시는 아빠께 감사하기도 하고 아빠한테 꼭 반반한 퀴즈를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상품도 푸짐하게 주시고 재밌는 코너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청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안녕하세요. 강남고 치킨 넣어봤자 바라바라 바라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아, 저는 현재 고3이고 아 떨려가지고
1: 편하게 편하게
2: 연예인이랑 처음 통화해봐요.
1: 아, 그래요? 이름 아, 뭐예요, 이름?
2: 아, 저 장윤정이에요.
1: 윤정양, 반가워요. 고3이면
2: 네, 반갑습니다.
1: 네, 고3이면 이제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 네네.
1: 마음이 좀 무거울 때 아니에요?
2: 저 근데 최저가 없는 대로 가기로 해가지고 편하게 다니고 있기는 해요.
1: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아빠 차 타고 계속 이렇게 등교할 때마다 라디오를 들었어요?
2: 네네.
1: 그럼 저 처음 할 때 거의 들었겠네요.
2: 아, 네네.
1: 오, 세상에. 어때요? 태희는 진행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삼촌 어때요?
2: 아니, 너무 최고고 맨날 아침 갈 때마다 이거 들으려고 등교하는 것 같아요.
1: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요.

0: 정말. 우리 윤정 양은 대학교 가면은 희망하는 전공 뭐 이런 게 있어요?
1: 아, 저는 사회복지학과 1학년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간호학과 원하셔가지고 그냥 보건의료행정학과, 보건안전학과 이런 데도 넣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0: 부모님과 또 본인의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어디든 사실 시작을 해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둘 다 너무 멋진데. 아하, 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4793번님이 효녀 도전자 만점 가서 더 효도 더 하자. 아자아자 수능도 만점 반반키도 만점 하시면서 다들 윤정양이 너무 예쁜가 봐요. 엄청 응원해주고 있어요. 반반한 퀴즈 어때요? 이제 반 정도 맞춰야 성공하는 건데 자신 있으세요?
1: 지금 아까 전화 왔을 때부터 손발이 떨렸어요.
0: 떨려서 잘 모르겠죠?
1: 네네.
0: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정양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가요, 볼 거예요. 제한시간은 77초이고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어요. 준비되셨죠?
1: 네.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34 나누기 2는?
1: 17.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사자성어예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사리?
1: 분별?
0: 아니에요. 사리? 욕.
1: 패스.
0: 아, 우린 깐부잖아.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1: 오징어 게임.
0: 찰흙을 영어로 하면?
1: 패스.
0: 속담 이것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가 낫다에서 이것은
1: 패스.
0: 오, 어제는 24절기 중 이날이었습니다.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이날은 어렵다 어렵다. 패스 패스.
1: 패스.
0: 베니스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 나라는
1: 독일?
0: 아니에요. 네 글자.
1: 패스. 네.
0: 아, 축구에서 가장 많은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는
1: 패스.
0: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사전 이름 친일 뭐뭐 사전. 어렵다 노래.
1: 뭐 패스.
0: 어, 사자성어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사리 사. 아, 어떡해. 어렵다 어려워.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유독 많이 나왔어. 열 문제 중에 세 문제 맞춰서 실패했어요.
1: 아유.
0: 하지만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받아가십니다.
1: 아,
0: 어려웠죠?
1: 네.
0: 어, 어떻게 초반에 기세 좋았는데. 사자성어 일단 짚어드리고 하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은 사리사욕이었고 아. 찰흙은 영어로 하면 클레이였어요.
1: 아.
0: 이것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 뱀의 머리가 낫다 해서 이것은 용이었고요. 24절기 중에 어제는 백로였습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발롱도르를 수상한 선수는 리오넬 메시 그리고 친일 인사들의 행적을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사전 이름은 친일인명사전이었습니다. 어렵다. 어려웠어.
1: 네.
0: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도전해주고 추억들 만들어서 얼마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만나서
1: 아, 저도 괜찮아요.
0: 3951번님이 윤정양한테 아침부터 좋은 에너지 얻고 갑니다. 너무 귀여운 학생.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다들 엄청 예뻐해 해주고 계십니다. 윤정양!
1: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실패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처음으로 당첨도 되고 태희랑 통화도 해서 너무 좋았어요.
0: 그리고 아빠한테도 한마디 해요.
1: 아, 실패해서 너무 아쉽겠지만 맨날 등교할 때 태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게요.
0: 이거 해요. 사랑해요. 해요.
1: 아, 아빠 사랑합니다.
0: 윤정양, 대학교 네. 가서도 함께 해주세요.
1: 네.
0: 화이팅입니다. 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랜 퀴즈에 나왔던 베니스 국제영화제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는 최고의 작품의 황금 이것상을 수여하는데요. 베니스의 상징이자 영어로 라이언이라 불리는 동물인 이것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사자, 2번

웃자. 3번 얼굴 피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제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K-POP 데몬 헌터스의 이것 보이즈. 예, 소다팝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의 작품에 수여하는 황금 이것 상에서 이것은 바로 1번 사자였습니다. 박지혜님이 정답 1번 사자.

0: 그제 딸아이랑 라이온킹 봤는데 오랜만에 봐도 재밌더라고요. 역시 명작은 명작. 하나 헤이야. 보셨군요. 4793번님이 정답 사자. 그래 오늘 점심은 내가 사자. 시원하게 냉면 쏜다. 어딘데요 거기? 저 갈래요. 어딘데요? 심재용님이 1번 사자. 오늘은 학생 덕분에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될 겟상? 예, 오탄지 유행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고3들을 응원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시간 빠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청 떨릴 텐데 준비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모두들 화이팅. 이분들 포함해서 5분 저희 선정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2958번님이 테디 오늘 10살 딸 생일이에요. 친구들이랑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하는 우리 딸. 그 예쁜 웃음 잊지 말고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 많이 많이 사랑해 하트 하셨는데 사랑을 많이 많이 나눠주셔서 친구들이랑 또 밝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죠. 나의 어린 시절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받았으면 뭐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 사랑 이제 나의 아이에게 좋은 쪽만 생각해서 많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물로 바나나 우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모두들 누구의 아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한데 다 사랑받읍시다. 사랑 줍시다. 사랑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초 해밍웨이는 평단의 호평에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해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6: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고양시에 살고 있는 김혜빈입니다.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케이크나 주로 생화 케이크, 행사용 대형 케이크를 제작하고 있어요. 한 번도 쓰지 못한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이거 남편이 알면 뭐라 할 텐데.
1: 매일매일 다른데 아침 8시에는 보통 남편 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제가 챙겨주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걸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약간 연어 오차즈케 해먹을 생각입니다. 저 끝사랑 100번 넘게 재생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랑 맨날 같이 듣고 불러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정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명곡. 여러분 모두 해보 굿데이.

0: 고양시에 사는 김혜빈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오,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라고 하는데요. 달달하네요. 그리고 챙겨주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집에 가면 요리 막 이런 거 해주면 남편 이제 주변에 다 얘기하잖아요. 야, 결혼하면 진짜 좋아. 오늘 오차찌개 먹었어. 진짜 좋아. 자랑 엄청 하겠네. 끝사랑 좋아해요.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청취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남편분이 끝사랑 부르는 거 저도 좀 듣고 싶은데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굿모닝 굿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음악평론가, 영화배우, 동물, 곤충 다 가능한데 소프라노 네. 못합니다. 최악이야. 못하는 거 조금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예, 네.
0: 진짜 다 잘해, 근데.
1: 아유, 그냥.
0: 본인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죠.
1: 아, 몰랐어요.
0: 휘준 아나운서 앞으로 네. 문자가 도착했는데 이거 읽어보시죠.
1: 네, 가만히 있어보자. 자, 2301번님이 휘준 아나운서 목소리 듣고 제가 간사한 목소리라고 하니까 우리 8살 딸이 간사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네요.
0: 그렇지.
1: 검색해서 설명해 줬어요 라고. 간사하다,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가 있다.
0: 아하.
1: 그렇게 간사했나 봐요.
0: 이런 느낌의 네. 이제 역할들이 네. 하는 목소리 톤이 높았어요, 대부분.
1: 그렇죠, 그렇죠.
0: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네,
1: 또 잘 어울립니다, 제가 또.
0: 예, 뭐 이렇게 하면서
1: 약간 이런 느낌.
0: 그런 느낌이라서 편견이 고정관념 좀 생긴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우리 8살 딸 엄마 말 안 들으면 삼촌처럼 돼요. 간사해져요.
0: 어릴 때 말 잘 들었잖아요.
1: 저요?
0: 네.
1: 저희 어머니 말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잘 들었던데 솔직히. 속 썩이지 않은 아들인 것 같은데.
1: 안 썩이긴 했어요 저는.
0: 그래. 네. 안 속였는데.
1: 네, 저는 뭐.
0: 그래요. 고정관념이에요 다.
1: 말 잘 들어야 돼요.
0: 언어유의. 간사한 이휘준 아나운서와
1: 네,
0: 시작해볼까요?
1: 간사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자,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계속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형님 오셨습니까?
3: 그래 휘돌이. 네 우리 모닝파 애들 단돌이 잘하고 있나?
2: 아, 단돌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형님.
3: 이에 막 빠져가지고 엄마 정신 안 차이나? 내가 단돌이 잘 하라고 했나 안 했나?
2: 아, 그게 그 단돌이는 일본어라 가지고 우리말로 잡돌이 잘하고 있습니다 형님.
3: 얘들아 이리 와봐. 네 지금 내 가르치나?
2: 아닙니다 형님. 아이 그 맞춤법 바로 잡은 것 뿐입니다.
3: 심심하지?
2: 아닙니다.
3: 아주 제대로 잡돌이 한번 해줄까?
2: 아, 잘못했습니다 형님.
3: 그래 살려는 드릴게. 가서 화투는 한번 가져와 봐라.
2: 예 형님. 아 근데 갑자기 화투
3: 고돌이 치기 딱 좋은 날씨네.
2: 아이 형님도 참 자꾸 절레절레 도리도리.
3: 아 폼 좀 나네.
2: 도리도리.
1: 저희 진짜 약해 보이네요.
0: 저희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법 지키고 잘 살면 될 것 같습니다.
1: 진짜 예. 착해 보입니다. 자 예.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단돌이 잡돌이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도리가 붙은 말 다 튀어나왔습니다.
0: 그렇네요.
1: 자, 그 가운데 단돌이, 잡돌이 이 중에서 우리말로 된 표현은 잡돌입니다.
0: 아, 잡돌이.
1: 잡돌이.
0: 예.
1: 단돌이는 휘돌이의 말대로 일본어입니다.
0: 아.
1: 단돌이. 일을 진행하는 순서나 방법 또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0: 어허.
1: 우리말로 표현할 땐 상황에 따라 단속이나 채비 같은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극에서 모닝파보스 호경이 말한 밑에 애들 단돌이 잘하고 있냐 라는 질문은 밑에 애들 단속 잘하고 있냐?
0: 그렇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0: 바꿨어야겠네요.
1: 그렇죠. 반면에 잡돌이는 우리말입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어떤 일을 앞두고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단돌이 대신에 단속, 채비 같은 우리말로 바꿔 쓰거나 좀 뜻이 맞으면 우리말 잡돌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1: 고돌이도 아까 상황에 나왔잖아요.
0: 네.
1: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고스톱에서 새 그림이 그려진 세 장의 패를 모두 모은 걸 고돌이라고 하죠. 이 말은 작은 새를 뜻하는 일본어 고토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아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리도리. 이거는 뭐 어린아이가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동작인 거 뭐 다들 아시겠죠?
0: 네네,
1: 그렇죠?
0: 이건 네. 알죠.
1: 그렇습니다.
0: 자, 752님이 아 휘돌이
1: 휘돌이
0: 두목 호경이가 잡돌이 많이 해야겠는데요.
1: 네.
0: 아 휘돌이는 그 돌이입니다. 도리가 네. 아니고 휘돌이
1: 휘돌이
0: 이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의하세요.
0: 제가 잡돌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 감히 퀴즈 나눠서 못합니다. 김신영 자, 씨가 많이 하죠. 김신영 씨는
1: 잘하시더라고요.
0: 예, 예, 한번 시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좀 배워볼게요. 유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노을에 붙잡고도 흐르고 있네요. 듣고 올게요.

0: 오랜만에 들었네요. 노을 붙잡고도 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 문학 작품 속의 도파민 찾아서 떠나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 씨 그리고 미념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또 오늘은 어떤 작품 어떤 문학 만날 수 있을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코끼리베이글닷컴, IS동서, 음주유엔 티맵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8시 15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아침 저녁으로는 이미 가을인데 낮에는 아직까지 여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가을의 영역이 낮 시간까지도 조금씩 넓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맑은 가운데 오늘 아침 강원 산지는 한 자릿수 기온으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선선하고요. 반면에 낮 기온은 서울, 광주 30도, 대구 29도, 강릉 24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만큼 덥겠고요. 오늘도 강한 자외선은 잘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도 3, 4도가량 더 내려가면서 낮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 예비특보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산지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 사이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가을이 돼서 전투복 입은 모습 늘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켓이 날씨 너무 좋죠.
0: 잘 어울리세요.
1: 자켓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당직하셔가지고
1: 힘이 좀 없어요.
0: 힘이 없어요. 잠을 못 자고 일하고 오셨어요. 계속 얼른 하시고 퇴근하셔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아스트라 1호 선전포고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아스트라입니다.
0: 어제 이제 코스피 이야기인데 7천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1: 네, 어제 코스피 전 거래일보다 4.61% 308.18포인트 오른 6,995.39에 거래 마쳤습니다. 예. 7,000선까지 4.61포인트 남겨뒀는데요. 거래 시작부터 전장보다 3.34% 223.57포인트 오른 채 출발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 5천억 원,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6조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 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어제 개인이 팔아치운 이 규모가요, 지난 7월 3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액수였다고 하네요.
0: 예, 코스피 한동안 6천선에서 헤맸는데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예요?
1: 네, 코스피는 한 달 훨씬 전인 지난 7월 23일을 마지막으로 7천을 찍고 나흘 만에 5천까지 밀린 뒤 6천선에서 좀처럼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예. 지난주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0: 아스트라, 압도적인 네. 성능을 가진 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죠.
1: 네,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 이 아스트라를 두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란 건 쉽게 이해하자면 다양한 과제를 사람 수준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계별로 지시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목표에 맞춰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겁니다.

0: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기관이 인공지능에 맡길 수 있는 과제의 양이 늘어나서 생산성이나 비용 또 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1: 예, 다만 또 다른 평가도 있어요.
0: 네, 범용 인공지능이란 것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스트라의 등장으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기는 섣부르다 이런 지적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아스트라 공개 이후에 인공지능 수요가 커질 거란 기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스트라가 압도적 성능을 가져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메모리 칩이나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1: 네, 그게 이제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죠.
0: 그렇습니다. 아스트라 공개 이후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선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요. 이게 우리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1: 네.
0: 이른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제 각각 5.68% 또 8.26%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78만 3천 원에 장 마감했는데요. 아스트라 출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주가 본격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 물론 뭐 아직 우려 요소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상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1호입니다.
1: 1호.
0: 네.
1: 대미투자 1호 관련 이야기죠.
0: 그렇습니다. 앞서 한미정상,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합의했죠. 그 투자의 첫 사업을 뭐로 할 거냐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계속 논의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 가스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1: 가스발전소요?
0: 네, 가스발전소. 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에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투자, 그러니까 대미 투자 사업 1호로 미국 텍사스주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텍사스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1: 텍사스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가스 발전소 사업 규모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억 달러 안팎을 검토했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양측이 약 220억 달러 수준, 거의 중간이죠. 이 수준에서 합의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고요.
1: 예, 1호가 가스발전소라면 다음 네. 사업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후속 투자 사업으로는 미국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오는 18일 이 같은 대미 투자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걸로 알려졌고요.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선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 예, 그런데 최근 미국이 네. 반도체 투자도 압박을 했잖아요.
0: 네,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표적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압박했죠. 이번 대미 투자 사업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1: 예.
0: 한편 대미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력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선전포고입니다.
1: 지난달 초 독일 공항에서 폭발물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네, 지난달 4일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의 화물기 근처에서 폭탄 드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공항 폐쇄 과정에서 드론 한 대가 회항하던 항공기와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독일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한 뒤 라이프치히 공항 폭발물 테러가 러시아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테러 조직 같은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한 거라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까지 규정을 했고요. 이후에 독일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 등을 폐쇄했어요.
1: 상당히 강한 조치로 느껴지는데 네. 러시아도 더 강하게 반발을 했네요.
0: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국영 언론과 인터뷰에서 독일은 제2

0: 강조했고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도 네팔 속보로 전해드릴게요.
1: 네.
0: 네팔 정부가 대홍수 발생 당시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긴 지역에서 한국 긴급구호대가 도보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색은 오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로 현재까지 1,4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실종자는 5,500명을 넘어섰습니다.
1: 네, 이렇게 양승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진 님이 제발 물린 주식 탈출 좀 하고 싶어요. 유유. 모두의 마음.
0: 예. 5463님이 새 인공지능 아스트라 우리 집 남편보다 나을 듯하네요. 하하하.
1: 네, 거기 저 같이 오지는 못하겠습니다.
0: 네.
1: 박기현님이
0: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저도요. 박기현님이 밤샌 기자님이 출근하는 저보다 더 또랑또랑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아, 기자님 목소리는 언제나 전달력이 좋습니다.
0: 아유, 화이팅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얼른 퇴근하시고요. 고생하셨어요.
0: 네. 네, 목요일에 봬요.
1: 자, 저희는 노아카네 스나 soccer mom she forgot that I existed and it's half my fault but I just like to play the victim I'll drink

0: 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7시 때보다 좀 더 많이 밀리고요. 또 사고도 좀 더 많아졌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천요금소 5차로에 화물차 사고 있어서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지체고 또 이어지는 신월 여의 지하도로는 여의도까지 서행입니다. 국회대로도 목동교 중심으로는 양방향이 모두 밀려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 쪽으로 위례 부근에 또 사고 나면서 벌마의 사거리에서 수서까지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두 길 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북치기는 책을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지킨다.
1: 북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한 내가 함께하는
0: 북치기 박치기 태인의 빨간 책방. 도파민이 콸콸콸, 교양이 퐁퐁 솟아나는 이 시간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함께해 주실 분들, 문학을 수호하는 북치기 민음사 이한수 편집자, 그리고 이야기 속 도파민을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예, 아,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예.
3: 막 끝인가요?
1: 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4: 아, 그럼요.
0: 예, 편안하게.
4: 예, 예, 예.
0: 잘 지냈습니다.
4: 잘 있었습니다.
0: 예. 한솔 씨가 별명이 생겼어요.
3: 아, 그런가요?
0: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편하게 이제 토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티가 어마어마한 티가
3: 발동됐어요.
0: 어마어마한 티가.

0: 티.
1: 셋 다 사실 F 출신의 T라.
0: 아 나 진짜 나는 형이 나 못해 진짜.
1: 너 지금 T였어. 아. 예.
2: 그래서 세상이 한 나를 T로.
1: 맞아. F가 작정하고 T 되면 이렇게 독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1: 그런
0: 맞아요.
1: 것도 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T 한솔, 만두 한솔. 뭐 이렇게 별명이 왔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별명?
2: 만두. 어 만두 좋아하는데 만두 한솔 아주 마음에 들어요.
1: 안나 씨가 지어주셨어.
2: 아 감사합니다.
1: 예. 만두 한솔. 경주 씨 가게에서 사실 안나 씨가 직접 빚는
2: 네.
1: 만두가
2: 만두?
1: 소문이 소문이
2: 났어. 어머나.
1: 거기가 원래 횟집인데
0: 숙성회
1: 전문인데 네. 만두가 소문이 났어. 예, 너무 만두가, 맛있다. 예.
2: 약간 그 국밥집에서 두쫀쿱 하는 것처럼.
1: 아 그렇지.
0: 아, 그런 느낌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아. 예.
1: 요새도 빚고 있어요?
0: 어 빚고 있는데 사실은 아, 오늘과 내일 만두를 빚을 예정이었는데 예. 어제 저녁 저희가 싸웠습니다. 아.
1: 어머 이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0: 어차피 안 되니까.
1: 왜? 뭐 때문에?
0: 어, 뭐 가게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1: 아, 운영에 대해서
0: 제가 훈수를 좀 뒀더니 갑자기 열폭하면서 딱 차에서 내리고 앞으로 막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차에서 내려서 손을 그래도 잡고 화가는 얼굴은 썩을지언정 예, 손은 잡고 가는데 어제 저녁엔 막 앞으로 혼자 가서
1: 많이 화났나 보네.
0: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막 앞으로 소주를 사러 갔죠. 아,
1: 서로 아직 화해는 안 했고.
0: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내일 만두를 빚을 예정이었잖아요.
1: 만두를 안 빚어.
2: 아 이거 의도적인.
1: 의도적이네.
2: 의도적인 파업. 파업인 것 같습니다.
0: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1: 피해는 이제 손님들이 보는 거지.
0: 아니, 막 그렇죠. 앞으로 갔다니까요.
2: 만두를 원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1: 그러니까 네. 만두 때문에 찾아온 분들이.
0: 숙성회 먼저 드세요. 계란말이가 있어요. 대체품. 아하. 계란말이도 정말 맛있거든요.
1: 아하. 두 분이 약간 지칠 때인가 보다.
0: 아 그런가?
1: 서로 좀 안아줘야 될 것
0: 같아요. 저는 안 지쳤어요.
1: 그럼 먼저 안아주세요.
0: 본인이 지치셔가지고 앞으로 막 가더라고요.
1: 그럼 너무 세게 얘기했겠지.
0: 세게요? 저 되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1: 거짓말하지 마.
0: 제가 말씀드린 오픈한 레코드 때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1: 알았어.
0: 네,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1: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그 나중에 광고 나갈 때 제가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학작품 만나봐야 됩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0: 네, 문학작품 속 한 장면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저희가 확실하게 깨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2: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작품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1: 네, 태인의 빨간 책방. 아 진짜 문학 속에 막장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0: 아니 이거를 예전에 뭐 이게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이상 관람과
1: 그렇지 등급이 없었나 봐.
0: 그냥 막 쏙 내려간 거야. 창작의 자유야 이거는.
1: 관계가
0: 그대로
1: 심해.
0: 가야 돼요.
1: 자, 그 속으로 바로 갑니다. 극장 상영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0: 신랑 로체스테 군과 신부 제인의 허 양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1: 네, 맹세합니다.
2: 아, 네, 저도요.
0: 좋습니다. 자,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됐음을 선포...
3: 잠깐! 이 결혼 뭐야?
4: 이게 무슨... 뭐야, 당신... 당신 누구야?
3: 로체스테! 저 호랑마이크 같은 남자에겐 아내가 있다고!
4: 뭐? 로체스테, 당신이 말해봐요.
1: 오해야 제인의 허. 일단 진정을 좀 하고.
4: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1: 아니.
4: 그래, 그쪽에 설명해봐. 이 남자가 이미 결혼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3: 제인의 허씨, 혹시 저택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4: 이상한 소리? 새벽에만 들리던 그 희미한 비명소리?
3: 맞아요! 그게 누구였을 것 같아?
4: 로체스테씨! 돈도 많으면서 옆집 방음도 제대로 안 했나봐? 층간소음이 얼마나 무서운데 정말!
3: 이제야 말이 통해. 바로 로체스테 그 사람이 아내야! 그 여자는 지금도 당신들이 살고 있는 저택에 숨겨져 있다고!
4: 뭐? 야, 로체스테! 너 진짜...

0: 진짜 부제 불능이구나. 찾니? 찾어? 찾냐고?
1: 왜 이래요? 교양 없이 왜 이래요?
0: 교양?
1: 이게 뭐야? 매워. 김치?
0: 그래, 김치 싸내기다. 본처를 같은 집에 숨겨놓고 나랑 결혼까지 하려고 해? 당신 부셔버릴 거야.
1: 와,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네.
2: 아니, 집에 있었다고요?
1: 지금 다 있네 이게. 와,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의 근본이 여기 다 있었네. 방금 만나본 작품 제목 알려주시죠, 이한수 편집장님.
3: 아, 이 작품은요,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1: 야! 제인 에어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2: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짤 중에 그 영국 배우분이 막 화를 내면서 떠나라고 남자한테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 그게 이래서 그렇게 화를 냈던 거구나 싶네요.
1: 화 날만하네. 와, 아니 본처가 있어요 이게.
2: 그니까요, 이게.
3: 이게 되게 막장 드라마의 진짜 정석 중에 정석 같은 그렇지. 그런 장면인데.
1: 그렇지.
3: 네. 네. 이 제인 에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부모를 일찍 잃고, 뭐 친척집 기숙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가난하게 자란 여자가 있어요. 네. 이 여자 이름이 제인 에어입니다. 이제 저택에 가정교사로 취직을 하는데, 이 저택의 주인이 로체스터예요.
1: 네.
3: 제인보다 이제 20살쯤 많은 독신 남성인데, 이제 틱틱거리지만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요. 또 이상하게.
1: 많은데.
3: 네. 왜냐하면 이제 제인 에어를 이제 되게 지성을 갖춘 존재로 인정은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성격은 서로 괴팍하지만. 그래서 정신적으로 잘 맞는 둘이 결국은 나이, 신분, 뭐 사회적 지위, 재산 이런 걸 다 모든 걸 뛰어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1: 여기 로맨틱한데.
2: 그러면은 저기 로체스터가 부자네요.
3: 아, 부자죠. 저택.
2: 그럼 빠지지. 사랑에 빠질 수 있어.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주례를 맡은 목사가 그 형식적으로 묻잖아요. 이제 예.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지금 말하시오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영원히 이어진다. 인간이 깰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형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갑자기 뒤에서 대답이 딱 들려요. 이 결혼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로체스터 씨에게는 현재 살아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1: 이게 뭐야?
3: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아내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이 저택의 위층에 그냥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1: 아닌데 왜 숨겨놨어 아내를?
3: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한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다 인정해요. 맞습니다.
2: 또 바로 인정한다고?
3: 빠른 인정. 빠른 인정하고 가서 보여줘요. 위층에 데리고 가서 다 같이 가서 보자.
2: 아, 하객을 데려간다고요?
3: 네.
2: 하객들 다 같이요?
3: 오. 하객들 다 같이 데려가요. 우르르 끌고.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로체스터 그러면은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되는데 이혼을 안 했을까?
2: 그래.
3: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요건 책을 읽어보시면.
1: 이게 네? 반전이 있구나. 반전이 있다, 이게.
3: 다 이해가 된다. 이 상황이.
2: 이해가 된다고요?
3: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
1: 그래, 한쪽만 보면 이상한 사람 같아. 로체스터가.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은데.
2: 아니, 지금 편집자님께서 제인 에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1: 뭐예요?
2: 이건 2권이에요. 몇 권까지 있어요?
3: 아니, 1, 2권.
2: 1, 2권이에요?
3: 1, 2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인이 난 속았구나 사랑하는 남자.
1: 그렇지, 그렇지.
3: 근데 이 남자의 상황이 또 이해되는 면도 있어.
2: 아, 이해가요?
3: 조금 갈 수 있어.
1: 왜, 이러고 보면 아내를 숨길 이유가 없잖아. 근데 숨기면서 살았다고 하니까.
3: 그렇지. 근데 여전히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
1: 여전히 그 사실 알고도.
3: 그리고 이 남자도 날 사랑하는 거가 진심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로체스터가 우리 여길 떠나서 둘만 가서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해. 너무 눈물 막 흘리고 막 힘들어하면서
2: 제인 에어가
3: 제인 에어한테
1: 로체스터.
3: 제인이 이제 제인이 선택해야 돼. 제인이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뒤에 이야기가 직접 읽어보시면 이제 이 뒤가 왜 제인 에어가 막 2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루의 고전이 되는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1: 아, 재밌다. 확실히 재밌어.
2: 아니 근데 이게 그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제인 에어를 배웠나요?
3: 배웠다면 잊었을 리 없을 텐데.
2: 내 말이.
1: 제인 에어 영화도 있지 않나?

0: 영화도 있잖아요.
1: 맞아요. 영화도 같아요, 있고 뭐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2: 맞아 맞아.
1: 근데 사실 읽어 보면 그래서 저도 뭐 저희 팀장님이랑 이제 뭐 다음 주 라디오에는 제이네오입니다. 어떤 장면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내가 밝혀지는 장면이다 했더니 아 맞아 고전에 막장 너무 많아 이러면서
2: 아, 진짜 막장 중에 막장인데 네. 이게 이해가 될 어떤 반전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 또 책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대충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나 싶기도 하고
0: 아, 근데 이제
2: 당시 시대는
0: 당시니까
2: 당시 시대는 네. 브론테 자매들이 쓴 작품들이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샬롯 브론테는 제인 에어를 썼고 샬롯 브론테의 동생인 에밀리 브론테는 폭풍의 언덕을 썼고 그것도 좀
2: 미친 사람이잖아요.
1: 도파민 그것도. 미치는 얘기거든요.
2: 머리 쥐에 뜯고 막 사랑하잖아요.
0: 자매 두 분이 또 엄청난 명작을
1: 맞아요.
0: 같이 썼네요.
2: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식인 같이 느껴지네요.
0: 아무도 자매? 그렇게 생각하는
2: 브론테 분위기가. 브론테 자매 알았어요? 브론테 자매?
0: 브론테 자매요?
2: 몰랐잖아.
0: 몰랐죠.
2: 그래 봐. 아하, 내가 한 단계 위네. 네.
0: 은방울 자매.
2: 넘어가죠. 넘어가죠. 5365번님.
0: 제가 이걸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어요.
2: 아, 5학년 때.
0: 그때 얼마나 도파민이 터졌겠냐고요. 진짜 쇼폼 콘텐츠에 비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크크크.
2: 5학년 때 이걸 이해할 수 있나?
1: 와, 조숙한 5학년.
2: 아, 그래요? 이때는 권선징악이 막 이제 지배할 때라 히어로 아니면 악당인데.
0: 아마 여성분이었으면 조금 일찍.
2: 좀 일찍
0: 깰 눈을 떴을 수도 있는데.
2: 오케이, 오케이.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쇼폼보다 재밌다니까요, 소설이.
2: 재밌어.
0: 그리고 이게 정말 상상하면서 보면 도파민 더 터져요. 심장만 벌렁거리고.
2: 그리고 명작은, 왜냐면 쇼폼은 풀어놓고 수습을 잘 안 해. 아. 명작은 요거 기가 막히게 또 매듭 짓잖아.
1: 맞습니다.
2: 그 맛이 있지. 요 네. 맛이. 자,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태인의 빨간 책방의 한 페이지로 담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뭘로 네. 담을볼까요?
0: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의 주제는요. 바로 내 지인의 충격적인 반전 비밀.
2: 내 비밀은 안 되는 거야.
0: 내 비밀은 재미없거든.
2: 아, 내 비밀
0: 나의 비밀이 재밌어.
2: 내 비밀도 응. 지인처럼 하면 돼.
0: 아, 아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1: 내 오케이. 친구가 그랬거든 이러면서
2: 나는 아닌데
0: 근데 우리 막 추궁하지 않기? 너 얘기 아니야?
2: 절대 하지 마.
0: 너 얘기야? 이거
2: 티,
0: 하지 않기
2: 다 집어넣기.
0: 오늘 F 제인 에어의 제인은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이미 아내가 있다는 충격적인 반전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까지 내 지인의 뜻밖의 비밀을 알게 돼서 충격받은 적이 있나요? 모쏠인 줄 알았던 제 친구 알고 봤더니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다. 아, 그래서 서운함이 충격보다 컸다. 무섭고 무뚝뚝한 우리 부장님 아내분한테 온갖 애교 떨면서 영상통화하시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등등 귀엽고 황당한 비밀부터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비밀을 숨겼어? 싶은 충격적인 반전 비밀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2: 아하 두 분이 아는 뭐 지인의 반전 비밀 같은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1: 지인의 반전 비밀
2: 별로 없죠.
0: 어디까지 얘기를 드릴 수?
2: 하긴 일상 살다 보면 비밀 투성이에요 사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지.
0: 정말 뭐 소프트한 거는 네. 나 걔랑 지금 사귀는 중이야.
2: 그래 그래.
0: 뭐 이런 어떤 그룹에서.
2: 예. 예. 합법적인 비밀 반전만 얘기해 주세요.
0: 제가 고등학교 당시 예. 첫 남자친구랑 사귈 때 같이 이제 데이트를 했던 더블 데이트를 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여자애가 저랑 엄청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첫 번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저는 학교에서 자고 있었죠 당연히.
2: 예.
0: 근데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막 와서 깨워요. 깨우더니 안나야 뭐, 나 할 말이 있어.
1: 어떡해.
0: 뭔데 그랬더니
2: 누군
0: 나 호경이랑 100일이야.
1: 100일이나 사귄 다음에 말했다고?
0: 네.
2: 근데
0: 그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였거든요.
2: 근데 둘이 오래 만났죠?
0: 오래 만났어요.
2: 그렇게 만나면 오래 만나더라고요.
0: 왜 그런 거야?
1: 왜 그럴까?
2: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난 그
0: 이미
2: 스토리는 두 사람한테는 엄청 진한
1: 이미 서사가 부여돼가지고 네. 처음부터
2: 처음부터 그런 거지.
0: 아니 그럴 거면 더블데이트 할 때부터 내 친구는 걔를 마음에 들어했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그쵸?
2: 그게 시작이지.
0: 왜냐면 저랑 이 남자애는 헤어질 때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2: 그렇지.
1: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친구가 이 친구가 너무 좋아. 그럼 내가. 이 친구의 옆에 있는 남자친구도 더 좋아 보여.
2: 아 그런 거 있다.
0: 근데 날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랑은 연을 끊고.
1: 근데 네. 합법적으로 이 셋이서 뭐 이렇게 관계가 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2: 없지.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뺏는 형태로.

0: 근데 요즘엔 또 다른 형태들이 많긴 한데.
1: 네. 너무 그때, 이럴 때 사회를 열지 말아요. 네. 뭘 그 시대 때예요. 지금도 여전해요 그건. 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 무료입니다. 벌써 뭐 많은 비밀들이 도착해 있는데 티하게 없기. 네. 주궁하지 마요.
2: 좋습니다.
1: 가시죠.
0: 7262님. 15년 절친인데요. 친구가 중국인이라는 걸 올해 처음 알았어요. 중걸러. 한걸러가 아니고 중걸러.
1: 진짜 큰 반전이다.
0: 예?
1: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3: 고향에 명절 때 왜 고향 안 가? 했는데 나 올해는 좀 갔다 오려고.
1: 중국 출장이 잤네 이랬는데 고향 간 거야. 충격적이다. 충격적이야. 또 네,
2: 황수진님. 전남친과 주말에만 만나면서 연애 중이었는데 2주 뒤에 나 결혼해 하더라고요. 평일에 몰래 결혼 준비했나 봐요.
1: 와, 이거 아니, 진짜 얼마나, 너무 열받는다.
0: 얼마나 연애를 하셨는데요?
1: 그러니까 저는 제 지금 주변에도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0: 네?
1: 평일에는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고
0: 어머.
1: 주말에는 이제 좀 만나서 데이트할 때 너무 행복하다.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바빠도 사업하는 사람이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있겠지. 그걸 안 볼 수가 있어요.
2: 야, 이거 쉽지 않다.
1: 그렇죠.
2: 근데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니까.
1: 그치.
2: 힘드신 것 같아.
1: 지금 주말에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평일 이해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거 이해하면 안 되거든. 이런 거는.
0: 그리고 왜 요즘에는 좀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상대방의 그런 걸 존중해 주는 게 좀 예의잖아요.
2: 그렇죠. 사생활 약간.
0: 핸드폰 안 보고.
1: 그들만의 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또 어느 정도 선이 있지.
0: 그러니까 봐줘야 돼요. 핸드폰 한 번씩 판도라의 상자를.
1: 아니 그걸 보는 것은 넘은 거고. 아, 평일에 연락은 돼야 될 거 아니야.
0: 아니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판도라 상자를 열어봐야지.
2: 열어봐야 돼요.
0: 열지 마.
1: 열지 말고 판단하면 되지. 평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아니라고 하면 이제 멀어지면 되는 거죠. 자, 또 보죠.
0: 334 하나님. 저희 사무실에 어마무시한 다른 팀 팀장님이 있는데요. 저희 팀 과장님과 늘 싸워서 사무실이 늘 눈치 싸움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부부더라고요.
1: 오.
0: 황당했습니다.
2: 제가 이거 F 해드리고 싶은데.
0: 왜요? 뭐야?
2: 팀장님끼리 싸우면 회사 분위기 안 좋습니다.
1: 그렇지. 진짜 안 좋지.
2: 부부 싸움은 집에서만.
0: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감정이 네. 회사까지 따라온 거예요.
2: 어떡해. 뭐지? 만두 만드셔야 돼, 그러면.
0: 만두요?
2: 예. 네.
0: 그건 개사적인 거. 저희 회사가 아니잖아요.
1: 아, 그렇네. 네. 서포트.
0: 그렇죠. 네, 저는 아르바이트잖아요. 예.
1: 그래. 이거 쉽지 않아. 2433번님. 저희 회사에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다들 암컷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수컷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땅콩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0: 그럴 수 있겠다. 어릴 때는 이게 땅콩이 작아서 그치, 안 보일 수 있는데 맞아. 점점 발전기가 오면서 이제 그 친구가 되게 귀엽거든요. 네, 땅콩이. 그게 이제 확연하게
1: 발견이
0: 드러난 거죠.
2: 곧 떨어지겠군요.
1: 뭐라고요?
0: 중성화를 또.
1: 티가 여전히 발동이 되네요.
2: 죄송합니다.
0: 네, 넣어주세요.
1: 자, 네. 티 발동 더 되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8: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9: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고문의 FM태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코미디언 허한나 씨,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 땅콩 떨어진다는 얘기에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3: 너무 충격적이고.
1: 이 시간 너무 빠르다고. 한 시간 하자고. 난리가 났는데. 또 남은.
3: 예. 신이현님 거. 대박이네요.
4: 예. 이거 좀 재밌다. 신이현님 남편 누나가 두 명이었는데요. 결혼 후에 보니까 네 명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누이가 너무 많아 보여서 두 명 줄였대요.
3: 아, 결혼식 날 와 계셨던 거예요? 네 분이? 그 전에 몰랐다가?
1: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4: 자기야, 저분들 누구셔?
3: 이모님이셔?
1: 인사해.
3: 누나야.
1: 누나야. 야, 대단하다. 8955번님이 벼락 처럼 소리 지르던 호랑이 생물 선생님이 졸업 후에 티아라 팬 사인회에서 반짝 봉 들고 방방 뛰던 모습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은 또
3: 그럼요.
1: 다를 수 있지. 일할 때랑 개인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 이런 비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재밌네요. 문학 작품 오늘 제인 에어였습니다. 2권으로 돼 있다고요?
4: 네, 1, 2권으로 돼 있고요. 네.
3: 이게 막 읽을 때 그냥 막 슉슉슉 읽히나요?
4: 네, 슉슉슉 읽혀요.
3: 여러 편만처럼.
4: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장르가 섞여 있고 막 앞에는 좀 공포 분위기도 있다가 뒤에 이제 그 막장 결혼식이 딱 밝혀지면서 가속도가 확 붙어요. 아,
1: 오만과 편견은 약간 대화체가 많아가지고
4: 맞아요.
1: 책을 가족들하고. 안 읽다가 읽는 분들은 약간 어려워. 이거 누구 대화지? 이러면서 좀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이거 제인 에어는 좀 읽을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3: 요거는 진짜 한번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예. 재밌습니다.
1: 오혜령님이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속 주인공 히스클리프랑 캐서린도 너무 좋았는데 제인 에어도 반전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앤 브론테까지 자매 셋이 다 작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3: 어머.
1: 네. 뮤지컬에 이 브론테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3: 그래서 그 자매 세 명이 나와요?
1: 자매 세 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거지.
3: 근데 우리
1: 책을 알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3: 우리 브론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1: 왜?
3: 언니 둘이 너무 잘 나가는데.
1: 막내가?
3: 막내도 작가야.
4: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약간 있는데. 근데 더 슬픈 남동생이 있어요.
1: 내 자매였어?
4: 아니야.
3: 남매였어!
1: 내 남매였어?
3: 아이고,
1: 이런 얘기도 재밌다. 나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면서 시간이 없어요.
3: 여러분 지금 누가 F입니까?
1: 여러분 해보
5: 굿데이.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8: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7: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 가족 한 분께 커피 한 잔을 미리 보내놓고 오프닝을 시작하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8468번님인데요. 오늘은 대리점으로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열쇠를 사무실에 놓고 온 걸 그때야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가는 길에 오하윤을 듣고 있습니다. 아, 라디오를 더 들으라는 하늘의 뜻인가 봐요. 자, 일단 우리 주인공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는데, 목적지 근처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 왔는데 열쇠가 없는 것을 알았다. 이게 화가 나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라디오를 더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우리 8468님의 여유와 관대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요? 9월 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